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듭 말씀드릴 거는 이 조금씩 싸도 우대활동 해주는 이 4과계 3과학 2과계 1과학 10과계 10과학 이 우대활동이가 10월까지 마감입니다. 2,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런 우대활동은 월 초에만 하니까니 이 권예보시완 방송 들으면서 난 저약 좀 한번 써봐야지 하던 분들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미 써봤고 효과를 보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열곽 싸도 열곽 드리는 이런 우대활동이가 좋습니다. 이런 우대활동 참가할 때 장기적으로 쓰는데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예. 사실 이 약은 따지고 보면은 비싼 약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지한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따라서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지한 약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 나오는 효능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현웅도 일반약에 비해서 세 현업에 더 많습니다. 그 약이 설명서에 쓴 현웅만 해도이 그리고 확실히 효과를 잘 보는 약이고 확실히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확실히 그 음가양이 병용 그다음에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뭐 기를 보충하는 약 그다음에 혀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사실 우리 머리라는 거는 사람한테서 사령부입니다. 대뇌 중추가 다 짓게 되는 곳이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하려고 해도 이 대뇌에서부터 신경 전달이 와야 됩니다. 또 확실히 우리 그 오장육부도 대뇌 중추 명령을 받고 산다 하는 걸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되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밥맛이부터 없지 않습니까? 밥맛이부터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위에서 소화 기능 또 우리 위장도에 보내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소화액, 호르몬 이게 다 분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는 건 주로 비위과 관계되는데 어째서 이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밥부터 먹을 수 없는가 소화부터 해야 되는가 심지어 위경련 거성 일어납니다. 이게 다 대뇌중추가 우리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또 뇌와서 모든 대뇌 신경이 활발하게 자기 기능을 완성하려면 이런 근뇌보시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뇌보시환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면서 이 기능을 높여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하게끔 만드는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약으로 해서 대뇌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잠이 아니면 또 수면제를 먹거나 임시 이런 소약으로 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 병 원인을 뭐 치매 걸린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파킨슨 병이 걸렸다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지금 또 혈관성 치매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머리에 와서 20% 이상을 우리 전체 20% 이상이 혈류량이 머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발적 빙변이라면 이게 다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우리 영상학에서 나오는 검사 결과입니다. 우선은 이 효도하는 이런 방면에도 좋고 지금 자식들이 효도할 때면 한 번씩 이 그 부모들 모시고 가서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MRI에서 큰 혈관이 아예 막혀도 벌써 노발적 빙변이란 게 왔다 하면은 이 MRI도 그렇습니다. MRI 있고 MRI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자병은 표준을 하면 한 보통 600몇인데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찍어서 1,200~1,300원씩 합니다. 우리 연변병은 표준으로 그렇습니다. MRA는 우리 혈관이 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느 만큼 막혔는가 이걸 혈관이 조싱을 검사하는 게 MRA고 그다음에 MRI라는 거는 그 우리 두부처럼 생긴 뇌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하들하들하는 그 뇌조직이 어느 만큼 위축이 왔는가 어디에 와서 종물이 생겼는가 어디와 문제 생기는가 그거 검사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MRA, MRI 보통 두 가지를 한세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노발적 빙변이란 게 많고 그다음에 또 심하다 할 때는 어느 큰 혈관이 막혔다, 어디 와서 어느 만큼 막혔다 이런 진단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우리 이런 그 서약만 쓰지 마시고 혈관을 소통시키고 혈관 속에는 혈전을 용해하고 피가 진득진득한 걸 우리 무릎에 피가 걸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살려주고 혈관을 수복하고 이런 성분이 다 들어간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0: 때문에 이런 그 MRI 검사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들어서면은 대부분 혈관에 빵칼이 있고 예, 경동맥 빵칼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걸 두둑이 되면은 머리와 또 문제 생기죠.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검사를 아직 MRI 같은 거 한 번도 해봤다는 분들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이 아려워 이러면 빨리 이런 건네보시와 같은 약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뭔가 뭐 이 매체체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여기저기 사주기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해서 지금 맥도 많이 떨어질 때다.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네파신환을 지금 6개월 동안은 먹었는데 확실하게 나아지는 게 많이 알린다.
0: 네.
2: 벌써 머리 휑하던 게 많이 나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물어보면 자꾸 물어보고 들었는데 말한다 하던 게 그래도 지금 여시간에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물건을 싸다 놓으면 또 버지 못하면 먹지도 않았으면 못 먹었습니다. 딱 봐야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물건 싸다 놓게 되면 딱 보는 데 놓고 따서 그거 생겼다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예, 어서 부터 생각납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 다행입니다.
2: 예. 그리고 요즘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0: 네.
2: 그리고 소변 요새 자꾸 닿습니다. 소변 자꾸 예. 저녁엔 또 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다음 달 못 잤댔습니다. 소변 보라서 둘러나려고 자꾸 둘렁거리고 하다나까네.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이 귀에서 소리 덜 나고 예. 소변을 덜 자, 이렇게 소변 자수 많이 줄어들었네. 다음 달 영 잘 잔다.
0: 그렇죠. 본래 건파지 허한 걸 오래 두면 그렇게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맥도 없는 맥이 원래 없는데 아래 다리 떨려서 무릎 아래 하도 떨리면 어디 멀리 걸지도 못했었는데 근데 요즘엔 이제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리고 다리에도 맥이 나는 게 알리대다.
0: 네.
2: 그런데 지금 시작했던 바 계속 더 먹자고 이 약 그냥 먹으니까 내 진짜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대다. 그래서 내 오늘도 또 계속 먹자고 또 싸게 했습니다.
0: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 예, 연락 받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우리 회복됐습니다. 내가 저희 차수 조금가 우리 차수 별로 못 땡길까 차수 조금 같은 거를 쌓았단 말인데 그래.
0: 네.
3: 가지고 내가 새 소방차 가지고 올라갔다 계속 자기 가지고 올라간다더란다. 근데 우리 단락은 제대로 오고 룰에서 단락 올라오는 대로 절딱 단락 절딱 위에다 내려놨다마 설가 내렸다마 그러니까 이 방차가 그대로 쭉 올라가고 이 열대기관 방차 같은 뭡니까 올라갔다 말인다 룰이 지금 내가 새 소원한다. 어제 얼라이 갔어. 얼라이 왔다. 그랬다. 그 다음에 언니 꼭 내려가봐. 내막 내려갔다만 한다. 내려갔는데 없습니다. 오죽하나도 어딜 가는가 한 게. 내가 또 그 다음에 전화 친다니 막 전화해 놔서 전화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되지. 온다. 둘 다. 예, 잘 막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다. 우리 집에서 온다. 온 게 어째 그랬는가. 왕초에 룰을 두 번에 연속 올라갔단다. 뭐, 그래갖고서 날씨 좋습니다. 집에 올라시 두 번째 두고, 예, 그 다음에 막또 위협하러 이사 오고 날씨 좋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증상,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 이것도 치매입니까?
0: 그렇죠. 치매 초기 그렇습니다.
3: 예, 그 연속 두 번째 올라갑니까? 기차입니다.
0: 예.
3: 근데 약국에 좀 그런 증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0: 약은 면발을 선택 잘했어요.
3: 예, 선생님 약은 우리는 많이 씁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지 않습니까? 강의하셔도 용도도 예,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예, 약 쓸때 효과적과 많이 쓰는데 또 약마다 효과적과 우리 둘 다 쓰는 길이 효과적습니다.
0: 이 약 자체가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데 보시원이 되나서 믿고 꾸준히 쓰십시오.
3: 그리고 예, 이 고파체를 조금 전 있으면 기대해 주셨습니다.
0: 네.

0: 그래서 444번 게 444번이고 404번이 워낙에 잘 나간다. 네. 그래, 이, 이 아픈 것도, 이 통풍이 어디서 왔지만, 이 뼈에도 아프고, 이 무릎 긴데 용 내기 없었습니다.
1: 네.
0: 또 이상형 이렇습니다.
1: 건파지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고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예. 오늘 또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자문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은 곰팡이 흑암 문제가 심합니다.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가 다 빨리 다른 사람만 손상이 옵니다. 그 외에, 곰팡이 흑암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비위가 나쁘고 오래 두면 곰팡이 흑증이 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지금 그냥 의자를 묶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있으면서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 뒤뚱이 나고, 병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냥 의자를 묶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동되니까, 예. 어린지 많이 없어지고, 예. 자꾸 깜빡깜빡 병력 없던 게 병력이 많이 좋아졌다, 지금.
1: 병력이 좋아지는 약이.
3: 네. 그리고 예, 그, 뭐가, 콩밥이 좋지 않아, 소변사수가 안 많았는데, 소변사수 하수나 돌려놓고 싶다니까, 예. 잠 못 자는데, 지금 소변사수가 하수나 한 번 보니까, 예. 그, 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하고 정신 안 가지.
1: 예.
3: 네, 예, 제가 이렇게 효과 좋을 때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런다.
1: 예. 우리 주께서도 우대 활동 참가할 수 있는 우대가 15일까지입니다, 예.
3: 네.
1: 예, 야, 거기 지금 전화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이 약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예, 확실히,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뇌세포가 건전해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려면, 그, 에 상응한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 비장 이런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 도리에 만든 약입니다. 때문에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치료상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효과를 볼 때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가병 있던 게 고가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잦던 게 소변이 해결됐다. 또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밤소변이 밤에 또 뭐 서너 번씩 일어났다. 이게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병 치료도 그렇습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한 데서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뭐 얻지는 약은 없습니다. 그건 다 임시 구급이거나 격소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이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 가져와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고향 모아산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풍경이 고스란히 담긴 이 노래와 함께 고향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우리 집 텃밭 보내드립니다. 작은 텃밭에서 피어나는 생명과 평온한 일상은 소소한 행복이겠죠. 자연과 어우러진 따뜻한 정서가 가득 담긴 가요.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흐름을 노래한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도 시계바늘처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요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황혼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가요. 이어서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 늘 찾고 싶은 것 바로 행복입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마음속에 자리한 진짜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로엘한 자미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망을 담은 가요.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일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을 생각해보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웃음 나누는 우정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친구 보내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음악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

0: 기업들의 형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설한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혈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협회가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우대 활동은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큰 우대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측에서 특대 우대 활동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예, 그러면 약과금을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 한 2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지간해서 여기에 참가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값이 오르는 것은 제가 다 말해드립니다. 200원 오릅니다. 예, 한 세트 200원 오른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이. 예, 전국적으로 지금 값이 오르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이 약재마다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천연약재도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면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몽땅 작은 분자, 제일 작은 분자 500돌돈이라는 겁니다. 500돌돈이라는 것은 입안에, 구강 점막 조직이 그 구멍이가 약을 흡수할 수 있는 구멍이가 1300돌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500돌돈이란다 할 땐 대단히 작은 분자죠. 그래서 입안에서 물고 있어도 직접 우리 그 흡수될 수 있고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에는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10세트부터 좋습니다. 예, 직접 우리 자문하시고 또 예약하시고, 예약이란 의미인가, 저한테 와 병 볼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리고 오늘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이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약과금을 따지게 되면 60과금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1년 넘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세트는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친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더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6세트 돈 내게 되면 50세트, 즉 다시 말해서 100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침구 12번 따라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침구는 우선 점점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딘가 하나 약, 그 큰 활동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이 침도 맞기 바쁩니다. 예, 제가 우리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일 첫 강의는 제가 적게서도 침을 6번씩 놔드리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환자분들이 병벌 사람들을 우기 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 우기병원 다 아시죠?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입니다. 예, 그래서 2층 중립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찾아오기 전에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자문하고, 예, 예약하고, 예, 그리고 찾아와야 되지,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이 활동, 내가 지금 안주까지는 도움 모자라다, 이런 분들은 다음 얼마라도 내 구슬이 미리 예약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만한 거 다 남겨드립니다. 이 기회는 마지막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2880018번 직접 전화 채서 물어봐도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오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알츠하이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하게 되면이 병원에 검사하게 되면 이런 뇌위축이라는 진단받죠. 뇌위축하고 알츠하이머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데, 기실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조기 증상, 그 다음에 중하게 된 증상, 이게 차이지 다 알츠하이머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 공간, 여기 외에 띵샹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증상인가 뭔가 이 계절을 막 혼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옷이랑 입을 때 판단 능력이 없죠. 예? 판단 능력이 하강됩니다. 여름철인데 막 겨울 옷을 입지 않겠는가? 겨울철인데 또 여름 옷을 입지 않겠는가?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자꾸 엮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익숙한 이런 환경에서 자꾸 길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가는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한테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제가 옛날에 환자를 본 중안에서 예? 그분은 이제 뭐 50 조금 넘었는데, 예? 이 공공버스 타고서리 제 집에 짠다리에서 내렸는데, 떡 내려가지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자기 집인지 왼쪽으로 가야 자기 집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앉아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생각하다가 생각납니다. 이래야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나면 그건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져 그렇지 이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다 그 알츠하이머 겪거나 노년성 치매 예, 조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누기 뭐 첫간부터 뭐 이렇게 병이 심해서 가지고 완전히 사람 알아먹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슨 병이란 건 다 첫감의 시작에는 미약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물체 무슨 물건을 이렇게 두지 말아야 할 곳에다 막 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지를 막 빙상 안에도 여지 않겠는가? 예, 그 다음에 옷을 씻어야 할 옷을, 더러운 옷을 막, 그, 옷장에다 막 여지 않겠는가? 걸어놓지 않겠는가?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땐 이게 다 알츠하이머, 조기 증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요콩치람이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서리, 그, 요콩치를 뭐라는 거, 요콩치를 하지 않고, 그, 텔레비전, 그, 깨거나, 절목을 바꾸는 이런 공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알츠하이머에 속하는 겁니다. 깨, 뭐, 우리 알츠하이머 하게 되면, 예, 그저 머리 문제인가 하는데, 기실은 황제내경에서는 명백하게 썼습니다. 우리 전신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요새 환자분들 저한테 병벌 나와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 그저 뇌경색이 왔다. 병원에 가 댄디나 맞자. 혈관 확장제나 쓰자. 쓸데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혈관 확장, 혈관이란 거는 우리 도랑물에 비교한다 할 때 그 도랑물에 물이 지금 가지 않는데 갈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도랑물 자꾸 늘거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0: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심장부터 문제 생긴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합니다. 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게 되면 심장 신전투를 하게 되면 다 정상을 나오는데 왜 선생님 심장에 문제 있답니까? 이랍니다. 기실은 심장에 뛰는 게 맥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말하는 게지 사람이 마음이 병원 잡았을 때는 예, 심장이 다 정상적으로 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병이 많으니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혈배관과 건수관을 먹고 있습니다.
0: 아, 두 가지 같이 쓰죠.
2: 예, 예, 예, 정말 효과 좋습니다.
0: 네.
2: 예, 어제 그런지 항상 입안이 마르고 떡도감에 그냥 네. 입안이 마르고 막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기 어찌 된 것도 가슴이 막 뛰고 예.
0: 놀라고 예.
2: 예, 놀라고, 예, 막 뛰고, 예, 이랍니다. 누구 안 맞아, 아예 하는 것도 내 혼자가 그렇게 막 가슴이 예, 뛰면서, 예, 뭐, 마음이 불안하고, 예. 그, 나도 모르게 땀 어찌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어서 하나를 세 번씩 바꿔야 보여야 됩니다. 막, 그, 줄줄 흘리면, 예, 누구 뭐, 어, 용, 막, 어떻게 웃으라대서 이렇게 이랬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것도 가슴이 침침함이, 이 가슴이
0: 답답하고, 예.
2: 예, 답답하면, 예, 막, 가슴으로 막 잡아 두드려도 아이 된다. 막, 저번에는 도로 다 얻어 놔봤습니다. 그래도 아이 되더란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예, 기억력도 아이 되고, 예, 아, 특히, 귀에서 소리가 나고, 소리, 혈압 조절이 심해서, 어떨 땐 좀 병원도 갔다 해서 있었어. 가서 땡질하면 또 이렇고, 이래서, 예, 계속 병이 이렇게 심하니까, 큰 병원 이렇게 잘하는 의사들 찾아다니는데, 그때 당시 보자. 치료가 아이 되자면 또 발작 하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또 발작 하니까 이게 어떻겠니?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하고서 시간이 지나니까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들었단 말입니다.
0: 네.
2: 예, 예, 건신고 그 하고 이 혈병강 약 이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잘하는데 내 귀에 쏙쏙 들어가고서 아이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선생님 친구와 이 혈병강을 지금 내가 먹고 있는데.
0: 네.
2: 예, 건신고도 먹고 있는데. 아이 벌써 이 뭔가 지금 하는 첫날부터 속이 시원한 감이 나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이 귀에서 기타 소리 웅나는 소리도 안 납니다 지금.
0: 네, 예. 우리 그 건신고 예. 공수치에 귀 소리 나는 거 해결한다고 썼습니다. 예.
2: 예, 아이 막 그저 왕해 나는 게 그저 정시 안 난다 말인데.
0: 네.
2: 회사 울리는 같기도 하고 그리고 땀도 안 나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특히.
0: 네.
2: 예, 혈압이 조절되니까, 예, 대단히 정말, 예, 이 온몸이 편안한 감을 주고, 예, 황당한 맛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혈부영약이, 정말로, 예, 효과가 우뜸이고,
0: 네.
2: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백병을 물리치는 약이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예.
2: 예, 백병을 물리치는 이런 약이라고 나는, 예, 말하고 싶다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효과를 보니까, 우리 옆집 아줌마들, 내처럼, 예, 혈압 조절이 아이 되고 가슴이 뛰고 예수님이 자고 이 아줌마 뜨구나 이렇게 무릎 관절이 심해서 야 하나를 정도가 일어나서 막 먹습니다.
0: 어떤 네.
2: 먹고. 그래서 내가 옆집이니까 내가 이런 방송 듣고 이 선생님 친구 잘하고 이러니까 이 약 한번 써봐라. 이랬나면 그래 지금 내 곁에 같이 앉아 듣고 있습니다.
0: 좋죠. 네. 예. 일단 우리 혈압을 조절할 때 우리 혈압이 끊을 수 있는 약이 우리 그 제한테 와서 직접 예, 문의하고 그리고 제가 다 그 끊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약을 이때로부터 끊을 수 있고 그리고서 우리 수셔 주심화를 계속 달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심화하고 그다음에 그 단선디왈 거기 처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삼, 삼칠, 찬시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0도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직접 바쁠 때 입에다 이런 물고 있게 되면 예, 우리 그 이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고 예, 효과 빠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분 쫓기는 예, 예. 제한테 찾아와서 병도 예. 보이고 그다음에 예. 제가 또 진맥도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방면에 어떤 그러니까나 방향으로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제가 다 방안 짜줍니다. 예, 예 거기에 예. 따라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예,
2: 예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야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옆집에서 정말 거짓말도 특히 보지니까
0: 네.
2: 옆집이니까 이러니까 이 선생님 정말 특별한 선생이구나 이 약이 정말 별난 약이구나 하면서
0: 네.
2: 자기도 약 많이 썼는데 아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혈병약이 또 값이 오른다고 이러니까 나는 싸놓은 게 있습니다.
0: 네.
2: 계속 이 약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값이 오른다 할까니까 지금

0: 나는 열쇠도 싸고 예, 이 선생님이 선생님들 찾아가겠답니다.
1: 민발이 됐습니다. 지금 오라점이 이제 1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10일 후에는 값이 오릅니다. 예? 200원씩 오릅니다. 한 세트에 대단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또 공장 측에서 오르기 전에 약을 많이 드릴 때 빨리 예약해놓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예. 그러니까 나도 싸고 나 약 있는 것도 좀 헛가덕가 싸고 좀 웃음이 뭐 100배 물리치지 않을까 100배 별이 다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예.
0: 아줌마도 지금 선생님들 친구들과 하고 선생님 싫어하고 싫어하고 하니까
1: 그렇죠. 우리는 다 싫어하고 싫어하고
0: 네, 네 그래는 그러니까 예, 선생님 찾아가고 그리고 이 뭔가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약도 싸고 선생님 친구도 맞겠다고 합니다.
1: 네.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0: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옆에 아줌마 갈 겁니다. 예.
1: 예.
0: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저는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옛날에 병원에서 뇌, 그 뇌가 나오고 있어.
1: 뇌축이 왔다고.
3: 전달 받았는데 예. 야, 이 사병원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이 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다는데
1: 아.
3: 하도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예,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1: 그렇지.
3: 예, 저 아직은 예, 이제 한 70분한데 어디가 물건을 싸고 저는 물도 하면 제일 사요지 아이들 잼까?
1: 네, 그 다 그 알츠하이머 객관 뇌유축 객관 그 치매 조기 증상입니다. 예.
3: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무슨 하자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1: 그렇죠. 그렇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3: 예, 자기 집에 오는 길도 들지기는 어깨가 좋으서니 그리고 또 이렇게 걸른다는 게 막 발을 비틀어가지고서니 시동 넘어도 가고에 손이 자꾸 떨려서 이래 숟가락과 젓가락 지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거기다 또 관심병이래서 이래 가슴이 영 답답하고 맥이도 없고 가다 가다 어떨 땐 혈압도 팍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집 식구들이 영 정신없이 놀랍니다.
1: 네.
3: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게 혈배강이 좋다고 그때 처음에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믿었습니다.
1: 네.
3: 뭐 큰 병원에가 약 대써도 아이 되는 게 뭐 이거 무슨 혈배강 쓰고 소리 광고방 그 광고약 먹고 되겠는가 하면 아이 믿다가
1: 네.
3: 그 날 소개해 주는 부위 내가 병 증상이 비슷한데 그 부위 완전히 좋아지는 거 보고 나도 어제는 그래 먹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어제는 이미 두 달 넘어 먹었죠.
1: 그만. 네.
3: 근데 거기다 선생님이 친구까지 결합해서 이제 치료받으니까 야 지금 좋아졌습니다. 지금 내 말하는 게 그 말 발음이 어떻습니까? 똑똑하지요?
1: 대단히 똑똑하지요. 예.
3: 예, 거중거리도 예, 용 얹혀놨답니다.
1: 맞습니다. 그 친구라법도 제가 그 전문 그 뇌위축에 대한 친구라법, 고대 친구라법 있습니다. 예, 예 그걸 결합하게 되면 효과 빠르죠. 예.
3: 그리고 예, 뭐 옛날에는 몇 번에 예, 대소변 실수도 좀 했었는데, 근데 그건 전혀 없고, 예.
1: 네.
3: 혈압도 예, 그거 130장, 그거 좌우로,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 영 마음이 편안한다.
1: 그 연세에 그 혈압이 정상입니다. 예.
3: 그렇습니까? 선생님한테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1: 네.
3: 저한테 이 약을 제시해준 분도 예, 이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이번에도 예, 그, 이번에 값이 오른다는데,
1: 네.
3: 그 예,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1: 아, 예, 예, 잘하셨어요.
3: 아빠, 링링이 오빠지.
1: 네, 예.
3: 예, 거기다 전화해서 예, 그, 제일 큰 우대 활동에 참가하겠다 했습니다.
1: 그렇죠. 예.
3: 아마 오늘이 우리 집에 우리 딸이 차 몰고 갈 겁니다, 거기로.
1: 아, 예.
3: 그냥 집도 가져오겠답니다.
1: 그렇지, 예.
3: 그리고 선생님인데도 인사도 하고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예, 나는 정말입니다. 이거 이런 증상 가진 사람들이 빨리 이 약 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써야 되지.
3: 정말 정말 선전하고 싶습니다.
1: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3: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보통 이 알츠하이머 객관의 뇌위축에 예,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깁니다. 예. 혈압이 낮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알기에는 80, 120이 80, 120이면 정상이죠. 그런데 예. 보통 이런 알츠하이머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60에 90이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근데 연세 많아지면서 불쇠로 혈압이 좀 올라간다 하게 되면 좋아합니다. 어, 네, 지금 오전에 혈압이 올라갔거나 이게 좋구나 하는데 기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혈압이 낮다는 것은 뭐 설명하는가? 한쪽으로는 피가 너무 모자라고 피가 없다 말입니다. 제가 모자라다는 거는 뭐 동맥경화 생겨서 뭐 피가 건네 못 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 자꾸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몸속에 피가 100근 있다. 네, 이거에 자꾸 뭐 병원

0: 끊어 진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100개 있는데 나는 혈압이랑 낮은 사람들은 나는 50근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이 심장이 뛰는 거는 항상 자기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신에다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뜁니다. 이건 신경통에 절대 나타납니다. 어떨 때 나타나는가? 우리 보통 무슨 일이 생겼거나 불세로 막 긴장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장 놀 때 막 이렇게 긴장하고 뭐 돈 먹었다 해도 막 흥분하고 이럴 때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더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온할 때보다 더 많은 피 써야 됩니다. 이럴 때면 심장이 막 세게 뛰거나 개참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서거나 우리 보통 그 마자 놀다 가서 이 폐 잘 와가지고서 그 돈을 많이 먹었죠. 그런 바람이 막 흥분하는 바람이 그 즉시로 심장이 턱 멎어버리는 심경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꼬시 쌍신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흥분하게 되면 예, 심장이 많이 상한다. 이건 황제내경이 직접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마음 평형을 잡아야 됩니다. 너무 신경질이 팍팍 쓰거나 이럴 때는 많은 피 써야 되는데 그만한 피를 또 보충 못해줄까나 심장이 그만한 피 없을까나 그 다음에 뇌경색이랑 중풍이랑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증 이런 분들은 제일 첫째는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피 너무 모자라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심장이란 건 그렇습니다. 전신의 각 곳에 피 공급해주는 것은 심장입니다. 예, 머리도 그렇습니다. 머리에 100% 피를 보내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는 심장에서 직접 관할하는 겁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혈대강하고 근심고를 같이 지금 따서 먹습니다.
0: 네.
2: 선생님, 내가 그거에 친구 치료도 받고, 그래, 그런지, 제 인생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저, 뭐니까, 병 상태가 많이 좋아졌단 말이다. 이 심사에 아예 좋아하고, 예, 또 어떤 관심병, 그때 원로에 많이 있음에 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0: 네.
2: 어제 인간이 근데 가깝하고 숨이 차고 그래서 남의 한숨이 나가지 어떤 때문에 그거 딱딱 이렇게 좀 아프기도 하고 예. 그래서 남의 그거 밥을 먹을 시간 먹고 먹고 이랬던 게 그 남의는 구구지움에 주시간 뛰고 많이 소화됐습니다. 그리고 예. 이 어젠가에 뭐 세상에 좀 와가지고 참 머리 아프게 어지럽게 하던 게 이런 세상도 없어지고 초기는 머리 아픈 게 없어지니까, 얼마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제 조금만 이 춥더라 말입니다. 이 여름, 한 여름에도 조금만 추워가지고, 그러면 옷을 남들이 반팔 입어도 옷을 깨고 이랬던 게 그런 증상도 오전에 같이 없어진, 이, 금년에 또 이 더운 데도 같이 남도 좀 막, 예, 더워하기도 하고, 예. 제가, 이게 정말 이 약 두 가지 같이, 겸해서 먹고, 선생님 이런 치료도 받고, 친구 치료도 받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효과를 많이 본다고.
0: 다 이게 사람이 춥다는 게 뭔가 하면 심장이 양기가 모자라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이 이 몸속에 발동기지 않습니까? 차에 그 발동기가 벌써 차가워진다 한다 할 때면 차는 금방상 돌아 못 갑니다. 오장육부도 그렇습니다. 심장이 벌써 이렇게 차가워진다 할 때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체 내 어디나 다 암이 있을 수 있지만 심장에는 암이 있을 수 없다 하는데 요새는 지금 심장암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장을 얼마나 차갑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환자들이 서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서약이 보통 찬성질 됐습니다. 그냥 심장 점점 식혀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에 피공급이 아예 되면 자연적으로 춥죠.
2: 맞습니다.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전 뭐니까 어찌하면 전에 그 사투리 땡 게 옷을 애들 만났는데 내가 보고 그 옛날에 눈 자꾸만 춥다고 그래던 게 괜찮구나 하면서
0: 그렇다만다.
2: 네. 자기는 근데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소리노 어찌지 못하는데 이런데 약 뭐 되는가 하고
0: 맞죠.
2: 네.
0: 덥다는 건 우리 양기가 지금 마지막 길로 거칠로 막 돌아댕긴다 이 뜻입니다. 몸속 안에는 음이가 지금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음양 평형을 해주자 하게 되면 우리 혈배강 안에 육색등지하고 오미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가 오장육부 음양평형을 해줍니다. 그런 기초상에서 심장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심리혈관 이러한 방면에 신경 방면에 이걸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

0: 그게 다 해결됩니다. 예.
1: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 뭐, 예, 그분도 싸서 좀 먹으라 해야 되겠습니다.
0: 예, 우대 활동 예. 지금 값이 오르기 전 우대 활동이가 예,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아, 빨리 서두르세요.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2880018번 예. 전화 치시.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아바이니, 그, 떠는 데 있어가지고, 소리.
0: 네, 파키슨.
3: 예, 가스가를 어디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예.
0: 네.
3: 그냥, 그, 대수선도 바로 가르지 못했습니다.
0: 네.
3: 말도 어버버리면 바로 듣기도 바쁘고. 그리고 나는, 저기, 혈압이 부족하다 하면, 저기, 심내혈관에 그런 약해가지고, 소리. 항상 머리가 아프고, 소리. 어지럽고, 신발 후드로도 떨리고 그랬댔습니다.
0: 네.
3: 그런데 선생님 강의에서는 혈액관이 좋다는 말을 듣고 소리 썼는데 정말 정말 좋습니다.
0: 네.
3: 예. 머리도 그렇게 어지럽지 않고 예. 그리고 아바이도 그렇게 말아 얼굴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3: 밥도 제대로 먹고 예. 말도 알아들을 만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기, 그런, 가슴이 항상 떨리던 게, 지금 그것이 이렇고, 저기, 그런, 눈이 아라우트로 당길 수 있습니다.
0: 네.
3: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3: 좋은 약을 쓰지 않고 뭐 쓰겠습니까?
0: 네.
3: 지금, 열심히 우리들이 둘이서 이 약을 먹습니다.
0: 네.
3: 아무래도, 언영 이런 약을, 그, 가져다 두 개지 이랍니다.
0: 네.
3: 그래, 지금은, 밥도 잘 먹습니다.
0: 네.
3: 멍이 나니까. 제 소변도 그렇게 잤던 게 지금 그것도 그렇지 않아서 밤이 잘 잡니다.
0: 네.
3: 그 여러 가지 면으로 전용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서 이번에 좀 주문에 많이 싸겠습니다.
0: 네.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2880018번.
0: 예.
3: 네, 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심장에 피가 충족하다 할 때, 만약에 그 머리에 피를 100%를 공급해주는가, 50% 공급해주는가, 이거는 몽땅 심장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심장 매번 뛸 때마다, 만약에 머리에 50%밖에 공급 못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50% 막 그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도랑물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디언디는 다 막혀버립니다. 무슨 오늘이 뭐 뇌경색이 왔다 해서 뭐 내리는 어떤 영혼의 뇌경색이 다시 아이온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벌써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았다 하게 되면 예, 제일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초점은 심장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심장이가 맥이 없기 때문에 그까지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줬기 때문에 혈관에 막힌 게죠. 예, 그래서 우리 또 한 방면에는 우리 약은 혈배강 쓰게 되면 이런 아스피린, 다딘가 이런 약들을 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런가? 직접 혈질을 도와주기 때문에 뉴셀등지 오미자 37 하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백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중앙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찌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중앙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서에서 계주까지 쭉 싸우며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왕가리는 물었다. 저는 일을 잘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유국제를 오강 남쪽으로 보내 귀주 동부에서 홍군을 막으라고 하고 후지담들에는 오강 북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부의 오른쪽에 있다가 불리해지면 광서로 가면 되지요. 왕가리는 놀란 얼굴로 혁사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이처럼 좋은 국리를 내놓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금세 마음이 개운해져서 얼굴이 활짝 피었다. 생각들이 모두 훌륭하니 내가 잘 고려해봅세. 우리 형제들이 똘똘 뭉치면 방법이 나지기 마련이지. 백사장은 얼른 맹세하던 말했다. 여보가 있겠습니까? 형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 동생들은 어디든 따라갈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한다는 이 마음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가래를 안 해도 앞에를 한참 빨고 나니 기운이 오르는지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매만지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요. 잘들 해보세요. 길은 생기기 마련이죠. 망망한 강물 위에 진눈가비가 흩날린다. 감강강가의 죽공이 총명과 지혜를 보여준다. 홍군은 귀주로 들어가 금하 진원 시병 여경과 대공 황평 옹간을 따라 진군했다. 비록 바람이 구름을 휘몰아가듯이 밀어제끼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힘을 들이지도 않았다. 연말이라 날씨가 꽤 추웠다. 홍군 가운데는 아직도 헛옷을 입은 사람이 더러 보이고 맨발로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신은 가뿐해 보였다. 강사나 복근, 호남 같은 성에서 온 전사들은 귀주 땅을 밟으며 몹시 신기했다. 이곳은 소수민족이 많았다. 묘족, 요족, 의료족, 이족, 부이족, 뚱족, 바이족. 정말 누가 무슨 민족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떤 큰 산에는 산후, 산허리, 산 아래 사는 민족이 저마다 달랐다. 장날이라면 별의별 민족을 다 볼 수가 있었다. 민족마다 옷차림과 장식이 서로 달라서 이채로웠다. 그런데 지명들도 모두 이상했다. 이를테면은 우장, 양장, 저장, 계장, 토장, 그리고 구장, 후장도 있었다. 이런 이름들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만일 이름에 따라 그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 소, 양, 돼지, 닭이라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후장은 뭐란 말인가? 산 높고 숲이 무성한 이곳이 선호공의 후대라도 번식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었다. 주왕종대가 후장에 들어갔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낮고 아름다운 작은 산들 뿐이고 널찍한 골짜기에는 금방 수확을 끝낸 논일 뿐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당지 사람들이 알려주었다.

두어서야 영문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의 많은 시장들이 이름을 자, 축, 인, 묘 등 지지의 상징물로 명명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들이 우아하거나 우아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게 된 원인이었다. 1934년 세밋 주왕종대는 후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인 1935년 새해 첫날 홍군은 산빛 아래에 있는 높다란 저택에서 주왕청 주국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박고와 리덕을 비판하였다. 박고와 리덕은 여전히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강을 건너 천금 근거지를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에서는 도망치려는 태도와 편안히 지내려는 마음가짐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 반공격으로 먼저 적 일부를 소멸하고 주은이를 중심으로 하는 귀주 북부에 소베트를 세운 다음 사천 남부로 모두 나가자고 결의를 다지한다. 임무는 급박했다. 설악과 광동, 광서 군대가 강대한 병력으로 뒤를 쫓고 있어서 조금만 지체를 해도 궁지에 몰릴 위험이 있었다. 다들 이곳에서 숨을 돌리고 잠시나마 쉬어가면서 설을 쐬기 바랐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강을 돌파하는 일은 한동정에게 떨어지지 않다.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종석이 박고와 다툰 적 있는 한동정은 성격이 강직한 团장이었다. 발에 입은 상처는 다 나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날이 구조면서 쿡쿡 쑤셔났다. 한동정 내 团은 상강 전투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아 다른 团과 합하여 한 개 团으로 재편성되었다. 团 정치비번 황소는 한동정과 잘나는 사이였고 한동정이 다시 돌아오자 몹시 기뻐하였다. 황소는 중학교를 졸업해 뱃속에 먹물이 좀 들어있고 게다가 배우기를 좋아해 진보가 빨랐다. 부지런하고 세심한 사람인 황소와 용맹하고 단호한 성격의 한동정은 서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줄 수 있는 단짝이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이 파는 오강에 있는 강계하 나루터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 강을 건널 만한 배가 있나 찾아 나섰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다. 배라는 배는 모두 적들이 빼앗아 간 것이다. 이튿날 아침 한동정과 황소는 참모 몇 사람을 데리고 강가로 정찰을 나갔다. 하늘은 몹시 흐리었고 한이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꽃이 흩날리었다. 날이 몹시 추웠다. 다행히 한동종과 황소는 저한테서 빼앗은 털옷을 입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호도차림의 참모와 호위병들은 젊음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들은 오두막 몇 채가 늘어선 산빛 아래 이르러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구름이 낮게 드리워 흐릿허벌한 골짜기 밑으로 검푸른 강물이 보이었다. 강 양쪽 산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강물은 어둠침침하고 을씨는스러워서 마치 검은 용이 가파른 고개 사이를 질러가는 것 같았다. 강폭은 200m가 채 되지 않았다. 강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나루토가 있는 쪽만 좀 완만했다. 한동정과 황소는 모두 망원경을 꺼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강 건너 뾰족한 산봉우리 4개는 평평한 곳마다 적들이 만들어놓은 사격진지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산허리에도 황급히 손을 본 듯한 사격진지가 나루토를 굽어보고 있었다. 사단 정찰대는 저장과 나루토를 귀주군대 후지담에

0: 우계탄이 지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1: 이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0: 황소가 망원경을 거두고 웃으며 물었다. 황소는 작달막한 키에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다. 조그만 눈은 밝게 빛났고 항상 맑은 기운이 흘렀다. 한동정은 대답을 아끼었다. 그는 마치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를 모두 마음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 뚫어지게 부었다.
1: 저기 구불구불한 오솔길 보이지?
0: 그는 망원경을 내리지 않은 채 한쪽을 가리켰다. 황소는 다시 망원경을 들고 한참 보더니 말했다.
1: 오솔길이라니? 어디 오솔길이 있다는 건가?
2: 참 황동지, 시력에 문제가 있구만.
0: 한동정이 입을 삐죽하며 타박을 했다.
1: 저기 상류 쪽을 봐. 사격진지에서 1000m쯤 떨어지는 곳에 난 건 오솔길 아니고 뭔가? 산에 걸어놓은 듯한 저길 말이야. 응? 보이는군. 똑똑히 말해야 알지.
0: 한동정은 망원경을 거두더니 나루터에서 1리쯤 떨어진 곳을 다시 가리켰다. 그곳은 강폭이 좁고 강기슭도 비교적 험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2: 나루터는 적들이 방어를 하는 중심이지. 이곳은 비탈이 가파롭지 않으니 적들은 우리가 여기로 공격할 거라고 짐작할 거네. 그러니 우리는 이곳을 거짓 공격 지점으로 삼는 게 좋겠어. 군사위원회에서 여기다 다리를 놓으라고 하니 우리는 여기 다리를 놓는 것처럼 해가면서 상류의 저 오솔길 아래로 기습하자고.
0: 말을 마친 그는 기대찬 눈길로 황소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떤가 되겠나 하고 묻는 것 같았다.
2: 생각은 참 좋은데 말이야.
0: 황소가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을 했다.
1: 그런데 대체 뭘로 강을 건넌단 말인가? 어?
2: 그거야 자네가 공리를 잘해봐야지. 안 그래도 어젯밤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았네. 사람들 말이 오강을 건너려면 우선 배가 있어야 하고 날씨가 좋아야 하고 또 솜씨 좋은 사공이 있어야 한다더구만. 그런데 우리는 배가 한 척도 없다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뗏목을 엮는 건데 여기서는 마땅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지. 나무를 베어오려니 너무 먼 곳에 있고 품이 많이 들어 시간도 안 되지. 이련이는 감강 가까이서 자란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연장대로 방법을 생각하라고 해놓았지.
0: 황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맺었다. 두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 네 개와 발 아래 검은 용같이 검푸른 강물을 바라보았다. 자욱한 구름 한 개 쌓인 우강은 더욱 신비롭고 가늠하기 어려워 보였다. 눈은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강 건너 산봉우리들은 벌써 흰 눈에 덮여버렸다. 어깨도 어느새 눈이 두툼하게 쌓였다. 뒤에서 권총을 찬 홍군 간부가 다가왔다. 그는 한동정과 황소 앞으로 오더니 깍듯이 인사를 했다. 저는 군사위원회 공병령 연장 정위입니다. 명령을 받고 여기에 다리를 놓으러 왔습니다. 24대쯤 돼 보였는데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정의의 손을 덥석 잡았다.
1: 동지, 어젯밤에 급히 왔다면서?
0: 한동정이 물었다.
3: 그렇습니다.
0: 정유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강을 가리키었다.
3: 어제 강물에 들어가 제보하는데 강폭은 250m이고 강 한가운데 깊이는 6, 7m, 물의 속도는 초속 2m쯤 됩니다.
1: 그래, 다리를 어떻게 놓을 작정입니까?
0: 한동정이 거무스런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3: 지금 저희도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정의가 대답했다.
3: 어제 제가 홍군학교 공병학부에 들려봤습니다. 공병 교원이 두꺼운 책 몇 권을 가져다 주길래 찾아봤는데 책에는 초속 2m가 넘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 재료도 없지 않습니까? 벌레를 잡으려 해도 거미줄이 있어야 합니다. 공병 연

0: 장이 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자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말을 찾지 못했다. 북풍에 사나운 물결 소리만 애꿎게 실려왔다. 이때 키가 껑충하고 얼굴이 길고 마른 이련 연장이 오더니 힘있게 격려를 붙이고는 기운차게 소리를 지었다.
1: 보고 드립니다. 단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우리 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전사가 있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금방 눈에 환한 빛이 돌았다.
2: 김월의 동지, 어서 말해보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1: 그 전사를 데리고 왔는데 직접 들어보십시오.
0: 김우래는 자신있게 말을 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손을 저었다.
1: 양이랑 어서와요.
3: 연장 동지, 지휘관들 앞에서도 농담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진짜 이랑신이 노하십니다.
0: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전사가 투덜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격려를 하고 나서 웃으면서 덧붙였다.
1: 이번들이 멋대로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저는 양미기라고 합니다.
2: 진짜 이름이 뭐라고?
0: 한동정은 이름을 똑바로 듣지 못했는지 되물었다.
1: 미귀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쌀이 귀한 때에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첫눈에 성격이 밝고 재미있는 전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양미귀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겊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2: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0: 양미기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1: 단장 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은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0: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2: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기 동지한테 한 컬레 주도록 해요.

장편 소설 대장정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0: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북경중리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당근설을 인솔로 변강안전공고, 민족단결, 향촌발전 등 재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0: 한강 향촌지능이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한일연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진흥을 추진하려면 기층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이 강해야 대중들이 부유해질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동방제일촌에 뿌리내린 이 기층 당원대원은 변강수호의 초심을 굳게 지키며 당건설을 인솔로 변강 안정공고, 민족단결, 향촌발전 등 재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은 중국, 러시아, 조선,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했으며 우리성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변경촌으로서 동방제일촌으로 불립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변경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것은 촌 발전의 첫째 가는 책임으로 됐습니다. 기층 지리의 핵심 역량으로서 방천촌 당지부는 먼저 변강을 수호하고 뒤이어 촌을 흥기시킨다는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경 당건설 보루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당건설 인솔, 군 경민 련동의 변경 지리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촌 당지부는 조직 련합 건설, 인재 련합 육성, 활동 련합 개최, 변방 련합 수호, 책임 련합 부담의 다섯 가지 련합 사업 기세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당정, 군, 경민, 기업, 협동 공동 질의 모식을 심화했습니다. 또 련합 경계 순라, 위험 우한 조사, 정책 선전 등 사업을 상시화하고 부대 지방 공동 건설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해 매 한 명 당원이 수변 선봉으로 매 한 가구 초민들이 변경 수호 역량으로 되게 함으로써 변경 안전과 안정의 장벽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서기 김웅입니다. 우리 방천촌의 가장 큰 책임은 국문을 잘 지키고 고향을 잘 건설하는 것입니다. 단행간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종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고 변강 수호를 당원의 첫째가는 직책으로 삼았으며 당원과 대중들을 상시적으로 조직해 변경을 순라 수호하고 변방 부대와 연동해 공동 건설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시종 변경의 안전 안정이 발전의 전제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발밑에 이 땅을 잘 지켜야만 고향 사람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경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민족단결 선전, 애국주의 교양, 이웃간 호조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단결 공감대를 응집하도록 했는 바 선호하여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 전국 문명촌진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초민 리두현입니다.
2: 설립의 당에
0: 촌의 당원들은 줄곧 앞장서 실제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촌 건설이든 이웃 돕기든 그들은 모두 앞장에 섰습니다. 여러 민족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을 지키고 발전을 추진해 생활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려면 흥변 부민이 필수입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생태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촌 당지부에서는 전통적인 발전 병목을 타파하고 변경 플러스 홍색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총 투자가 2억 6,100만 원인 동방제일촌 고촌락 승격 대상을 앞장서 추진해 민속 전시관, 특색 상업거리, 정품 민박, 리저 관광 등 부대 시설을 완성하고 향촌 문화 관광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당지부의 인솔과 당원들의 선도 시범을 통해 촌에서는 민박 경제, 향촌 관광, 특색 관광 등 부민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촌민들의 현지 취업과 자주 창업을 이끌고 소득 증대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오늘의 방천촌은 편벽하고 폐쇄적이던 변경의 작은 마을에서 산업이 흥성한 인기 향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25년 촌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만 원에 달해 생태자원의 가치 전환과 산업 범인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촌주재사업팀 성원 김준일입니다.

0: 우리 당집에서는 시종 당근술로 발전을 인솔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변경 특색에 입각해 문화관광산업을 최적화하고 전력으로 기초시설을 완성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조국의 변경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촌집제 경제를 장대시켜 초민들이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모두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실속 있게 높이는 것입니다. 변강소에서 민족단길에 이르기까지, 산업진흥에서 기층 치리에 이르기까지, 방천촌 당집에서는 시종 기층 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향촌 발전에 힘을 부여했으며 국가 5위급 풍경구촌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길림성 변강 기층 당건설, 변경 안정 흥성, 향촌진흥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다음 단계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당건설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연합 방비 공동 7위, 민족 단결, 문화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심화하며 특색 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신시대 변강 행복 마을을 전력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당건설로 변강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고 부민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며 변강의 안녕을 굳게 지켜 동방 제1촌이 흥변 부민의 길에서 새로운 빛을 발산하도록 하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6년 초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왕덕대, 리학중의 인솔하이 주보중이 이끄는 제5군과 만나 당위회의를 소집해 여러 지역의 항일역량 연계를 강화하고 동북항일령군을 묻는 데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2월 위증민이 귀국해 제5군 군부에 도착한 후 국제공산당 제7차 대표대회와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고 중공 만주성위 취소, 유격구위 구획, 항일령군 개편 등 보치를 확정해 두 군의 개편을 진일보 준비했습니다. 이어 위증민은 왕덕대, 리학충과 회합해 간부회의를 준비하고 관련 지시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위증민은 미혼진 회의를 소집하고 발일 선언 등 정신에 의거해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동북항일령군 제2군으로 정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군정지도체계와 병력편제를 명확히 하고 각급 당위 조직을 건전히 했으며 여러 반일 대우와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부대 사상 교양을 강화하는 등 사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0: 연길 소외탄 불하트 몰입식 비나 야간 유람 특색 거리가 근일 정식 개방했습니다. 거리는 불하통화 생태 풍광에 의탁해 다양한 경영 모식과 국제 공연 자원을 전면 승격시키고 정취 넘치는 문화관광 융합의 새로운 체험으로 젊음과 국제적 감각이 넘치는 연길 야간 관광의 세명함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휴식의 새로운 공간을 선사했습니다. 저녁 무렵의 불하트 특색거리는 유난히 시원합니다. 해가 저물자 강변을 따라 조명이 차례로 켜지면서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공연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선보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춥니다. 주민들이 강변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의 여름밤이 선사하는 낭만을 마음껏 즐깁니다. 불하트 특색 거리는 불하통화 풍경대를 따라 조성됐으며 총 길이는 440m입니다. 연길 소외탄 불하트 대상 책임자 장진명입니다. 올해는 불하트가 맞는 두 번째 여름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섯 개의 공연 무대를 전면 승격하고 여러 나라 외국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 마술, NPC 소통 공연이 번갈아 이어지고 있으며 먹거리와 놀이시설, 술집 등 업종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올해 불하트는 공연으로 야간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고 불하트 특색거리는 10월 7일까지 개방됩니다. 매일 개방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저녁 6시 30분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악천후 상황에서는 공연이 중지됩니다. 올해 불하트 특색거리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시, 베네수엘라, 우간다 등 4개 나라의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면서 몰입식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불하트 특색 거리는 도시문화 관광 소비 시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야간 소비 공간을 확대했으며 연길의 한갈래 강 야간 관광 정품 관광 코스와 중국 조선족 민속원,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문화 관광 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하트 러시아 가수 마리안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기를 왔는데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0: 입니다. 요즘 날씨도 아주 쾌적합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의 공연을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1: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령정 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잔디 조건이 큰 변수로 됐습니다. 연변팀은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15분경에는 선제골까지 내주었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은 구가호가 서계조에게 짧은 패스를 내줄 때 상대 공격수 로사에게 차단당했고 로사는 그대로 빈 골문에 정확히 차넣으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35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에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가 걷어내고 공은 정확히 서계조에게 전달됐습니다. 서계조가 그대로 슛을 때렸지만 공은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연변팀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료가 중원에서 박스 안에 길게 올린 공을 포부스가 헤딩으로 떨고 놓았고 쇄도해 들어간 조반니가 강슛을 때렸지만 옆 그물에 걸렸습니다. 52분경 최태욱이 측면에서 45도로 아크 부근에 내준 패스를 고건형이 그대로 때렸지만 키퍼에 맞아 나왔고 포부스가 보충슛으로 확실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65분경 연변팀은 코너킥 기회에 호재겸이 헤딩슛을 했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3분경 조반니가 측면에서 상대 박스 안에 파고든 후 한 명의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때린 강슛이 그대로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얼마 안 돼 쐐기골까지 찾아왔습니다. 88분경 김태현이 측면에서 올린 공을 포부스가 헤딩슛으로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연변팀은 3대1로 화끈한 역전승을 거두며 홈장 2연승을 이뤄냈습니다. 7월 17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령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석가장 공부팀과 제15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경신습지 물새 나라에는 여름의 풍경을 내와 훈춘 경신습지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 속에서 각종 물새들이 논이는 그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뉴스넷은 7월 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열기 뜨거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7월 4일 저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개서 대표팀이 홈에서 연변 대표팀과 맞붙은 이 경기는 두 지역 특색 냉면 때문에 축구팬들 사이에서 냉면 더비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서는 1전짜리 국수 등 활동으로 각지 축구팬들을 맞이했고 연변 명태 응원단은 원정 경기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말린 명태를 들고 응원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길림일보는 7월 7일 한갈래 도로에 의탁해 백령촌 인기몰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개통의 혜택을 안고 도문시 월청진 백령촌은 변경 지리적 위치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립각해 당 건설을 인솔로 문화 관광 산업 발전, 민생 보장, 변경 수호 등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며 당 건설로 촌을 강하게 하고 문화 관광으로 촌을 흥성시키는 특색 향촌 진흥의 길을 걸어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리나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에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AMP 더불어서 세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실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하시겠다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상에 누워서 기저귀 차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오히려 곁사람이 힘든 건 그건 둘째치고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을 잘 들어보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만년 생활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사는 날까지 씩씩하다가 아주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특히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 홍남강 치료이기 이게가 좋은 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아프게 되면 직접 거기에 대고 조이게 되면 조이는 방법도 이제 이거 숭하는 분이 배달하는 분이 아주 준악하게 조작을 알려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체 부실하면 콤파체, 위가 불편하면 소화계통이 불편하면 위에, 장도가 불편하면 장도에, 그 외에 골격이 불편하면 골격 직접,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 허리에, 그 외에 혈액순환 장애 문제가 생긴다면 총체적으로서 경동맥, 그리고 심장, 어디에든지 이건 뭐 강중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소화계통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빛으로서 버리 얼상싱이라는 거 파하고 이것은 립자가 직접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능을 조절해 주는 데는 한 개 작은 병원을 내 집에다 모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니까 이건 황자도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홍남강 치료이기 단순 홍강으로부터 이번에는 남석강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먼저 홍강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신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집에 아저씨도 지금 방송 듣고 세신이를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세신이로는 좋을 수밖에요.
2: 예. 아, 허리 아프고 무슨 관절마다 아프고 그래서 소변도 전혀 염증 있으면 염증이 비대끼 두 가지 있단 말인데 그러니까 아이 어서 똑똑똑 그러면 누지 못하지 바로 나가지 못하지 나가지 못하고 얼굴이 부비고 다리만 부비고 이랬을 때다.
0: 그렇죠. 그게 큰일입니다. 예,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여독증까지 예. 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예. 먹었는데 한 6달 넘어 먹으니까 나 요즘 정세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너무 잘 복용하시고 예. 계시네요.
2: 예. 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걸지도 못했댔습니다. 앉아도 멋있었습니다. 근데 콤바치 많이 화도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 먹고 콤바치도 많이 도와줘서 허리도 술 아프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습니다.
0: 콤바치는 세신이로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예.
2: 예, 소변에서 냄새 나고 어찌나 좀 찌리 나다 뭐 냄새 찌리 나댔습니다. 예, 그다 거품이 많고 예. 경교조는 그게 다 증상도 없어지고 예. 소변 잘 나간단다 지금.
0: 예.
2: 그리고 뭔가 혈압이 막 올라가서 혈압도 지금 많이 떨어졌단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머리도 휑하고 나가지고 증상 많이 좋아졌단다 지금.
0: 콤파치 좋아지면 따라서 심장이 좋아,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혈압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2: 옳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좋아졌어요. 맥이 나서서. 잘 걸어다닌다. 운동하는 남아 댕긴다.
0: 그럼 됐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2: 그래, 저번에 또 약 살 때 배달 받았으나 그러면 홍남강 이래.
0: 홍남강 치료액이 좋은 겁니다.
2: 아예 또 넣고 넣지 않습니다. 이기라고 소리.
0: 예.
2: 제가 혼자 쓴다. 자꾸 또 빛이 자꾸 다치지 말라. 마사지는 자꾸 다치게 못한다.
0: 다치게 못한다. 자기 혼자 예. 독점하자 하세요.
2: 예, 마사진다고. 그래서 내 오늘 약을 더 싸면서 내 나도 쓰자고 배달 받겠어.
0: 아, 그렇죠. 지금 이런 제품 자체는 무료로 주는 계단이니까 이렇게 예. 좋은 제품 자체가 나오기는 이러기에도 좋지만 해도 약이 또 좋고 이렇게 하니까 너네께는 아주 잘 머리를 굴리게 되면 건강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너무 좋아서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천박사약 어서는 한 반년 거진 썼습니다.
0: 예.
3: 예,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예,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0: 막 어떻게 돼서 머리가 예, 한 어떻게 돼서 날마다 너무너무 어지럽고 예.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돼 정신 하나 자꾸만 눈 감고 예, 넣어버리기 쉽고 그래서
1: 예.
0: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가 하면 심지가 예, 고르지 못한다
1: 예.
0: 막 빠르고 언제 늦었다 이러고 이럴 지금 막 빠르고 지금 바쁩니다 막 심장에 가고 막 이렇게
1: 그게 어느 정도에 가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를 고르지 않고 이하철 어림쩍이 나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그저 그렇거니 하고 그래다 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어떻게 그냥 어떻게 혈압도 온정해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그게 올라가지게 쭉 올라가고 또 내려가지게 쭉 내려가고 그랬으면 해라도 그나
1: 아 그렇죠
0: 네, 네. 그런 게 지금 이거 반년 어른 꾸준히 쓸까나 원래 뭐 한 해답이나 이 머리 어지른 건 봐서 한 달 다 없을까나 봐서 이 없을 거 알죠
1: 바로 이런 제품들이 그런 효과가 확실합니다 예예 예.
0: 네, 효과가 참 빠르고
1: 예.
0: 요즘 뭐 반년 꾸준히 쓸까나 완전히 이렇습니다 내 이 해답이 하면 지금 그나마 재해보기 전 완전 호도되고 있고 예 심리도 지금 그렇게 뭐 올라가거나 내가 이준청사도 없습니다.
1: 심지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0: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 80개, 마이스 지금 그래서 한 85개 지금.
1: 아, 너무 이상적인 심리입니다. 예, 예.
0: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그때 심리가 학교 지금 바쁩니다. 막.
1: 아, 그렇죠. 바쁘다는 게 그게 신호입니다. 예, 예.
0: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준청사도 이렇고, 해답도 지금 와서 언정되고, 예. 그리고 이 어떤 때는 옛날에 이거 참 발에하고 바깥에 한 발에 하면 손가락 끝에 바늘로 속속 찍어놓은 것처럼 젊게야. 예, 이런 증서도 있고, 그리고 허리에 저린다. 항상 어떤 때는 저린다.
1: 야, 저리다는 게 그게 말초 신경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저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그런 것도 지금 어서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 몇 달간에는 근무사 어서는 이런 증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옛날에 자꾸 손발이 시르는 것도 지금 이렇고, 예. 이거 이 약은 정말 진짜 좋은데,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지금 고루고루 여름에 다 좋아집니다, 지금. 이거.
1: 그렇죠. 예.
0: 예. 내가 그래, 이거 꾸준히 있으면, 아, 이거 다른 약 먹을 필요 없구나. 이것만 그래도 내가 어서는 꾸준히 있으면 되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1: 예.
0: 이거, 예, 어서는 내, 뭐 이거 그냥 해서도 이렇죠?
1: 아, 이렇습니다. 이 OTC 공약이니까 예 아주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
0: 예. 그럼 내 오늘 전에 또 15개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이번이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전문가를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제가 신장에 영, 저기, 바둥이 심했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저기, 혈압이 온종살 되니까, 이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아니냐고, 이 기억력이 많이 돌아서, 그게, 겨우 가슴이 항상 그저 황망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1: 그래, 심장 가운데 혈관에는 알아주는 제품이죠. 예.
3: 예. 그리고 사병 자수가 지금 이전에는 아르티나게 5~6번 일어나던 게 지금 그래서 급성해야 한 번, 두 번 일어나니까 예. 다음 변화에 대한 같은 걸 난 정신도 나고 예. 그리고 사람께서 저기 그러던 것이 지금 그게 많이 났으니까 이렇게 사살 되니까 나도 잘 먹고 내지 납니다.
1: 그렇죠.
3: 때문에 기침가를 심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오늘까지 났으면 좋다 모르게 지금 다 났었습니다.
1: 예.
3: 얼마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제가 여름에는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제 신호를.
2: 신호가 안 좋은데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3: 예. 제 신호라도.
1: 아, 이제 좋습니다. 예, 예.
3: 예.
1: 예.
3: 우리 신호가 예, 사변이 자꾸 저리고 아프고, 예. 위가 나빠서 안 돼서 밥, 못 먹으니까 자꾸 맥에 싸고, 예. 그리고 추위를 써서 타고 있는 능력이 약해 그런지 감기를 빼놓고 하고 기침가래가 심합니다.
1: 예.
3: 이런 데는 조심히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었어, 저는.
1: 바로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 데 쓰는 제품이 세신이랍니다. 금번 지금 소변이 작고 저리고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뇌졌증 위험 신부전증으로부터 뇌졌증 위험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 세신이로 쓰게 되면 여기 녹혈증 전녹근 그리고 선두 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여러모로서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물론 콤팥이 좋아지니까

0: 골격이 좋아지고 소변이 좋아지고 그 외에 귀가 잘 들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해도 제일 관건의 관건은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전노골이라는 이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콩팥이 전기와 조혈 공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접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인가 하면 항자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추위를 말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저가 뭐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던 이런 윤폐 역할하는 맥도에 들어갔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몇 가지 닦은 백술이 들어갔다든지 저황계가 들어갔다든지 훌루바란 성분 들과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여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의 갑을 이 성분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집에 그 신우분이 예, 세신 1호 선택하는 게 아주 준확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저 먼저 미하고 배달 받기셔.
0: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직접 502-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세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끌시끌 아프고 소변이 급하고 빈도나고 저리고 통쇄나고 맥이 없어서 예, 병원에 가서 하마한 소변 검사를 하마하니까 예, 단백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예, 약방의 약을 예, 며칠 먹다가서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인충 짜서 예, 세신이로 쓰는데 항상 수문할 때기 전부터 예, 봤어요.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저리던 게 또 없고 예, 진해 없는 게 아니라 저리던 게 났을 때다.
0: 그렇죠.
3: 때다.
0: 예, 예. 예.
3: 그래서 통쇄도 덜하고 또 맥도 나고 이랬을 때다. 그런 게 어떤지 여러 달 먹으니까 거의 정상으로 진해 완전하진 않지만 예, 거의 정상입니다. 지금 저리고 통쇄도 없습니다.
0: 예, 예, 예.
3: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그냥 그거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소화됐는데 이거 먹으면부터 예, 소화제를 아예 먹어도 예, 지금 소화가
0: 소화 공력이 좋아졌죠.
3: 예, 예, 예. 아무 음식이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거 항상 황망하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랬던 게 지금 마음도 편안하고 심장도 예, 지금 편안 안전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아, 그런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에 이것이 약을 쓰기 전에 마지막을 좀 벌었던 게 그게 없어진다면 지금 그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몇 달 먹으니까
0: 그게 큰 문제점을 말하게 되었는데 해결을 가져온다는 게 바로 이 제품이 공로에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네. 그래, 이 약은 사진, 사슴이 전부고, 거기 피까지.
0: 예.
3: 약까지.
0: 예. 예.
3: 야, 이거 정말, 제게는 정말 좋습니다.
0: 잘 일하고 계세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됐죠. 예.
3: 예. 그래 놓고, 예. 기침도 나던 것도 기침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을 먹기 전엔 그냥 맥이 없어서 거든 누워 있기만 했는데, 지금, 맥이 납니다.
0: 맥이 나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예. 드시게 되면. 예. 예.
3: 이런 좋은 약을 선생님 강의를 해줘서 예,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0: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건파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이 세약을 가져오는 것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는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녹혈증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슴이 피는 우리에게 피를 빨리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적으로서 조혈 功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학기관의 공능은 저하를 가져오는 게 벌써 7, 80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공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근본을 처세우는 이런 방법 가운데서 조혈 공능을 빨리 도와주는 녹혈정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본 게 그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혈액검사 받아보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면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은 조혈 공능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는데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아스피린 장용편 같은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피하에 얼룩덜룩 이렇게 오해를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서 이 제품을 드시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해를 생기는 게 그게 퍼렇게 이렇게 임은 것처럼 이렇던 게 그게 없어지더라 적어지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녹혈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피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이게 공농주치 가운데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 신지 있으면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허리 다리가 시틀고 양리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하에 얼룩이 생기거나 어혈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세신이로가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신이로라는 것은 콤파츠 시쳐주는 제일이라 하는 뜻인데요. 콤파츠는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는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 허하게 되면 많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여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전로권이라는 성분 자체는 부선종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콤파츠 양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면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전도권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데는 아주 유효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고 양혈의 역할을 하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가 하면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콤파츠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약이 지금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로페메리 배출 도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세계 도경이라고 하나는 호흡계통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코로 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폐기가스 아니겠습니까? 호흡계통 두 번째는 피부 피부를 통해 땀을 통해서 우리 땀은 그 혈액을 씻어서 로폐물로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로폐물이 나가는데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닙니다. 피를 씻어서 로폐물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제외 나가는 것은 바로 피부를 통해서 로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잠복되어 있던 그리고 혈액을 씻은 이런 노폐물하고 독성물질 같은 것이 대소변을 통해서 재배출되는 게 주요한 노폐물의 배출 도경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게 술에다 닦아서 우리 파우즈 한

0: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룬창 통변해서입니다. 장도를 잘 유난하게 하면서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하는 게 소양이라는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잘 통합니다.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이 잘 빠져나갑니다. 우리 지금 그 피와 땀은 통연이다. 다 어디에서 오는가? 혈관에서 청소돼서 나오는 게 노폐물 땀으로 나가는 이런 노폐물 배출 동향에 속하게 되고, 이거 완전히 콩팥에서 정돈하고 그 장의 장도에서 간에서 해리해서 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노폐물 배출 동향 소양이라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네. 변을 일주일에 뭐 몇 번 어떤 분들은 닷새, 여새 이렇게 해야만이 변을 한 번씩 본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1: 네, 잠시만요. 지나가면 절대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2: 예, 와이.
0: 예,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예,
2: 천이박사 씨가니까?
0: 예, 그렇죠. 예.
2: 예, 천이박사 선호 환자입니다, 나는.
0: 예, 예.
2: 예, 천이박사의 이야기 좀 좋습니다. 천이박사 어느 순지지 여전히 1년 넉달인가 좀
0: 잘 선택했습니다.
2: 이 맥주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밥을 잘 먹을까 좋지. 그 다음에 기억력은 정말 이야기만 한게 없으면 좋습니다, 이야기 좀.
0: 그렇죠.
2: 기억력이죠.
0: 예,
2: 예. 병시도 맑아지고, 예. 그 다음 가슴 둥근 것도 낫고, 또 맥이 난다. 이번 무대 합격에 참가하다 그래.
0: 예, 그렇게 하죠.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리로 천이박사 이걸 배합해서 쓰는 분들이 좋습니다. 천이박사는 식전에 드세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을 위주로 해서 오장을 관리하는 데는 세신리로가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기술 복용하시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노폐물이 빠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끔 하는 이런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현재 제한조선족작가협회에서 주도하고 발행하는 동북아신문은 제한조선족 문인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소개함으로써 우리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선진문화를 선도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2시간에 나누어 동북아신문을 통해 발표된 작가들의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씨의 수필 어머니의 무지갯빛 금팔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무지갯빛 금팔찌 리경옥, 어머니의 팔순 잔칫날 연회장 입구의 공기는 요란히 달콤하고도 애잔했다. 한복 치맛자락을 여미며 단상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곁에는 이제 기력이 다해 간이 아픈 당신의 몸에 기대어 걸으시는 아버지가 계셨다. 고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동생 내외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씩 내딛는 어머니의 잦은 걸음. 그 느릿하고 숨막히는 행진을 바라보던 나의 시야가 돌연 뿌연 안개 속에 갇혔다. 비오듯 쏟아지는 눈물 너머로 평생 가문의 고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숨소리조차 죽이며 사셨던 한 여자의 일생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피는 어머니의 손길이 일렁일 때마다 가느다란 손목 위에서 아롱아롱 무지갯빛을 바라는 금팔찌가 나의 시선을 붙들어맸다. 저 눈부신 광채는 단순히 금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평생 어머니의 살갗을 파고들었던 해진 청실 홍실이 견뎌낸 세월의 증명이자 눈물로 빚어낸 삶의 보상이었다. 기억 속 우리 집은 늘 가난의 냄새가 풍겼다. 쌀 배급이 이르면 나와 언니는 해진 마대를 움켜쥐고 생산대장 앞에 나섰다. 우리 몫이 없다는 매정한 손짓에 닭 쫓기듯 쫓겨나면서도 우리는 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마당 끝에 우두커니 서서 발가락만 꼼지작거렸다. 해가 뉘엿해질 무렵까지 기다린 끝에 생산대장이 마지못해 던져주던 돌 섞인 쌀 두 바가지. 그것을 품에 안고 돌아오던 길은 천진난만한 우리 마음의 돌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생계의 무게였다. 아버지는 대대 림업 주임이라는 직책을 맡아 평생을 산의 사람이 되어 사셨다. 조직에서 배급받은 알사탕을 단 한 알도 드시지 않고 봉지째 가져다 주실 땐 더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였으나 국가의 제목을 지키기 위해 나무 도적들과 술잔을 나누며 화해의 문을 열던 아버지는 정작 당신 자식들의 끼니에는 무심하셨다. 가부장적 권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머니는 늘 아 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가련한 아녀자였다. 술 취한 아버지의 온갖 주정을 냉수 한 사발과 김치국으로 받아내며 구토로 얼룩진 옷가지를 밤새 씻어내던 어머니의 등은 작고도 애처로웠다. 내가 10살 되던 내 사건은 기어이 터지고 말았다. 없는 살림을 쪼개 몰래 사둔 아버지의 재킷이 화근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아버지의 호통에 입을 옷이 없다고 타박하시기에 라며 나직이 올린 대꾸가 손찌검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고요한 방안을 채운 것은 한없이 외롭고 짓눌렸던 감정의 폭발로 터진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히스테리적인 흐느낌이었다. 눈을 뜨니 어머니가 옷보따리를 싸고 계셨다. 강인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입가에 흐르는 핏자국을 닦아내며 나와 언니를 끌어안고 너희를 두고 어찌 가겠나 하시던 어머니의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한 달 사이 우리 집엔 거의 매일이다시피 돌밥이 지어졌다. 쌀을 일줄 몰라 돌이 지뢰처럼 씹히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화를 내는 대신 씩 웃으셨다. 빠자작 돌 씹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릴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이 흔들렸다. 빈 솥을 열어보며 아내의 빈자리를 그리고 자식들의 굶주린 눈동자를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하신 것이리라.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다. 우리들의 애탄 기다림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돌아오셨다. 움푹 패여 들어간 눈두덩과 함께 손목에는 청실 홍실로 꼰 투박한 실팔찌 하나를 메고서 절집 스님이 자식들을 위해 세상을 이겨낼 힘이라며 채워주셨다는 그 붉고 푸른 실은 어머니의 새로운 문신이 됐다. 고단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는 그 실을 만지작거리며 인내를 배웠고 실이 끊어지면 다시 꼬아매며 자식들의 무탈함을 빌었다. 금가락지 하나 없던 어머니의 손목에서 그 실팔찌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었다. 이제 팔순의 어머니는 낡은 실팔찌를 벗고 우리가 채워드린 무지갯빛 금팔찌를 차고 계신다. 치매라는 깊은 안개 속에 갇힌 남편을 10년이란 긴긴 세월 동안 하루와 같이 변함없이 묵묵히 돌보시는 어머니의 손등으로 금빛 광채가 흐른다.
평생의 짐을 다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에서 나는 성자의 모습을 보았다. 엄마,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나의 물음에 어머니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다. 너희들 잘 먹이고 공부시키려고 아등바등 살 때가 제일 행복했고 사는 것 같았지.

씨. 오롯이 자식들을 위해 당신 인생을 포기하셨던 어머니의 행복은 아직도 그 옛날 배부르고 등 따신 온덕에 머물러 있었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예순을 바라보건만 나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격식 차린 호칭 대신 엄마라고 부른다. 엄마 하고 부르면 그래 하고 돌아오는 그 짧은 대답.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모리채 땋던 댕기머리 소녀로 돌아가 시름없이 활개치며 세상을 건넌다. 등대 같은 엄마의 사랑이 내 유년의 어둠을 밝혀주었기에 나의 오늘은 여전히 찬란한 봄날이다. 그리고 올해 5월 16일 새벽 긴 치매의 터널을 걷던 아버지가 마침내 세상과 작별하셨다. 평생 산의 품에서 살던 아버지를 한줌 고리로 매만져 푸른 바닷물 위에 날려보내던 날 그 곁을 지켜온 엄마의 얼굴은 유난히도 창백했다. 엄마는 가만히 손을 들어 이마를 가린 채 아버지가 자유로이 흘러갔을 먼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 전경을 홀로 삼키는 듯한 뒷모습이었다. 이윽고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가에 옅은 눈웃음이 번졌다. 눈물이 고여 반짝인 것인지 모진 풍파를 다 건너온 자의 초연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소는 애달프도록 아름다웠다. 슬픔의 정점에서 엄마는 손목에 걸린 무지개빛 금팔찌를 가만히 만지셨다. 옛날 고달픈 삶의 길목마다 정실 홍실 실팔찌를 매만지며 자식들의 무탈을 빌었던 그 손길 그대로 이제는 금빛으로 치환된 당신의 세월을 어루만지고 계신 것이었다. 고통의 흔적이었던 실팔찌가 눈부신 금팔찌가 되기까지 걸린 반평생의 시간. 남편을 떠나보낸 바닷가에서 평생의 한을 녹여 눈부신 광채로 승화시킨 엄마의 금팔찌는 이제 슬픔을 넘어 남은 생을 은은하게 비출 마지막 등불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작자는 가부장적인 남편을 섬기면서 두 딸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하신 어머니를 우러러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만년에 와서 두 딸은 가정과 자식의 안위를 넘어나는 어머니 손목에 차던 실반지 대신에 금반지를 채워드리면서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효성과 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 신석훈 씨의 수필 우리말과 형수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말과 형수님 신석훈. 올해 78이 된 형수님은 고향에 있으면서 늘 나와 문자로 긴 글을 주고받곤 한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형수님의 문장은 또박또박하고 정갈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문득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을 통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말은 소리를 넘어 한 사람의 운명과 마음까지 옮겨놓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57년 전 한족마을에서 자란 형수님은 형님과 혼례를 올렸다. 어머니는 그보다 1년 전부터 틈만 나면 목화를 물레에 돌려 실을 뽑고 배틀을 걸어 무명을 짜냈다. 온 집안이 실타래와 무명천으로 가득했고 어머니의 등은 늘 굽어있었다. 마침내 폭이 넓은 무명을 짜내고는 집들 안으로 들어오는 100m 길에 길게 펼쳐놓았다. 햇살 아래 펼쳐진 하얀 무명은 마치 길처럼 뻗어있었다. 10살이던 나는 그 장관이 왠지 낯설고 부끄러워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꽃마차는 우리 집 양철대문 앞에서 멈추었고 형수님은 그 위에서 내리셔 사뿐사뿐 무명을 밟으며 집안으로 들어왔다. 낯선 풍경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부드러운 걸음걸음이었다. 하얀 무명 위를 걷는 형수님의 모습은 마치 새롭게 이 가족으로 들어오는 상징처럼 보였다. 이튿날 아침 나는 밥상에 앉았지만 몸이 영 자연스럽지 못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낯선 식구, 낯선 집안 분위기, 그리고 어색한 사이가 어린 마음을 조였다. 곁눈질로 형수님을 힐끗 쳐다보니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했다.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보다는 너그러움이 느껴졌다. 둘째야, 형수님께 인사하렴.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형수님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눈만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무런 소통도 통하지 않는 침묵만이 밥상 위에 무겁게 깔렸다. 형님이 귓속말로 중국어로 통역해주자 형수님은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小叔子, 谢谢, 谢谢. 나는 한족 아이들과 어울려 놀던 터라 중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에게 물었다. 둘째야, 형수님이 뭐라고 하셨니? 엄마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 참

한 일이구나. 그 답답함은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어린 마음에도 불안이 가득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짙게 남았다. 나는 형수님이 너그럽고 착한 마음을 지닌 분이심을 금세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걱정이 앞섰다. 집안의 대소사, 친척들의 모임,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모든 자리에서 우리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형수님은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고독할까 싶었다. 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족 안에서 소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외로움이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나를 방으로 불러 앉혀놓고 조용히 간절하게 말씀하셨다. 둘째야, 넌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우리말도 잘하잖니? 형수님께 우리말을 가르쳐주려무나.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어린아이가 나이 많은 형수님의 우리말 스승이 되었다. 나는 글자보다 먼저 입으로 쓰는 말을 가르쳤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시동생, 시누이, 김치, 고사리, 나물, 콩나물국, 진달래꽃, 장미꽃, 바람, 구름. 형수님의 배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성실했다. 저녁이면 우리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사물마다 이름을 붙여 익혔고 낮에는 형수님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되뇌시며 몸으로 익혔다. 모르는 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보시고 한번 들으면 잊지 않으려고 애썼다. 반년이 지나자 형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말로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됐다. 말이 트이면서부터 집안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웃음소리도 늘어났다. 어머니께서는 한족마을에서 자라 시집온 형수님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식구들에게 형수님의 자리를 분명히 세워주셨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정중하게 대하고 존중하도록 이끄시는 한편 김치와 된장, 국수와 떡에 이르기까지 조선족 음식 하나하나를 손수 가르치셨다. 계절마다 나는 나물, 명절 음식을 만드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시며 우리 집의 풍속과 정을 함께 전해주셨다. 그런 어머니의 넓은 아량과 따뜻한 가르침 속에서 형수님은 점차 우리 집안의 말과 삶과 정서를 익혔고 마침내 조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덧 형수님 또한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넓고 배려심 깊은 어른으로 우리 곁에 굳건히 서 있었다. 형수님은 나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다. 어머니 몰래 10전, 20전을 내서 호주머니에 살며시 넣어주곤 했다. 잔치집에 다녀오시면 찰떡이나 절편을 조심스럽게 싸와 내 손에 꼭 쥐어주었고 배가 고플 때는 몰래 구운 감자와 고구마를 내밀기도 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선하게 남아 잊히지 않는다. 어머니는 형수님께 음식과 살림을 가르치셨고 아버지는 술 한 잔 드신 저녁마다 심청전과 중양전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 조선족의 슬픔과 기쁨, 정과 의리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형수님은 우리 집의 말과 마음과 정서를 하나씩 받아들이며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아갔다. 나는 자모음을 하나씩 가르쳤고 형수님은 끈질기게 배웠다. 글자를 깨우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글을 읽으려 애썼다. 마침내 내가 소학교를 졸업할 무렵 형수님은 조선어 신문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조선족의 삶과 문화를 사랑하며 받아들이게 됐다. 가난했던 시절 형수님은 늘 내 도시락에만 하얀 쌀밥을 따로 담아주셨다. 다른 식구들의 밥에는 시래기나 보리를 섞어 먹으면서도 나에게는 순수한 쌀밥을 챙겨주셨다. 가난 속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먹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형수님은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개여 팔았고 그 힘든 일로 번 돈으로 아끼지 않고 신문과 잡지를 구독했다. 나는 그 덕분에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면 형수님이 먼저 읽어주고 고쳐 주었으며 나는 다시 원고지에 바르게 옮겨 적었다. 형수님은 나의 첫 독자이자 첫 교정 선생님이었다. 그 따뜻한 손길과 격려 덕분에 내 글이 세상에 나갈 수 있었고 나는 몇 차례 문

막상의 용광도 누릴 수 있었다. 18년을 한 지붕 아래 살다가 나는 결혼을 하고 타지로 떠났다. 그 후로 10년 넘게 형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늘 어머니처럼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만은 바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이국 땅에서 생계를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바쁘고 지칠 때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은 언제나 형수님이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던 그 시절 우리말 한자 한자를 더듬더듬 배우시던 성실한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진다. 그때의 숨결과 정성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또렷이 깨닫는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면 나는 형수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함께 먼 길을 걷고 싶다. 이름난 산천을 찾아다니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그동안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고마움을 조용히 전하고 싶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을 다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돌이켜보면 내가 형수님께 가르쳐준 것은 겨우 몇 마디 우리말과 글자뿐이었다. 그러나 형수님은 그 말을 통해 한 가족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왔고 나에게는 세상을 읽는 눈과 글을 쓰는 길을 열어주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셈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펜을 들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쓰는 이 우리말 한 줄 한 줄 속에는 형수님의 시간과 정성이 사랑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음을. 말은 단지 의사를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잇고 인연을 맺고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힘이다. 낯선 땅에 와 말이 통하지 않았던 형수님은 우리말을 배우며 가족이 되었고 나는 그 말을 통해 글을 쓰고 세상과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형수님에게 말을 가르쳤지만 정작 형수님은 내게 말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말로 갈라지지 않고 말로 이어지고 말로 사랑하는 법을 말이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글은 형수님에게 바치는 글이다. 낯선 말로 시작된 인연이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고 한낱 글씨가 무거운 은혜로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말이자 형수님이 내 평생에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다.

작자는 그래서 한족 동네에서 시집와 우리말과 글을 모르던 형수님이 가족의 일원으로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말과 글을 열심히 배우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시집 살림을 알뜰히 해나가고 식구들을 살뜰히 보살피던 형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형수님에게 우리 글은 배워주었지만 정작 형수님은 자신에게 말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었고 말로 갈라지지 않고 말로 이어지고 말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면서 형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배용춘 씨의 수필 상흔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상흔, 배용춘. 칼이 쓱 빗나가면서 순식간에 손을 베었다. 갈비를 작업하다가 힘의 강약 조절 실패로 칼이 너무 깊게 들어갔다. 왼손 식지에서는 피가 투두둑 떨어지며 순식간에 피투성이다. 나는 베인 손가락을 꽉 조여주며 지혈을 했지만 피가 멈추질 않았다. 동료가 밴드와 붕대를 챙겨왔으나 손을 떼면 피가 더 많이 흘러 결국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나의 작업대에는 여러 종류의 칼이 꽂혀있다. 뼈를 바르는 뾰족한 칼과 기름을 제거하는 고기칼, 그리고 푸주칼과 중국식 칼이 꽂혀있다. 야채를 썰 때는 중국식 칼을 쓰고 냉동고기를 썰 때는 푸주칼을, 갈비를 작업할 때는 뼈칼과 고기칼을 쓴다. 이 고기칼에 아차하는 순간 당한 것이다. 아주 조심스레 작업한다고는 했지만 얄실한 칼은 사정없이 나의 힘줄까지 베어버렸다. 정형외과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 등기를 하고 20분 넘게 기다려서야 의사 선생님을 뵐 수 있었다. 힘줄이 끊어져 상처 부위를 더 째서 힘줄을 잇는 수술을 하고 깁스를 했다. 수술 중에 지혈하느라 꽁꽁 묶은 왼쪽 팔뚝은 피멍이 들었다. 마음이 좀 진정되면서 온 사방에 흘린 피를 보고서야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다. 외면적이나 내면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인해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면 나란 참 나약한 존재구나 싶다. 나는 회복실 침대에 잠깐 몸을 맡겼다. 첫 등교의 설렘, 첫사랑의 아련함, 누구에게나 처음의 기억은 특별하다. 내가 어릴 적 첫 기억은 상처인 것 같다. 8살 때쯤 방과 후 같은 반 아이들과 공을 차기도 하고 맨손으로 주고받기도 하면서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 상대방이 찬 공이 나의 키를 넘겨 나뭇가리 속에 박혔다. 나는 뛰어가 엎드려 공을 꺼내려고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뾰족하게 나온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고 턱이 푹 찔렸다. 순식간에 피가 줄줄 흘렀다. 피를 보는 순간 눈물 콧물 흘리며 가물어치게 울었던 생각이 난다. 어린 나이에도 빨간 피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하다는 걸 알았는지 나는 턱을 부여잡고 애처로운 도움의 눈길을 날렸다. 애들도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피가 뚝뚝 흐르는 턱을 부여잡고 마을 앞줄에 있는 위생소로 뛰어갔다. 애들이 나의 부모님에게 알렸는지 처치 중에 오셔서 부산을 떨며 나를 나무람하던 생각이 난다. 그때의 흉터가 아직도 나의 턱 밑에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도 친구들은 내가 밥 먹다가 흘리면 턱 밑에 구멍이 나서 그런다고 장난을 친다. 그 후부터 나는 사고 없이 잘 커왔다. 그런데 아주 소소한 종이에 손을

패인 적이 있다. 보던 책을 접고는 일어서서 책장에 꽂으려다가 옆에 책이 흘러내리는 것을 붙잡으려고 나간 손이 그만 책꽂이 한 책장에 손을 베었다. 식지의 둘째 마디에서 새빨간 피가 스며 나왔다. 얇은 종이가 이렇게 위험하리라고

강에는 참 많은 눈이 내렸다. 눈비 속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다시 오지 말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뒤돌아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다. 손에 상처가 덧나듯이 쉽게 낫지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로 주고받은 대화 속에 오해와 불신이 쌓여 상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오해를 푸는데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인연이 거기까지인걸. 칼로 낸 상처는 한 달 두 달이면 완치가 되지만 잘못된 언행과 잘못된 글 한 줄이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한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서 아주 커다란 상처 못지않게 가슴 한 구석에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쌓여간다. 그렇게 상처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이 정도의 기분 나쁘겠어? 생각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맹신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주방 생활 20년 넘게 해오면서 손도 많이 베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상처의 아픔을 느꼈을 뿐 마음의 동요는 느껴본 적이 없다. 칼을 쥐기 전 나의 손에는 볼펜이 떨어지지 않았다. 글을 쓰면서 중지 첫 마디에 굳은 살 베기는 것을 자랑스레 여겼다. 볼펜을 쥐고 있으면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음의 안정제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 귀한 재산인 볼펜과 원고지가 글로 변해갈 때의 희열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국에 온 후부터는 볼펜 대신 생전 쥐어보지도 못한 무거운 중국 칼을 들고 주방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능수능란하게 각종 칼을 다룬다. 왕초보인 나도 그들을 흉내내다가 칼끝에 손을 살짝 베인 후부터 겁이 생겼다. 그렇다고 칼잡이가 나의 밥줄이어서 중도 포기할 수 없었다. 속도를 늦추며 볼펜을 다루듯 칼질을 연습했다. 펜에 달래내 중지에 굳은 살 들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칼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전체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쫙 퍼지면서 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 깁스한 손이라 힘을 쓰거나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에는 왼손 자체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 출근은 물 건너갔고 일상이 마비 상태와 다름이 없었다. 세수는 물론이고 집에서 밥 해먹는 것까지 고역이었다. 보름 넘게 깁스하고 다니다가 풀었다. 상처도 거의 아물었으나 손가락이 굳어져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봉합한 힘줄이 완치되지 않아 칼 놀림이 소모해지며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어설픈 칼 놀림에 조심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을수록 기름 제거에 살코기가 떨어져 나가는 실수 연발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지나니 다시 칼들을 과신하기 시작했다. 중국식 칼로 야채를 썰 때는 칼 자체의 무게감에 반대로 힘이 덜 들어가고 몸의 율동과 함께 아주 정연하게 잘려나간다. 부죽할 손잡이를 잡고 냉동된 고기를 자를 때 사라락 소리내며 잘려나가는 것을 볼 때도 칼은 언제나 상냥하게 온몸을 내게 맡기는 친근함을 느꼈다. 오늘도 나는 칼을 들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네, 작자는 그래서 생계를 위해 칼질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주의로 하여 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잠시는 고통스럽지만 그때마다 그 상처의 아픔을 느꼈을 뿐 마음의 동요는 느껴본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칼을 들고 열심히 생활해 나가라는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지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우리에게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온 이런 약입니다.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통에 서상의사가 장약 심리방이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중의가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따로따로 쓰여 있습니다.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이나 이론 체계도 다릅니다.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에는 용형협심증을 치료해주고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준다고 밝혀놨습니다. 용형협심증이 증상이라 할 때 주요하게 해눈증이 나타나면서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입안이 마르고 혀가 말라들면서 귀가 자르거나 숨이 차하고 왼쪽 가슴하고 뒷잔 등이 동통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이 주치공능이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습니다. 서상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주요한 증상이라 할 때 입안이 말라들면서 혈눈증이 나타나고 눈 주위의 혈관도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빛이 땀을 거서 흘리게 됩니다. 결국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느낌이 들고 가슴 통증이 지속되죠. 그리고 숨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 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에는 이런 혈액형 협심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써놓았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 자체는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이죠.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 그리고 용형 협심증, 혈액형 협심증, 또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습니다. 이 관상 동맥이 70% 이상, 75% 이상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상동맥경화 치료에도 효과 좋은 이런 이야기라고 밝혀놓은 이야기죠.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장약 심내방을 저기나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예. 어째서 그게 신호가 잘 아이 됩니다.
2: 그때 정상에 왔는데.
1: 예, 신호를 잘 잡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2: 예. 그래 가지고 서리서 뭐 지금가 나는 어찌는 가면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손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1: 네.
2: 그래 가지고 서리서 뭔가 옛날에 방송을 듣고 장약 심내방을 이렇게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뭔가 몇 달 먹고에 또 선생님이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감량하게 됐고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다른 방법을 또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니까 나의 그 뭔가 8달 반 좌우에 이상의 심내방을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잘 되죠. 예.
2: 예, 그리고
1: 아주 잘 됩니다.
2: 네, 경색이 와서 또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민폐까지 와서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떼서 고생을 많이 저기나 했는데 지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집니다.
2: 네. 네. 그래, 이야기 서장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이 야생 약재들로 이렇게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 그렇는지 약 효과가 이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0: 예.
2: 하루에 3번씩 또 이렇게 먹으면서 바짝 지랄을 들이대니까나 그렇게 좋아지잖까.
1: 그렇죠.
2: 예. 예. 지금, 저는 지금 이 장약 14방만 먹으면서 건강을 갖고 있는데 위나 관절이나 모든 면이 다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아진다고, 예.
2: 예. 예.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 약에 대한 적이나 뭔가 이렇게 아끼기 쉽지 않다 말입니다.
1: 하하, 칭찬하겠습니다. 예.
2: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예. 선생님, 내 이렇게 아는 친구나 친척들이나 내 소개를 많이 이 약을 쓰고 있는데 모두 그렇게 효과를 잘 보고 있답니다.
1: 아하, 예. 예, 효과 본다고. 이 약은 소개해주면 요거 아이 먹는 약입니다.
2: 예, 그래서 예. 그분들도 이 상약 신내방에 대해서 약 효과가 너무 그렇게 좋다고 칭찬하는 게 많은 소문이 자자합니다.
1: 예, 그래서 이게 입소문으로 더구나 이 약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구매하는 이런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
2: 예, 예. 이런 약을 소개해준 적이나 뭔가 선생님이 너무 고맙단 말입니다.
1: 하, 이렇게 약을 선택을 잘해준 그 손님한테 제가 고마운 거죠.
2: 예. 예, 너무 고마워합니다. 모두. 예, 알았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서약인 고혈압하고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자 후에 장약 식내밥 먹고 있는데 야덕달 자 후 이 약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됨까?
1: 예.
3: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1일 한 번씩 먹으면서 혈압이하고 감량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3: 지금은 장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부정성으로 귀에서 소리나 12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거지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1: 아, 예.
3: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 아이 납대다.
1: 예.
3: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어지럼증이 인차 일 없습니다.
1: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하하, 예.
3: 예.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이 약만 먹으면서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3: 지금 내 소개해준 친척 친구들이 다 그리고 다 효과를 보고서 대비 나를 칭찬해준단 말입니다.
1: 예, 환자분 많이 정말 소개를 했습니다.
3: 예, 약 정말 이 약을 먹으면서 이전에 서장약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서장약이 좋을 줄을 생각 못했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래서 좋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때는 어째 서장약을 조사하지 못했는데 좋다 해도 선택 못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런데 지금 접수하기도 가격도 좋고 그래 이 약
1: 접수하기 좋습니다.
3: 딱 써본 사람만 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무슨거나 그렇습니다. 어느 약이나 써본 사람들이 그게 그 약이 어떻게 효과 좋다는 거 알지.
3: 예,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 문의합시다.
1: 예.
3: 우리 딸이 시어머니가 어제 그저께 저녁에 중풍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뭔가 뇌경색이란다.
1: 아, 뇌경색이?
3: 예,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쪽으로 당약 식내방 먹어도 되는지 해그랬다.
1: 아,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어제 그저께 지금 와잼가에 중풍이, 근데 예. 그게 중풍도 그게 예, 대뇌 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하고 대뇌 그 혈관이 출혈이 생기면서 이런 그 오는 이런 예, 중풍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영색이라 하지 않을까에 예. 영색이 아, 지금 왔기 때문에 이 장약심 예방을 같이 써주면은 그 지금 서약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예, 이 같이 예. 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예. 더 빨리 되죠. 예. 그분이 예. 빨리 쓰는 게 좋고 이분이 예, 지금 내경색이 왔는데 이제 앞으로만의 경우에 지금 바짝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가 예, 아, 나는 지금 뭐 병원에서 출원하고 나와서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이러면서 약 안 써주면 이분이 지금 내경색이 온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하고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이 예, 이런 일을 기억해내는 해마 방후회라고 있습니다. 예, 해마체라고도 하는데 이 부위에서의 이 구역에서 지금 경색이 다시 발작한다 할 때에 예, 완전히 치매로 넘어간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중시를 돌리고 빨리 약을 써서 그 회복을 빨리 하게 하기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약을 예, 생각 있으면 예.
3: 알겠습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장양심 예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이게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거기에다 이렇게 기혈 부족이 이 노시산이 두 번 와서 예, 반신 질질 굽고, 그 다음에 눈이 오른쪽이 다 덮이고, 약이나 물 먹다거나 말하거나, 이 뽀뽀대가지고 얼굴 마비 입고 와가지고, 예, 약이나 물 먹다 말이 택 뜨고, 어느 장에도 오고, 이렇게. 밥이랑 먹자면 뭐 자기 혈을 씹대 뭐 돌을 씹고 이래면 자식이 힘들어서 용도만 많은 병원 또 타는 방법은 다 하고 또 타는 약은 다 썼지만 얼마든 치료되고 그래서 변소 출입이나 할 정도 되고 정말 엄청 고생이 됐습니다.
1: 환자분 그때 우리 약을 쓸 때 볼까나 이 5년 3개월 전에 우리 약을 쓰기 전에 정말 그 심했습니다. 환자분은.
4: 예.
1: 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좋아졌지.
4: 그래서 이 작은 돌에도 걸리고 집에서는 유생식 출입하자도 문턱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너무 많고 막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하는가 막 앉아서 막 통과할 때도 너무 많이 됐습니다.
1: 예.
4: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딱 소장약이라 하고 공주치 중풍치료를 한다고 딱 씌워져 있고 예. 그다음 관상동맥 경화에 뇌동맥 경화에 모든 관심병 치료하고 협심증까지 치료한다니까 요 약을 쓰면 내 여기 딱 써서 병이 세탈되겠다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차츰차츰 이렇게 그 뭔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그렇게 완을 빨리 좋아지지 뭔가
1: 그렇죠
4: 예. 그래 지금은 예. 내 걸어다닌 데도 아무 문제 없고 장애도 예. 그 뭔가 눈이나 덮였던 거 다 벗어서는 떼서 화면 여는 것도 활짝 열려가지고 얼마나 사는 게 그래도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4: 이 약은 보면 이 순서장에 이런 고산지대 앙이라는 지구에서 그 활성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온 약이고 거의 연한금으로 되는 약이가 아예 한 가지 되고 세 가지나 들어갔다 하지.
1: 네 가지입니다. 세 가지
4: 아니고. 예. 그런데 그 네 가지가 혹시 얼마나 약효가 강하니까 우리 요 중풍 치료에서는 정말 다른 약에 비할 수 없이 딱소리 나게 치료되는 건 요 약밖에 없습니다.
1: 이 중풍 치료, 이 중풍 후유증이 와서 고생하시던 분들 이 약을 잡수고서 효과 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4: 에이. 맞습니다. 내가 나가면 밖에서 못 오는다. 야, 너는 한독들 되려면 와서 어쩌든 이렇게 뒤에 와서 어깨를 툭 치면 야 다른 사람은 어쩌면 아니 보면 오면 장애를 가지고 근데 니만은 그래도 이렇게 완으로 정상 사람 닮은 게 걸어다니는가 이랍니다. 근데 이 소장약을 좋은 약을 써서 지금 이렇게 효과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이러니까 아야 피워와 이래면서 그 약이 정말 좋다고 이래 말합니다. 약, 이 약 써보면 하루에 세 번씩 먹을까 우리 심장병도 밤에 이렇게 발작하고
1: 그래서 밤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4: 예, 맞습니다. 그래놓고 요 세 번씩 하루 서너 시간 한 번씩 이렇게 딱딱 먹으니까, 저녁에도 먹으니까, 대풍을 이런 방법, 그런 거 싹 막아도 되고.
1: 그리고 저녁에 거서 급하게 돌아가시는 이런 것도 막아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째 그런가, 이게.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바짝 치료를 들이대니까나, 저녁에도 그렇게 무난하게 잘 수 있단 말입니다.
4: 내 지금 5년 3개월째 우선 선생님과 거의 되죠.
1: 우선 다 됩니다. 5년 3개월.
4: 그래서 내 위에서 아예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이거 다른 약을 쓰고 쓰겠습니까? 여기 딱 덤마가서 공농조치 옛날에는 없는 거 쓰니까 아무리 효과만 없었는데 이 공농조치가 있어서 명백하게 똑똑히 중풍 후유증 치료한다고 딱 써졌고
1: 맞습니다.
4: 또 보니까는 반복이 없단 말입니다.
1: 그렇지.
4: 그리고 쓸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맥이 나고 비올부도 옛날에는 맥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다 심장 꺼지 나쁘니까는 야 날이 더워오고 혈압이 떨어지고 하면 원래 60에 80을 이렇게 부여왔는데
1: 기혈부족을 치료를 해주는 약이니까나 또.
4: 예, 맞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여기 심장병도 지금은 까딱 커서 이로 없습니다.

0: 요두별 하라던가 다 해도 좀만 편하게 좀만 잘 보내고 있습니다.
1: 그 돈이 쓰시오.
0: 좀만 이야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요 약은 딱 이렇게 소장 우리 약과도 받아지고 보면 소장 그런 뭔가 이사가 딸로 공동주치로 아예 써놓고
1: 예?
0: 우리 동의들이 딸로 써놓고 거기 공동주치도 얼마나 명백하게 똑똑히 박혔습니까?
1: 맞습니다.
0: 치료한다고 아예 중풍 치료한다고 예. 모든 관심병의 핵심 등 다 이런 거 치료한다니까 이런 약을 믿게 어떤 약을 믿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이렇게 좀만 내가 도와주니까 이 주변에서 얼마만큼 쓰고 도와준지 모른다고
1: 정말 많이 소개했습니다. 5년 3개월 예. 쓰면서
0: 한국은 높아 많이 가겠습니까?
1: 예.
0: 그랬는데 지금 모두 쓰고 효과 좋으니까 이 약만 한 게 좀 없다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 병원 치료로 병원에서는 얼마든 치료되면 나가라 하죠. 그러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이나 예. 그래서 이런 치료하고는 그래서 집에 가서 치료하죠.
0: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몇 번씩 조언해보면 제 돈이 더 들어가지 보험이 주는 약이 얼마 없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이 병이 세니까나.
1: 그렇죠. 예. 중요한 예, 병이지 않습니까?
0: 제 돈이 많이 더 들어가지. 근데 이 약품의 가격이 싸고 좀 한 번씩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좀 얼마 저렴한 가격이 쌀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약이 좋으니까 저는 평생도 좀 아직은 과학이 계속 발달하니까 나 더 좋은 약이 나오겠는지 모르겠다. 그 전까지는 정말 이 약을 계속 써서 이 약을 건강 찾으려 합니다.
1: 네, 그렇게 하는 게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신약, 장약 신대박을 먹고도 막 여러 번의 효과증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심장병이 심하고, 예. 내경색도 두 번 와갔지.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여왈링이 시리스 1년에 몇 번씩 해서 이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이병이 발작할 때는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또 심장이 막 통쇄나고 또 쥐땅둥은 어찌 그리 아파났는지 그래 숨이 차면서 땀을 매일 흐르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 아예 몰래 아예 되지. 병원에 입원하고 나오면 또 다시 발작하고 발작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 방송을 듣고 이 장약이 내 마음 먹는다면 지금은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지금
1: 얼마 줬습니까? 예.
3: 입원을 하니까 돈 얼마나 많이 쓸려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편안하고 무사하게 살까. 예. 그리고 난 또 혈압 조절이 아예 돼서 혈압약을 소약을 30년 동안 그냥 먹으면서 먹으면서 그런 것도 그래서 선생님 이거 먹으면서 신약 빼빨 먹으면서 선생님이 치료하여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장약,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었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아끼시더라. 그 방법에 대해서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됩니다, 저 뭐.
1: 그렇죠.
3: 그래서 아홉 달 만에는 이 장약 신약만 먹은 것 뒤에 혈압약을 아예 먹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1: 예.
3: 이 약은 정말, 이 약은 정말 해발이 높은 서장이 설상 고온이 쌀한 약이고, 그 중에서 홍릉선도 5,400m 되는 건 쌀한 약이지, 연항업으로 불리는 이런 약이지. 또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 약이 들어 그런지 이 약은 정말 혈액이 강렬합니다.
1: 예.
3: 이 약에 대해서 정말 보는 사람마다 선전하고, 이런 병이 있는 사람 이제 다 선전하기 쉽고,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그래서 우리는
3: 엄마다 이 약을 쌌어. 둘이서 먹길래 이 약을 고무하니까 다 먹으면서 강경한 체력예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문의할 것은, 우리 학생실에 댕기는 너무 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도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런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1: 예, 입술이 그래서 그것도 부들부들 떨리고, 눈 주위 그런 눈도 부들부들 떨린다, 지금까지. 예, 이런 네. 환자들이, 예, 이게 다 그, 이런 눈 주위나 입술 그 주위의 근육들이 부들부들 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이 신경곤란이 오는 겁니다. 예, 신경마비가 오고 있다, 이 뜻이죠. 예,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내방을 써준다 할 때, 예, 그, 세계 세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가지고 신경마비가 왔다거나 신경물란이 오거나 이런 증상이 이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게 신경물란이나 신경쇠약 증상이 그 온 이런 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성분들이

0: 또 들어갔죠. 예, 천공이랑 지룡이랑, 예, 홍경천이랑 담남성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신경치료에 아주 그 치료작용이 좋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빨리 그분이 잡사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이제 알려주게요. 어쩌서는 화발 아껴드려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이라고 알려드리십시오.
1: 예, 2417979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근 20년 동안 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예.
3: 약제약 많이 먹어봤는데 효과 못 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장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약을 점점 감량하면서 한 다섯 달부터 점점 감량함이래 먹고 또 선생님 한 가지 알려준 방법을 써보고 이랬는데 혈압도 지금 너무 잘 돼서 여덟 달부터 그래서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아무런 근심 걱도 없습니다. 혈압에 대해서는.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네. 그리고 다발성적인 세계선호가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심하고 기억력이 없고 귀에 소리 나고 있는데 그 증상도 이렇고 예. 관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다리가 불기름이 내리고 무릎 꺾기 바꾸던 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번에 활동에 우리 그 공기 조절 정전기도 가져오고 서른이수가 배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이 약을 계속 장독에 목사고 있는데 선생님께 감사 말씀 올리고 싶어요.
0: 아, 예. 건강하십시오. 예.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이 장약 심내방언은 이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이 예, 이 심혈관 질환이죠. 예. 여기에서 특별히 효과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예, 정말 말을 아끼지 않고 그 이 심뇌혈관 질병의 치료 효과가 특별히 좋다는 말씀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지자를 지금 여섯 개를 이런 놓은 분이 실례인데 예, 그 이 다른 약들을 그렇게 많이 썼답니다. 예, 그런데 계속 그 하루 건네 가슴이 쪼여들고 숨이 차서 어디 나가 다닐 수 없다던 이런 분이 실례인데 예, 이분이 지금 그 부부간이 지금 둘 다 지금 우리 약을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분이 드시고서 얼마 안 돼서 저희한테 지금 전화 왔는데 야, 이 약을 쓰니까 나 숨이 차지 않고 가슴이 겨우지 않고 내가 다닐 때를 은행이랑 서시장이랑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 약을 쓰시고 있는데 아주 기뻐하시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집에서 이분도 지금 지자를 다섯 개를 넣은 환자분인데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서 지자를 더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숨이 차가지고 자주 병원에 입원하던 이런 분인데 병원에서는 나가라 하더랍니다. 예. 어서는 집에서 맛있는 거나 싸서 잡수시오 이러더랍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할 때 너무도 서분한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는 예, 이제 집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이런 환자입니다. 이러면서 숨이 이렇게 차서 그러는데 야, 내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선택해보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약을 우리 약을 선택해서 드시고 있는데 며칠 아이 돼서 그 저희한테 이거 잡수고 전화 왔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숨이 너무 그렇게 차던 게 그래도 어제는 그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숨이 그렇게 너무 세게 차는 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제 점점 그 먹으면은 한참 먹으면 더 좋아지겠죠. 예,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이 드시면서는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 심장 때문에 고상하던 게 무난하게 살 수 있다고 하죠. 예, 특히 이 지금 여름철에 이 심장병이 중한 이런 분들 아주 그 힘듭니다. 예, 이 여름철에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예, 이 심장병이 다발계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병이 심한 이런 분들 이런 장약 심내방 같은 이런 약을 써주면은 심장병 치료에서 아주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환자분이 이 실례인데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이분은 너무도 손이 떨려가지고 손이 두 손이 다 떨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짝 손으로 밥을 잡수는 게 너무 떨려가지고 자꾸 흘리면서 잡사가지고 또 그 한짝 손 그 떨리는 이 손을 또 그 이 그 한짝 손으로 받쳐 들고 예 이러면서 겨우 한 숟가락 두 숟가락씩 그 밥을 떠넣을 수 있다던 이런 환자분이 실례인데 몇 달 동안은 우리 지금 약을 쓰고 있는데 아 그래도 지금 떨기는 떨지만은 그래도 한 손으로 밥을 입에 떠넣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0: 확실히 효과가 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집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도 집이 빙빙 돌아갔다 가는 것 같다 하고는 이런 환자분이 실례인데, 아, 이 약을 어느 만큼 쓰고 나서 아, 그런 증상이 좋아졌다면서 아, 그렇게 이분이 지금 좋아하십니다. 예. 그리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침대 생활만 하던 이런 분들 침대에서 내려와서 어느 만큼 자립할 수 있어서 또 좋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얼굴에 면풍이 와가지고 얼굴이 당기고 물을 마실 때나 음식을 좀 드시자고 해도 아, 태기 떨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던 이런 분들도 지금 아, 그런 증상이 좋아졌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아, 드실 때도 아, 또 그 떨리지 않아가지고 서리 좋아하시죠. 예. 그리고 또 아, 중풍이 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기 때문에 예, 밥에 밥을 그 남편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먹는데 아주 그 보기 민망했기 때문에 자기 설로도 아, 그 정말 너무 민망했다면서 아, 이런 분이 실례인데 지금 이 약을 드시면서 침을 흘리지 않고 아, 밥을 드실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중풍이 온 지 8년이 되는 환자분인데 언어장애가 와가지고 8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많은 약들을 얼마나 많은 약을 썼는지 모른다 합니다. 그분이 집을 한 개 다 날렸답니다. 예. 그 약을 쓰느라고. 그런데 치료 효과가 없었는데 8년 그냥 말을 못했답니다. 예, 우리 이 약을 쓰고 50일 동안 쓰고서리 전화 왔는데 오오 하면서 아, 말을 하려고 하던 게 지금 넉 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지금 아,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 얼마나 우수한 이런 약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당근설을 인솔로 변강 안전 공고, 민족 단결, 향촌 발전 등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 향촌 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진흥을 추진하려면 기층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이 강해야 대중들이 부유해질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동방제일촌에 뿌리내린 이 기층 당원대원은 변강수호의 초심을 굳게 지키며 당건설을 인솔로 변강 안정공고, 민족단결, 향촌발전 등 재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은 중국, 러시아, 조선,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했으며 우리 성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변경촌으로서 동방제일촌으로 불립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변경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것은 촌 발전의 첫째 가는 책임으로 됐습니다. 기층 지리의 핵심 역량으로서 방천촌 당지부는 먼저 변강을 수호하고 뒤이어 촌을 흥기시킨다는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경 당건설 보루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당건설 인솔, 군경민 련동의 변경 지리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촌 당지부는 조직 련합 건설, 인재 련합 육성, 활동 련합 개최, 변방 련합 수호, 책임 련합 부담의 다섯 가지 련합 사업 기세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당정, 군, 경민, 기업, 협동 공동 질의 모식을 심화했습니다. 또 련합 경계 순라, 위험 우환 조사, 정책 선전 등 사업을 상시화하고 부대 지방 공동 건설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해 매 한 명 당원이 수변 선봉으로 매 한 가구 초민들이 변경 수호 역량으로 되게 함으로써 변경 안전과 안정의 장벽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서기 김웅입니다. 우리 방천촌의 가장 큰 책임은 국문을 잘 지키고 고향을 잘 건설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동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고 변강 수호를 당원의 첫째가는 직책으로 삼았으며 당원과 대중들을 상시적으로 조직해 변경을 순라 수호하고 변방 부대와 연동해 공동 건설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시종 변경의 안전 안정이 발전의 전제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발밑에 이 땅을 잘 지켜야만 고향 사람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경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민족 단결 선전, 애국주의 교양, 이웃 간 호조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단결 공감대를 응집하도록 했는 바 선호하여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 전국 문명 촌진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초민 리두현입니다.
4: 촌리가 당에
2: 촌의 당원들은 줄곧 앞장서 실제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촌 건설이든 이웃 돕기든 그들은 모두 앞장에 섰습니다. 여러 민족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을 지키고 발전을 추진해 생활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려면 흥변 부민이 필수입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생태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촌 당지부에서는 전통적인 발전 병목을 타파하고 변경 플러스 홍색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총 투자가 2억 6,100만 원인 동방제일촌 고촌락 승격 대상을 앞장서 추진해 민속 전시관, 특색 상업거리, 정품 민박, 리저 관광 등 부대 시설을 완성하고 향촌 문화 관광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당지부의 인솔과 당원들의 선도 시범을 통해 촌에서는 민박경제, 향촌관광, 특색관광 등 부민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촌민들의 현지 취업과 자주창업을 이끌고 소득 증대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오늘의 방천촌은 편벽하고 폐쇄적이던 변경의 작은 마을에서 산업이 흥성한 인기향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25년 촌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만 원에 달해 생태자원의 가치 전환과 산업 포민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촌주제사업팀 성원 김준일입니다. 우리 당집에서는 시종 당근설로 발전을 인솔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변경 특색에 입각해 문화관광산업을 최적화하고 전력으로 기초시설을 완성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조국의 변경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촌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촌민들이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모두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실속 있게 높이는 것입니다. 변강소에서 민족단길에 이르기까지, 산업진흥에서 기층 치리에 이르기까지 방천촌 당집에서는 시종 기층 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향촌 발전에 힘을 부여했으며 국가 5위급 풍경구촌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길림성 변강 기층 당건설, 변경 안정 흥성, 향촌진흥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다음 단계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당건설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연합 방비 공동치리, 민족단결, 문화관광융합발전 모식을 심화하며 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신시대 변강 행복마을을 전력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당건설로 변강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고 부민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며 변강의 안녕을 굳게 지켜 동방제일촌이 흥변부민의 길에서 새로운 빛을 발산하도록 하게 됩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6년 초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왕덕대, 리학중의 인솔하이 주보중이 이끄는 제5군과 만나 당위회의를 소집해 여러 지역의 항일 역량 연계를 강화하고 동북항일령군을 묻는 데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2월 위증민이 귀국해 제5군 군부에 도착한 후 국제공산당 제7차 대표대회와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고 중공 만주성위 취소, 유격구위 구획, 항일령군 개편 등 보치를 확정해 두 군의 개편을 진일보 준비했습니다. 이어 위증민은 왕덕대, 리학충과 회합해 간부회의를 준비하고 관련 지시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위증민은 미혼진 회의를 소집하고 8.1 선언 등 정신에 의거해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동북항일령군 제2군으로 정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군정지도체계와 병력편제를 명확히 하고 각급 당위 조직을 건전히 했으며 여러 반일대오와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부대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등 사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2: 연길 소외탄 불하트 몰입식 비나 야간 유람 특색거리가 근일 정식 개방했습니다. 거리는 불하동화 생태 풍광에 의탁해 다양한 경영 모식과 국제 공연 자원을 전면 승격시키고 정취 넘치는 문화관광 융합의 새로운 체험으로 젊음과 국제적 감각이 넘치는 연길 야간 관광의 세명함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휴식의 새로운 공간을 선사했습니다. 저녁 무렵의 부르하트 특색거리는 유난히 시원합니다. 해가 저물자 강변을 따라 조명이 차례로 켜지면서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공연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선보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춥니다. 주민들이 강변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의 여름밤이 선사하는 낭만을 마음껏 즐깁니다. 부르하트 특색거리는 부라통화 풍경대를 따라 조성됐으며 총 길이는 440m입니다. 연길 소외탄 부르하트 대상 책임자 장진명입니다. 올해는 부르하트가 맞는 두 번째 여름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섯 개의 공연 무대를 전면 승격하고 여러 나라 외국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 마술, NPC 소통 공연이 번갈아 이어지고 있으며 먹거리와 놀이시설, 술집 등 업종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올해 브라하트는 공연으로 야간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로 친수 공간을 더욱 빛냈습니다. 다섯 개 주제 무대에서는 특색 공연이 펼쳐지고 유행 가요, 마술, 춤 공연, 현장 쇼 등 다양한 종목이 순환 공연되면서 야간 문화 오락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어린이 전용 놀이구역도 마련하고 강변 산책길, 경관 조명, 편의봉사시설도 완비해 일괄식 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이 느긋하고 편안한 도시의 야간 생활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최관우입니다. 이곳에서 저녁바람을 쐬고 석양을 바라보며 잔잔한 음악을 듣고 불화통 성관을 거닐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학습과 업무로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렸습니다. 앞으로 연길의 문화 관광이 더욱 훌륭하게 발전해 전성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우리 고장의 독특한 풍토 인정과 민속 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화하트 특색거리는 10월 7일까지 개방됩니다. 매일 개방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저녁 6시 30분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악천후 상황에서는 공연이 중지됩니다. 올해 불화하트 특색거리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시, 베네수엘라, 우간다 등 4개 나라의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면서 몰입식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불화하트 특색거리는 도시문화 관광 소비 시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야간 소비 공간을 확대했으며 연길의 한갈래 강 야간 관광 정품 관광 코스와 중국 조선족 민속원,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문화 관광 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화하트 러시아 가수 마리안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길에 왔는데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 날씨도 아주 쾌적합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의 공연을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3: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령정 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잔디 조건이 큰 변수로 됐습니다. 연변팀은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15분 경에는 선제골까지 내주었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은 구가호가 서계조에게 짧은 패스를 내줄 때 상대 공격수 로사에게 차단당했고 로사는 그대로 빈 골문에 정확히 차넣으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35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에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가 걷어내고 공은 정확히 서계조에게 전달됐습니다. 서계조가 그대로 슛을 때렸지만 공은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연변팀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료가 중원에서 박스 안에 길게 올린 공을 포부스가 헤딩으로 떨고 놓았고 쇄도해 들어간 조반니가 강슛을 때렸지만 옆 그물에 걸렸습니다. 52분경 최태욱이 측면에서 45도로 아크 부근에 내준 패스를 고건형이 그대로 때렸지만 키퍼에 맞아 나왔고 포부스가 보충슛으로 확실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65분경 연변팀은 코너킥 기회에 호재겸이 헤딩슛을 했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3분경 조반니가 측면에서 상대 박스 안에 파고든 후 한 명의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때린 강슛이 그대로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얼마 안 돼 쐐기골까지 찾아왔습니다. 88분경 김태현이 측면에서 올린 공을 포부스가 헤딩슛으로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연변팀은 3대1로 화끈한 역전승을 거두며 홈장 2연승을 이뤄냈습니다. 7월 17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령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석가장 공부팀과 제15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경신습지 물새 나라에는 여름의 풍경을 내와 훈춘 경신습지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 속에서 각종 물새들이 논이는 그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뉴스넷은 7월 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열기 뜨거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7월 4일 저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개서 대표팀이 홈에서 연변 대표팀과 맞붙은 이 경기는 두 지역 특색 냉면 때문에 축구팬들 사이에서 냉면 더비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서는 1전짜리 국수 등 활동으로 각지 축구팬들을 맞이했고 연변 명태 응원단은 원정 경기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말린 명태를 들고 응원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길림일보는 7월 7일 한갈래 도로에 의탁해 백령천 인기몰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개통의 혜택을 안고 도문시 월청진 백령천은 변경 지리적 위치와 조선적 민속 자원에 립각해 당 건설을 인솔로 문화관광산업 발전, 민생보장, 변경 수호 등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며 당 건설로 촌을 강하게 하고 문화관광으로 촌을 흥성시키는 특색 향촌진흥의 길을 걸어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리나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리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리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

죽을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고향 모아산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풍경이 고스란히 담긴 이 노래와 함께 고향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우리 집 텃밭 보내드립니다. 작은 텃밭에서 피어나는 생명과 평온한 일상은 소소한 행복이겠죠. 자연과 어우러진 따뜻한 정서가 가득 담긴 가요.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흐름을 노래한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도 시계바늘처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요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황혼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가요. 이어서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 늘 찾고 싶은 것 바로 행복입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마음속에 자리한 진짜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로엘한 자미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망을 담은가요?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일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을 생각해보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웃음 나누는 우정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친구 보내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음악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말하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이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여름철 동충하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드리고 여름철 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9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가격의 선풍기 한 대와 368원 가격의 베개 하나를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드리면서 1980원 가격의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의 베개 하나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여름철 이 여름철 상품 특별 우대 활동을 환자분들이 수여 의해서 그냥 진행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회사에서 우선 그만하라 할 때에는 예,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에는 여름철 상품이가 좀 특수합니다. 여름 이불도 드리고 베개도 드리고 그리고 또 고급 공기청정기하고 또 선풍기도 드립니다. 예, 우대 활동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쓰시고 왜 이렇게 좋은 효과로 보는가 예,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오장육부에서도 신장이 정을 보강해서 신허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병리적 현상을 개선시키면서 음양도 조절하고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서 노년에 나타나는 모든 만성질병하고 이난병들을 개선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동충하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네.
2: 나는 이 심자에 관심병도 있고, 심자에 저기 그런 거 뭔가 관심병도 있고, 신경계획도 있어서, 응, 수태 많이 고사했습니다. 예. 네. 심자에 나빠지니까 이 폐도 같이 나빠지지다, 예.
1: 네.
2: 폐기도 들어와서 허위 났습니다. 그래던 게, 이 동충하초를 지금 나와서 예, 지금 쓰니까 나의 오, 심장하고 폐에 자꾸만 폐물이 자꾸 차고 또 폐를 앓으면 또 심장에 물 차고 이래던 게 지금 까딱 이렇습니다.
1: 네.
2: 오, 내 길에 이 동충하초 이 심장하고 폐는 정말 최고약인 것 같더라. 내 길입니다.
1: 네.
2: 예, 나는 예, 이 여러 가지 이 위도 나쁘지 그 다음에 손이나 봐도 소변도 그래서 하루 전에 이것도 6번 7번씩 일어나야 되는 게 지금 예, 그 소변 차수도 이전에 정살로 돌아와서 하루 전에 이것도 두 번이나 이렇게 아이 봅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는 그것도 제일 처음 쓰니까 위 그것도 소화 영살 되면 그런 혈압도절 영살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예, 어떻게 좋은도, 그래든 게,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어떤 이, 뼈 아픈 것도 이롭습니다. 뼈도 아예 아픈다.
1: 맞습니다.
2: 예. 어떻게 좋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 맨날 어디 매일, 그래서, 이, 얻어맞은 것처럼, 뼈 다 아파서 그래든 게, 뼈 지금 아예 아프지. 어쨌든지, 동충하토로 예, 써보니까, 나의, 정말 그것도 듣기하고 다른다.
1: 네.
2: 전에 들을 때는 그것도 좋다고는 들었지만 해도

0: 써보니까 나 그 느낌, 약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알리지 뭐.
1: 네.
0: 그지, 그저의 이 심장, 폐, 손도 좋아졌지, 이 위도 좋아졌지, 그러니까 나 얘 지금 사는 게 영 사는 같아가게 산다, 영 좋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1: 네.
0: 예, 그래. 선생님, 이 활동이 오래 하지 않으면 또 끝이 난다는 게, 선풍기도 배달받기 위해서 9곽 또 배달받자, 그린다.
1: 예, 9곽에는 9곽 드리면서 990원 하는, 예, 이 현대식 물냉각 선풍기를 드립니다.
0: 예,
1: 예. 그 외에도 368원 하는 고급 또 베개도 드리고, 예. 예, 예, 지금 상품도 많지 않고 또 이거 회사에서 그만하라면 인차 끝이 나기 때문에 예, 인차 연계하셔야 됩니다. 2830666번입니다.
0: 예, 예.
1: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1: 네.
3: 경청화 절김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 폐렴도 자꾸 오고 이 관심피에서 진료도 보는데 이쪽성 위험이 소화량이 달아있고 특히 그녀 쓴 그 그게 있어가지고 밤에 소변 자수 자꾸 이래 그녀 이 동청화 속에 선택에 서반지 지금 많이 도와준 게 아닙니다 지금.
1: 네.
3: 폐렴 같은 것도 좀 많이 낫고 저는 이제는 관심피에서 진료를 고를 때 특히 진료를 많이 온정됐습니다 이것입니까.
1: 네.
3: 여기 소변 자수가 특별히 닿고 이래서 인전에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봤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1: 네.
3: 종합소 승객에도 제 지랄 떨어진다 지금.
1: 네.
3: 이게 이분이 활동 좀 오래전 막 끝난다는데 9곽도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 이랬다.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동네에서 이 동청화청이 바르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1: 네.
4: 예, 이 약을 쓰기 전에는 머리가에 뇌경색이 있고,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숨이 차고, 예.
1: 네.
4: 잠을 쓰기 전에 못 자고. 그리고 좀 이미 소화도 살아야지. 저는 무슨 미래에 있어가지고, 예. 소변도 잘 안 나가고.
1: 네.
4: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 여러 가지 증세를 많이 했는데, 이 동서와 저희 발음은 없고, 지금 이런 증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이 우대 활동 들어올 때, 예. 한, 18 곽 줍니까? 20 곽 줍니까?
1: 18 곽에 20 곽 드립니다.
4: 그러니까 열량도 꽉 써가지고 예. 우뚱에서 쓰길래 계속 쓰는
1: 예. 그리고 예, 이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또 베개도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지금 동충하초가 우리 좀 환자분들이 쓰시고 좋은 효과를 보는 그 가장 핵심적인 효능은 폐하고 신장경에 직접 작용해서 호흡기 질환하고 또 이 신장이 병리적 현상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학적 이론에서 보면은 신장을 단순히 소변을 생성하는 이런 기관을 넘어서 생명 보존에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 소이자 전신의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으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장을 생명의 뿌리라고 하고 에너지 배터리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신장은 정리라고 불리우는 생명 에너지도 비축하고 체내 수분 대사를 조절하면서 또 골수하고 뼈를 강화하게 하고 심지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로 이 중이 리로는 돼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맞습니다.
5: 예, 난 동차 하초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동차 하초 먹기 때문에 이치 너무 갈아가지고 서리 암만 어째도 자꾸 갈아가지고 피나 지결 이랬습니다. 했는데 동차 하초 먹은 다음에 그게 술에 아무도

0: 알카랍지 않까?
1: 네.
0: 아, 하여튼 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안이 너무 말라가지고 서리 말하기도 바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이 썩었고
1: 네.
0: 그것도 이렇습니다.
1: 네.
0: 밥 먹은 다음에 그것도 이렇지. 그 다음에 뱀비 있었어요. 그랬는데 뱀비도 이렇지. 정말 그러고 아침에 자고 깨어나 일어나면 정신 납니다.
1: 네.
0: 그게 정말 특수합니다. 아침에 자고 깨어나면 정신 나는 상황에 좀 정신 나는 게 영 좋았습니다.
1: 네.
0: 뭐든가 하세요. 그제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어분 하게 의심 없지. 정말 이야기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어쩌고 다 나사진다 말입니다. 그냥 다리도 예, 아프고 이러던 게 그때 이렇고 이제 이약 먹을 거예요. 맥이 납니다. 그래요. 밥 잘 먹어서 얼마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정말 잘 먹습니다.
1: 네.
0: 이야기 이렇게, 이렇게 정말 방금 하천은 겨울에 벌레고 여름에는 풀로 높은 고원에서 자랐다니까 특산 이야기 얼추는 얼습니다. 정말. 머리 이렇게 좋아지니까나. 그러니까 난 계속 묻길래 이번에 하다 어라자이 끝이 난다까이 점수 알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환자분이 증상은 기가 랍거나 변비가 있거나 모관이 마르거나 이런 증상은 신음허증이라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또 얼굴에 열이 또 후후 오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신정을 보충하면서 신음허증으로 인한 이런 증상을 다 개선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로한 증상이라든가 입맛이 없거나, 또 노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개선해서 동충 하초가 좀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0: 예, 예. 특별합니다.
1: 예.
0: 특별한 겁니다.
1: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동충 하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썼는데 내 어제는 한 반년 거의 씁니다. 어제 네. 썼는 감에 코리시하고 오도 맞은 것 같고 정신이 아니다고요. 그 다음에는 밥이랑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미네 기억력도 없고요. 이랬습니다.
1: 네.
3: 그리고 요실금도 있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소변에 피도 약간 나갈까 하고 이랬습니다.
1: 네.
3: 어째서나 종합주의가 많습니다. 머리들 소리 나고 무슨 지네 그저 각종 배에 이 무릎도 배도 아프고 얘기를 우리 집이 3층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년을 썼습니다. 반년을 썼는데 모든 병이가 어떤 효과 차츰차츰 나옵니다. 시장 어찌 약이 좋은지 하루에 식단에 한 번 먹으니까 오면 허랍니까? 반년은 여러 번 먹으면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기억력도 어떤 나에서 잘 모르겠고 예. 어떤 건 네 번도 먹고 어떤 건 두 번도 먹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 먹기 편리하다 중약이고 예.
1: 맞습니다.
3: 그래서 저기 다리 아픈 것도 3초로도 올라올 만합니다. 무거운 짐도 예, 들지 못하는 게 조금씩 들 수도 있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실금도 많이 났고 예. 모든 방면에 내 신경문란도 있습니다. 복잡하면 정시왕하고 예. 이렇고 수면제도 먹었습니다. 근데 수면제도 좀 끊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수면제를 저녁에 하나를 먹고 자도 아침에 오전에 정시 때 한 게 그저 희한 게 그렇던 게 정신이 불뜨덕 나온다. 이게 어찌 약이 좋은지. 그래서 나는 이랬습니다, 시장. 어전에, 나 어전은 건강 차려자면 약도 좋은 거 딱 몸에 맞는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이 내 몸에 딱 맞습니다. 동천하소와의 기력 때문에 이번 활동에 참가를 해서 내 많이 싹 했습니다. 많이 싹 했습니다. 노연의 건강에 지어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료를 하는데 선생님 두 분께서 많이 수고를 하셔서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구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0: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략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이렇게 우리 인체에서 신정이 부족하다 할 때에는 많은 증상들이 생깁니다. 예, 우리 체내 수분 대사도 되지 않으면서 사람 붓기도 생기고 또 뼈와 골수가 예, 부족해지면서 골과 질환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라 할 때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예, 이제 환자분이 전형적인 증상이 바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예, 과도한 로폐물이 축적입니다. 예, 우리 내세가 있으면은 수분 대사도 되지 않거니와 또 변비도 생기고 몸도 무거워지고 피부도 처지고 이런 증상들이 다수 이 체내 로폐물이 축적되면서 나타납니다. 예, 우리 중의학에서는 신장이 체내 로폐물을 효과적으로 걸려내고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몸 안에 독소가 쌓여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예, 때문에 우선 먼저 우리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신정을 보강한다 할 때에는 많은 이런 질환들이 개선을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체내 로폐물들은 우리 생활 습관과도 관계 많습니다. 예,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만성적인 스트레스, 예, 그리고 불충분한 수면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발생합니다. 예, 우리 림상 관찰에 의한다 할 때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보편적으로 예, 소화불량이 먼저 생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이 생기면은 이 소화계통에만 문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2: 네.
3: 예, 그렇지만 신장의 정이 부족하면은 소화불량부터 생기면서 또 부종이 생기고 만성 피로 등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3: 예, 이 뜻인즉 내가 이 골가질환, 퇴행성 관절염으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이런 분들이 예, 보편적으로 소화불량도 같이 겪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신장 기능이 부족해지면은 뇌 기능이 같이 예, 저하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억력도 회복이 되고 불면증 개선에서도 지금 좋은 효과를 보면서 또 소화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특정적으로 우리 신장이 병리적 현상에서 이 신정이라는 게 부족하게 되면은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2: 네.
3: 예,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는 다르지만 어떤 때는 이 나이가 들면서 보면은 나 어째 갑자기 늙는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에는 내 신장의 정이 부족해지는 거 알아야 됩니다.
2: 네.
3: 예, 일단 우리 신장의 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면은 예, 이 조기 로화라든가 생식력

0: 저하도 되고 경력감 대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전화입니까?
0: 맞습니다.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강보라는 약을 먹고 영 좋습니다.

0: 나는 있는데 우리 동이 싸달라게 아홉 통 싸다고.
1: 네. 아홉 통에는 또 아홉 통 드리면서 990원 하는 이 선풍기 드리고 또 베개도 드립니다. 368원 하는.
0: 그러니까.
1: 예, 근데 지금 물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은 매일 수고 많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1: 예.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인체에서 신장의 정이 부족해지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물질적 기초가 없어진다.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2: 네.
1: 예, 배터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대하셔도 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신장이 정이 부족하게 된다 할 때에는, 이 몸에서 많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2: 네.
1: 예, 지능 저하도 생깁니다. 아마 갑자기 네. 어제 이 무슨 사유도 모자라지고 나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한테도 실망 가지는 때이죠.
2: 네.
1: 예, 이럴 때는 신정이 부족하고 우리 인체에서 이 배터리가 많이 나가고 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자기가 좀 둔해지거나 예, 그리고 뼈의 부전 예, 뼈가 좀 여기저기 아파나거나, 예, 그리고 허리 아프고, 또 무기력하고, 현기증도 생기고, 건망증,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난청, 예, 탈모도 생기고, 백발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다 신정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어째 혀가 갑자기 작아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럴 때에는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이런 증상을 개선합니다. 지금 우리 황제 내경에서 중기 서적에서 보면은 신정 부족에는 이 동충하초가 예, 특별한 효과를 본다. 첫 번째로 써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많은 이런 론앤이 나타나는 증상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발효시켰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또 흡수 잘 됩니다. 예, 바로 전통적인 동충하초에 비교하면은 그 효율이가, 예, 그 성분이가, 더 안정적이고 특정적인 이런 증상, 좀 몸이 허약해진 중노년 분들이 보양에서는 가장 리상적이고 또 선천적인 면역력하고 후천적인 면역력을 모두 증가시켜서 모든 만성병하고 인한병을 개선시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포함된 다당류하고 이 아데노신 예, 이 성분은 대식세포하고 T림프구 등 이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예, 지금 오래 쓰신 분들은 하나는 예전에는 감기도 자주 하고 면역력이 약했는데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에 따른다 할 때는 장기간 적정량을 그냥 계속해서 복용하면은 호흡기 감염 발생 빈도를 많이 줄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산화 작용하고 로화 방지 효과는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가장 뛰어나다고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세포 기능하고 세포 구조를 또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실험실 연구에서 보면은 피부 로화 지연하고 기억력 개선이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분들은 예, 자기 환자분들절로도 예, 피부 로화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 보호 기능에서 보면은 전통 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보충하면서 우리 현대 의학에서도 폐 기능 개선에서는 예,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경분은 염증 인자를 조절해서 만성 신장염이라든가 전

0: 자식 환자에게는 아주 유익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촉, 경분후는 피로를 완화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촉, 경분에 함유된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은 우리 인체에서 이 ATP라는 이런 능량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것 촉진시키기 때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로를 완화시키는 데에서 또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경덕 작사 황성렬 작곡의 시골의 웃음타령 준비했습니다. 푸른 들판, 맑은 시냇물,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해맑은 웃음이 가득 담긴 이 가요는 복잡한 도시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하고 소박한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벼운 리듬과 정겨운 가사는 시골 일상의 소중한 행복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듣는 이의 마음까지 밝고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등만 작사, 김나모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흥겨운 춤,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언제나 끊기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사람들의 열정이 넘치는 이곳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예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경쾌하고 힘찬 멜로디 속에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간직한 소중한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움이 쌓이는 고향길입니다. 그리운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노래, 김태갑 작사, 안계린 작곡의 고향길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고향의 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용수

농사를 수확하면서 느꼈던 기쁨을 가요로 엮은 노래입니다.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추수확 준비했는데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 정성껏 가꾼 결실을 맺는 순간 값진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기쁨을 노래한 이 가요를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소 거창립 작사 리니 작곡의 빨래하는 처녀들 보내드립니다. 맑은 물가에서 정겹게 일하는 처녀들의 모습은 시골 풍경 속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최응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준비했는데요. 여가 생활을 기타로 즐기는 모습을 이 가요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김용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수봉 작사 작곡의 내를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노력과 희망을 품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마용주 우춘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인연이 되어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만나며 삽시다 보내드립니다. 비광일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도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정홍면 작사 은란 작곡의 부모라는 이름으로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림의 작사 김몽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깊은 사랑과 은혜를 노래한 이 곡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줍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를 소개합니다. 진한 추억 속 아련의 향기의 소중한 순간을 담은 이 곡은 듣는 사람에게 추억의 아름다움을 전해줍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허복순 작사 박천룡 작곡의 고향병가입니다. 고향의 전경과 그리움을 노래한 이 곡은 듣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해줍니다. 전원범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인 너만의 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순이 걸어가는 자신만의 길을 노래한 이 곡은 따뜻한 격려와 용기로 듣는 사람에게 힘을 전달해 줍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민도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노래한 이 곡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거듭 말씀드릴 거는 이 조금씩 쌓도 우대 활동 해주는 이 4과계 3과학 2과계 1과학 10과계 10과학 이 우대 활동이가 10월까지 마감입니다. 2~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우대 활동은 월 초에만 하니까니 이 원예보시완 방송 들으면서 난 저 약 좀 한번 써봐야지 하던 분들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미 써봤고 효과를 보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열광 쌓도 열광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이가 좋습니다. 이런 우대 활동 참가한다 할 때 장기적으로 쓰는데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약은 따지고 보면은 비싼 약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따라서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기한 약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 나오는 효능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효능도 일반 약에 비해서 3~4배 더 많습니다. 그 약이 설명서에 쓴 효능만 해도 이 그리고 확실히 효과를 잘 보는 약이고 확실히 진기한 약종이 들어갔고 확실히 그 음가양이 병용 그다음에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 뭐 기를 보충 하는 약, 그다음에 혀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사실 우리 머리라는 거는 사람한테서 사령부입니다. 대뇌 중추가 다 짓게 돼 있는 곳이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하려고 해도 이 대뇌에서부터 신경 전달이 와야 됩니다. 또 확실히 우리 그 오장육부도 대뇌 중추 명령을 받고 산다 하는 걸 일반적인 생활에 그래서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되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밥맛이부터 없지 않습니까? 밥맛이부터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위에서 소화 기능 또 우리 위장도에 보내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소화액, 호르몬 이게 다 분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는 건 주로 비위과 관계되는데 어째서 이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밥부터 먹을 수 없는가 소화부터 해야 되는가 심지어 위경련 거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대뇌중추가 우리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또 뇌에 와서 모든 대뇌 신경이 활발하게 자기 기능을 완성하려면 이런 근뇌보시완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뇌보신환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면서 이 기능을 높여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하게끔 만드는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약으로 해서 대뇌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잠이 아니면 또 수면제를 먹거나 임시 이런 서약으로 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 병 원인을 뭐 치매 걸린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파킨슨 병이 걸렸다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지금 또 혈관성 치매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머리에 와서 20% 이상을 우리 전체 20% 이상이 혈류량이 머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발적 빙변이라면 이게 다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우리 영상학에서 나오는 검사 결과입니다. 어제는 이 효도하는 이런 방면에도 좋고 지금 자식들이 효도할 때면 한 번씩 이 그 부모들 모시고 가서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MRI에서 큰 혈관이 안 막혀도 벌써 노발적 빙변이라는 게 왔다 하면 이 MRI도 그렇습니다. MRA 있고 MRI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자병은 표준으로 하면 한 보통 600몇인데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찍어서 1,2,300원씩 합니다. 우리 연병병원 표준으로 그렇습니다. MRA는 우리 혈관이 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느 만큼 막혔는가 이걸 혈관이 조싱을 검사하는 게 MRA고 그 다음 MRI라는 거는 그 우리 두부처럼 생긴 뇌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하들하들하는 그 뇌조직이 어느 만큼 위축이 왔는가 어디에 와서 종물이 생겼는가 어디와 문제 생기는가 그거 검사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MRA, MRI 보통 두 가지를 한세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노발적 빙변이란 게 많고 그다음에 또 심하다 할 때는 어느 큰 혈관이 막혔다, 어느 와서 어느 만큼 막혔다 이런 진단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우리 이런 그 서양만 쓰.

0: 마시고 혈관을 소통시키고 혈관 속에 있는 혈전을 용해하고 피가 진득진득한 걸 건거히 건거 우리 무릎에 예, 피가 걸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살려주고 혈관을 수복하고 이런 성분이 다 들어간 약이가 건뇌보신환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 MRI 검사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들어서면은 대부분 혈관에 빵块이 있고 예, 경동맥 빵块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걸 두드게 되면은 모래와도 문제 생기죠.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검사를 아직 MRI 같은 거 한 번도 해봤다는 분들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이 아여워 이러면 빨리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은 가 뭐 이 매체체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여기저기 사주기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해서 지금 맥도 많이 떨어질 때다.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뇌보신환을 지금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확실하게 나아지는 게 많이 알린다.
0: 네.
2: 벌써 머리 휑하던 게 많이 나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물어보면 말 자꾸 물어보고 들었는데 말한다 하던 게 그래도 지금 여시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물건을 싸다 놓으면 또 버지 못하면 먹지도 않았으면 못 먹었습니다. 또 봐야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물건 싸다 놓게 되면 딱 보는 데 놓고 이제 따서 그거 된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 기운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예, 어떤 버터 생각납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 다행입니다.
2: 예. 그리고 요즘에 이게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0: 예.
2: 그리고 소변이 어제 자꾸 잤습니다. 소변이 자꾸 예. 저녁엔 또 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소변 보라서 둘러나려고 자꾸 둘러버리면 하다 나가네. 그래서 이게 요즘은 이제 이 귀에서 소리 덜 나고 예. 소변이 덜 잤, 이렇게 소변 잤을 때 많이 줄어들었네. 잠을 진짜 영 잘 잔다.
0: 그렇죠. 본래 건파지허한 걸 오래 두면 그렇게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2: 옳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다리 그냥 떨려 맥도 맥이 원래 없는데 아래 다리 떨려서 옆 무릎 아래 하도 떨리면 어디 멀리 걸지도 못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리고 다리에도 맥이 나는 게 알리대다.
0: 네.
2: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했던 바 계속 더 먹자고 이 약 그냥 먹으니까 내 진짜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대다. 그래서 내 오늘도 또 계속 먹자고 또 싸게 했습니다.
0: 예.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에 예, 연락 네. 받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이렇게 자문을 받다 보면은 예, 확실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무데도 아이 아프고 무병장수만 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사람이.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여기 양주 다건에 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것은 중풍이 와서 예.
1: 네.
3: 제가 합니다. 이 연속 두 번 오거나 예 말한 게 그 사람이 내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
0: 네, 그렇죠.
3: 예, 이번에 보시한 승기수는 예, 말해도 내람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0: 그 어느 중추가 다 신경 손상이 왔던 게 이 약 잤으면 그런 어느 중추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어느 뿐만 아니라 운동 신경 이게 다 수복이 됩니다.
3: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회복됐습니다. 내가 회의 채석 조금가 우리 채석자랑 못 땡길까 채석 조금 같은 거를 쌓았단 말인데 그래 가지고 내가 회의 수방자 가지고 올라갔다 계속 자기 가지고 올라온다더랍니다. 이게 우리 단락은 제대로 오고 루에서 단락 올라오는 대로 절딱 단락 절딱 위에다 내려놨단 말이죠. 간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태도 그대로 쭉 올라가고 이 열쇠 두번 차 같은 올라갔다 말인다. 루. 예. 예. 길에 내가 세포 난다. 어제 아

0: 올라와 갔어. 올라와 왔다. 집에 가는 거. 그다음에 언니 꼭 내려가볼까? 내가 막 내려갔다만 한다. 내려간 데 없습니다. 오죽하다. 어디 가는 가운데 내가 꼬리다. 내 전화 친다니 막 생각이 났어요. 전화 못 했단 말입니다. 자르 집이 온다. 둘 다 예, 자르 막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온다. 우리 집에서 온다. 온 게 어떻게 됐는가. 왕석에 룰을 위해 두 번의 연속 올라갔단다. 오. 그래, 그래서 날씨 좋습니다. 지금 올라가신 두 번째 두고, 예, 그 다음에 막 위협하러 이사 오고 날씨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성상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치매입니까?
1: 그렇죠. 치매 초기에 그렇습니다.
0: 예, 그 연속 두 번째 올라갑니까? 기차입니다.
1: 예.
0: 그게 약국에 좀 그런 증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약은 면바로 선택 잘했어요.
0: 예, 선생님, 약은 우리는 많이 씁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지 않습니까? 강의하셔도, 용도도, 예,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예, 약 쓸 때 효과도가 많이 쓰는데, 또 약마다 효과도가 우리 둘 다 쓰는 게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이 약 자체가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데 보시환이 되나서, 믿고 꾸준히 쓰십시오.
0: 예, 그리고, 예, 이 예, 바채도 자꾸 전이 선비대도 좋습니다, 예.
1: 예, 맞습니다.
0: 이제 또 사전 사수법, 이제 사수법에 그 사전 영시 올라가기 잘 나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아픈 것도 이 통풍이 오기도 왔지만 이 뼈도 아프고 이 무릎 긴데 용맥이 없었습니다.
1: 네.
0: 또 이런 용이 없습니다.
1: 건바치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골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예. 잡아. 예. 그래, 오늘 또 많이 잘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자문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 콩팥이 허한 문제가 심합니다.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 우리 뇌세포가 다 빨리 다른 사람만 손상이 옵니다. 그게 콩팥이 허한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비위가 나쁘고 오래 두면 콩팥이 허증이 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지금 근육을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있으면서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든 뜨이 나고 정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근육을 잘 먹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운동되니까 예. 어린이 많이 없어지고 예. 자꾸 깜빡깜빡 병력 없던 게 병력 많이 좋아졌다 지금
1: 기운력이 좋아지는 약이
3: 네 최후에 네. 그 뭔가 구박이 좋지 않아 소변사수가 안 많았는데 소변사수 하트나 결혈이 있으니까 예. 잠 못 자는데 지금 소변사수가 하트나 한번 보니까 예. 또 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급분하고 정신이 안 가지.
1: 예.
3: 네, 제가 이렇게 효과 좋을 때 받아봐도 계속 주다 그런다.
1: 예. 우리 주께서도 우대 활동 참가할 수 있는 우대가 15일까지입니다.
3: 예.
1: 예. 예, 거기 지금 전화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이 약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뇌세포가 건전해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려면 그에 상응한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 비장 이런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 도리에 만든 약입니다. 때문에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치료상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효과를 볼 때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골가병 있던 게 골가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잦던 게 소변이 해결됐다. 또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밤소변이 밤에 또 뭐 서너 번씩 일어났다. 이게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병 치료도 그렇습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한 데서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뭐 얻히는 약은 없습니다. 그건 다 임시 구급이거나 격소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익한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용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이제는 4월에 들어서면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예.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예.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시향성시향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예?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이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이 5.4 청년절 전후를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용기익간구복액입니다. 용기익간구복액은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멸천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천년용지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는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3: 어디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해. 항상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켜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날이 없습니다. 이래 우리.
2: 예.
3: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어딘지

0: 고양이 죽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옷을 먹으면 그래 소화 안 되면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이, 몇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봅니다.
0: 네,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래지, 그 900원 내 좀, 속다만 먹고 검사를 했는데, 좀에도 정상되고, 그것도 나는 방소변이 영만했습니다. 대포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 비빔밥 900원 먹은 후부터, 예, 방소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0: 그 인터넷은 한 번 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이거 약 쓴다부터 소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지, 이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거 계속 꾸준히 먹을 예산입니다.
1: 전체 그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콩팥을 다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고도우리 계속 먹겠습니다. 예.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고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혈중주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 병은 치료할 대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본 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예.
2: 네.
1: 그런데 연기관 구복액을 쓰면서
2: 네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네.
3: 네. 예, 저는 면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예,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위 세게 안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1: 예.
3: 네, 예,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자수가 어찌도 다음 주에 한 100번 댕기다 나면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머리 흐리트분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약은 탄거수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면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점점 효과 영 좋더라 말입니다.
1: 네.
3: 네.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이래까에 그런 완에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몸이 온것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지.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예, 확실히 이 면기관 구복액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예, 이 저는 한 대 딸 먹었습니다. 예, 복용했습니다.
1: 예, 빨리 드셨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예, 우리 맹감은 언니 같이 이거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 네. 배달받자고 그랍니다.
1: 같이 쓰는 분들은 12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12각이 또 나갑니다.
3: 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2: 네, 네. 맞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예,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이달 15일.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당근서를 인솔로 변강 안전 공고, 민족 단결, 향촌 발전 등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 향촌 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진흥을 추진하려면 기층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이 강해야 대중들이 부유해질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동방제일촌에 뿌리내린 이 기층 당원대원은 변강수호의 초심을 굳게 지키며 당건설을 인솔로 변강 안정공고, 민족단결, 향촌발전 등 재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은 중국, 러시아, 조선,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했으며 우리성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변경촌으로서 동방제일촌으로 불립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변경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것은 촌 발전의 첫째 가는 책임으로 됐습니다. 기층 지리의 핵심 역량으로서 방천촌 당지부는 먼저 변강을 수호하고 뒤이어 촌을 흥기시킨다는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경 당건설 보루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당건설 인솔, 군 경민 련동의 변경 지리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촌 당지부는 조직 연합 건설, 인재 연합 육성, 활동 연합 개최, 변방 연합 수호, 책임 연합 부담의 다섯 가지 연합 사업 기세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당정, 군, 경민, 기업, 협동 공동 질의 모식을 심화했습니다. 또 연합 경계 순라, 위험 우한 조사, 정책 선전 등 사업을 상시화하고 부대 지방 공동 건설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해 매 한 명 당원이 수변 선봉으로 매 한 가구 초민들이 변경 수호 역량으로 되게 함으로써 변경 안전과 안정의 장벽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서기 김웅입니다. 우리 방천촌의 가장 큰 책임은 국문을 잘 지키고 고향을 잘 건설하는 것입니다. 단행간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동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고 변강 수호를 당원의 첫째가는 직책으로 삼았으며 당원과 대중들을 상시적으로 조직해 변경을 순라 수호하고 변방부대와 연동해 공동건설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시종 변경의 안전 안정이 발전의 전제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발밑에 이 땅을 잘 지켜야만 고향 사람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경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민족 단결 선전, 애국주의 교양, 이웃 간 호조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단결 공감대를 응집하도록 했는 바 선호하여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 전국 문명 촌진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초민 리두현입니다.
4: 촌리가 당에
2: 촌의 당원들은 줄곧 앞장서 실제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촌 건설이든 이웃 돕기든 그들은 모두 앞장에 섰습니다. 여러 민족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을 지키고 발전을 추진해 생활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려면 흥변 부민이 필수입니다. 독특한

0: 지리적 위치, 생태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촌 당지부에서는 전통적인 발전 병목을 다 파고 변경 플러스 홍세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총 투자가 2억 6,100만 원인 동방제일촌 고 전락 승격 대상을 앞장서 추진해 민속 전시관, 특색 상업거리, 정품 민박, 리저 관광 등 부대 시설을 완성하고 향촌 문화 관광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당지부의 인솔과 당원들의 선도 시범을 통해 촌에서는 민박 경제, 향촌 관광, 특색 관광 등 부민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촌민들의 현지 취업과 자주 창업을 이끌고 소득 증대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오늘의 방천촌은 편벽하고 폐쇄적이던 변경의 작은 마을에서 산업이 흥청한 인기 향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25년 촌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만 원에 달해 생태자원의 가치 전환과 산업 부민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촌주재사업팀 성원 김준일입니다.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종 당근설로 발전을 인솔한 것을 견지하면서 변경 특색에 입각해 문화관광산업을 최적화하고 전력으로 기초시설을 완성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조국의 변경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촌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초민들이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모두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실속 있게 높이는 것입니다. 변강소에서 민족단길에 이르기까지, 산업진흥에서 기층치리에 이르기까지,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기층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향촌 발전에 힘을 부여했으며 국가 5위급 풍경구촌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길림성 변강 기층당건설, 변경 안정 흥성, 향촌진흥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다음 단계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당건설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연합방비 공동7위 민족단결 문화관광융합발전 모식을 심화하며 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신시대 변강 행복마을을 전력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당건설로 변강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고 부민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며 변강의 안녕을 굳게 지켜 동방제일촌이 흥변 부민의 길에서 새로운 빛을 발산하도록 하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병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6년 초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왕덕태, 리학중의 인솔하이 주보중이 이끄는 제5군과 만나 당위회의를 소집해 여러 지역의 항일 역량 연계를 강화하고 동북항일병군을 묻는 데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2월 위증민이 귀국해 제5군 군부에 도착한 후 국제공산당 제7차 대표대회와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고 중공 만주성위 취소, 유격구위 구획, 항일령군 개편 등 보치를 확정해 두 군의 개편을 진일보 준비했습니다. 이어 위증민은 왕덕태, 리학충과 회합해 간부회의를 준비하고 관련 지시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위증민은 미혼진 회의를 소집하고 발일 선언 등 정신에 의거해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동북항일령군 제2군으로 정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군정지도체계와 병력편제를 명확히 하고 각급 당위 조직을 건전히 했으며 여러 반일 대우와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부대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등 사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0: 연길 소외탄 브라하트 몰입식 비나 야간 유람 특색거리가 그늘 정식 개방했습니다. 거리는 브라하통화 생태 풍광에 의탁해 다양한 경영 모식과 국제 공연 자원을 전면 승격시키고 정취 넘치는 문화관광 융합의 새로운 체험으로 젊음과 국제적 감각이 넘치는 연길 야간 관광의 세명함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휴식의 새로운 공간을 선사했습니다. 저녁 무렵의 브루하트 특색거리는 유난히 시원합니다. 해가 저물자 강변을 따라 조명이 차례로 켜지면서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공연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선보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춥니다. 주민들이 강변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의 여름밤이 선사하는 낭만을 마음껏 즐깁니다. 브루하트 특색거리는 브라통화 풍경대를 따라 조성됐으며 총 길이는 440m입니다. 연길 소외탄 브루하트 대상 책임자 장진명입니다. 올해는 브라하트가 맞는 두 번째 여름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섯 개의 공연 무대를 전면 승격하고 여러 나라 외국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 마술, NPC 소통 공연이 번갈아 이어지고 있으며 먹거리와 놀이시설, 술집 등 업종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올해 브라하트는 공연으로 야간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로 친수 공간을 더욱 빛냈습니다. 다섯 개 주제 무대에서는 특색 공연이 펼쳐지고 유행 가요, 마술, 춤 공연, 현장 쇼 등 다양한 종목이 순환 공연되면서 야간 문화 오락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어린이 전용 놀이구역도 마련하고 강변 산책길, 경관 조명, 편의봉사시설도 완비해 일괄식 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이 느긋하고 편안한 도시의 야간 생활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최관우입니다. 이곳에서 저녁바람을 쐬고 석양을 바라보며 잔잔한 음악을 듣고 브라하통 성관을 거닐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학습과 업무로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렸습니다. 앞으로 연길의 문화 관광이 더욱 훌륭하게 발전해 전성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우리 고장의 독특한 풍토 인정과 민속 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하트 특색거리는 10월 7일까지 개방됩니다. 매일 개방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저녁 6시 30분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악천후 상황에서는 공연이 중지됩니다. 올해 브라하트 특색 거리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시, 베네수엘라, 우간다 등 4개 나라의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면서 몰입식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브라하트 특색 거리는 도시문화 관광 소비 시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야간 소비 공간을 확대했으며 연길의 한갈래 강 야간 관광 정품 관광 코스와 중국 조선족 민속원,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문화 관광 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브라하트 러시아 가수 마리안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길에 왔는데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 날씨도 아주 쾌적합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의 공연을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1: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잔디 조건이 큰 변수로 됐습니다. 연변팀은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15분경에는 선제골까지 내주었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은 구가호가 서계조에게 짧은 패스를 내줄 때 상대 공격수 로사에게 차단당했고 로사는 그대로 빈 골문에 정확히 차넣으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35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에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가 걷어내고 공은 정확히 서계조에게 전달됐습니다. 서계조가 그대로 슛을 때렸지만 공은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연변팀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료가 중원에서 박스 안에 길게 올린 공을 포브스가 헤딩으로 떨고 놓았고 쇄도해 들어간 조반니가 강슛을 때렸지만 옆 그물에 걸렸습니다. 52분경 최태욱이 측면에서 45도로 아크 부근에 내준 패스를 고건형이 그대로 때렸지만 키퍼에 맞아 나왔고 포브스가 보충슛으로 확실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65분경 연변팀은 코너킥 기회에 호재겸이 헤딩슛을 했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3분경 조반니가 측면에서 상대 박스 안에 파고든 후 한 명의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때린 강슛이 그대로 골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안 돼 쐐기골까지 찾아왔습니다. 88분경 김태현이 측면에서 올린 공을 포브스가 헤딩슛으로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연변팀은 3대1로 화끈한 역전승을 거두며 홈장 2연승을 이뤄냈습니다. 7월 17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석가장 공부팀과 제15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경신습지 물새 나라에는 여름의 풍경을 내와 훈춘 경신습지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 속에서 각종 물새들이 논이는 그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뉴스넷은 7월 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열기 뜨거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7월 4일 저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개서 대표팀이 홈에서 연변 대표팀과 맞붙은 이 경기는 두 지역 특색 냉면 때문에 축구팬들 사이에서 냉면 더비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은 1전짜리 국수 등 활동으로 각지 축구 팬들을 맞이했고 연변 명태 응원단은 원정 경기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말린 명

박자를 들고 응원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길림일보는 7월 7일 한갈래 도로에 의탁해 백령천 인기몰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개통에 혜택을 안고 도문시 월청진 백령천은 변경 지리적 위치와 조선적 민속 자원에 립각해 당 건설을 인설로 문화 관광 산업 발전, 민생 보장, 변경 수호 등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며 당 건설로 촌을 강하게 하고 문화 관광으로 촌을 흥성시키는 특색 향촌 진흥의 길을 걸어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리나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양가원에서 허리원 찾으려고요.
0: 네, 연길입니까? 네, 남녀 제한 없어요?
1: 예, 남녀
0: 네,
1: 제한 없고요.
0: 알겠습니다. 연락번호 남겨주세요.
1: 1370
0: 네.
1: 443
0: 네.
1: 1959
0: 네.
1: 예, 이상입니다.
0: 1370443-1959번요.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려 보십시오. 네, 연길에는 뭐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집을 세를 줍니다.
0: 네.
2: 위치는 영길시 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를 줍니다.
0: 네.
2: 면적은 41평방이고, 2층 집입니다.
0: 네.
2: 남북향 집이고,
0: 네.
2: 중간 통집입니다.
0: 네.
2: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2: 연락번호는 188-4439-0││
0: 네.
2: 0061번입니다.
0: 1884390061번요.
2: 예,
0: 네.
2: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모 가정집에서 노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시름 넣고 맡기실 분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천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북향으로 된 집입니다. 네, 중간 단원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네, 졸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사리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야하 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 편리합니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한남 송분이 경비 혹은 소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께서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2-7879번, 1394

0: 4332-7879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 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하는 광고입니다.
0: 네, 말씀 주십시오.
1: 예, 위치는 하남 도매 시장 부근이고.
0: 네.
1: 면적은 92평이며, 침실 두 개, 객실 하나고,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예, 이미 아담하고 깨끗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0: 네.
1: 15층에 6층이며,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기전화 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9381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줍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구전하고 거주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는요.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0: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광고 내려고요.
0: 네, 말씀 주세요.
1: 모양론에서 여성 허리 1권을 구하려고요.
0: 네. 또 다른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1: 연령 제한은 없고요. 전화번호요.
0: 네.
1: 159.
0: 네.
1: 4433.
0: 네.
1: 2100번이요.
0: 159-4433-2100번요.
1: 네.
0: 네, 그래요.
1: 부탁드립니다.
0: 네, 참여 고맙고요. 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9940번 1594333-9940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2: 연구시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세진 네. 1, 2m 집에 6층이고
0: 네.
2: 구조는 침실 두 개, 거실 하나, 면적은 92평입니다.
0: 네.
2: 주변에 여러 개의 소학교, 중학교도 있으며 연구시 3 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0: 네.
2: 병원도 여러 개 있고요. 버스 선로도 10여 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2: 그리고 서시당 백화청사 각종 거리에 있어서 걸어 다녀도 됩니다.
0: 네.
2: 공기도 좋고 경치도 멋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높이가 1m75cm 되는 양장고 한 대를 팔려 합니다.
0: 네.
2: 연계 전화 138-4431 네. 2681번입니다.
0: 2681번? 네, 알겠습니다.
2: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저산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시골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룡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지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네. 술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하기 말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식물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터지어서 냉이 변경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수고하세요.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제3회 구의대회 및 제1회 중국 연길 구의 미식대회가 일전에 연길 1978 문화창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요리협회 연길시 상무국,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했으며 미식구의로 맥을 이어가다를 주제로 전국 구의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국내 남북의 풍미를 융합하고 음식 문화의 맥을 잇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연길에서 개최된 것은 업계 기술의 정점을 겨루는 경연인 동시에 연길 풍미를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산업 자원이 교류 집결하는 자리입니다. 대회는 많은 요리 장인들에게 기술을 겨루고 교류하며 재능을 뽐낼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대회는 전국 15개 성에서 59개 업체 총 80개 팀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연 부문별로는 단품 종목에 총 112개 출품작이 접수되어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보였으며 단체 종목에도 22개 팀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각 지역의 구이 음식은 저마다의 특색을 발휘했는데 동북지역 숯불구이의 거칠고 진한 풍미부터 사천 중경구이의 매콤한 향 그리고 연길 현지 구이만의 달콤하고 쫄깃한 맛까지 다양하게 선보였고 대회 참가자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혀끝을 사로잡는 맛을 선사하며 중국 구이 요리의 매력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이날 대회는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등상, 금상, 은상, 동상의 주인공이 최종 가려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길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으며 나아가 연길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일전에 룡정시 상무 및 외사곡은 가도 사회구역에서 흥변보민 전자상거래 전문 양성을 조직해 기층 간부와 창업자들에게 디지털 운영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AI 내용 창작, 편집 최적화로부터 점포 운영, 인기의 경제 가치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양성은 강의와 실기 병행, 전과정 실제 조작 모식을 통해 모든 수강자들이 구상에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전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했습니다. 기층의 실제 수요에 따라 이번 양성의 대상은 사회구역 사업일꾼, 자영업자, 전자상거래 창업 의향이 있는 주민들을 포함했으며 홍보 내용물을 창작하기 어렵고 운영 경험이 부족한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기능 전수를 통해 디지털 경영의 문턱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자상거래 인력을 비축했습니다. 3일간의 실기 훈련을 거쳐 기초가 전혀 없던 수강생들은 클릭 몇 번으로 AR을 통해 제품 판매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디지털 판매 기술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여름철에 땀을 흘린 후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냉수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 조절 기제를 가지고 있는 바 외부 환경이 고온에 처해 있을 때 열을 방출하기 위해 피부에 모세혈관이 열리고 확장된 상태에 있으며 땀샘도 크게 벌어져 땀을 배출합니다. 이때 갑자기 냉수로 목욕을 하면 격렬한 온도 차이로 인해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심박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발한곤란, 심계항진,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심근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또는 심원성 돌연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냉수가 안 되면 뜨거운 물은 괜찮을까요? 더 안 됩니다. 여름은 원래 더운데 뜨거운 물은 대량의 혈액을 체표면으로 몰리게 하여 심장과 대뇌 등 중요한 기관의 혈액 공급 부족, 심장 부하 증가, 심지어 부정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목욕 시 수온은 섭씨 35도 내지 40도로 체온에 가까운 것이 좋으며 그 중에서 섭씨 38도 내지 40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신체 면에서 미지근한 물은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적고 혈관의 급격한 수축이나 확장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뇌혈관에 가장 친화적입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도와 기관의 영양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감상 미지근한 물은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팽팽한 몸을 충분히 풀어주며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온도를 내리는 효과로 볼 때 미지근한 물은 신체의 보온 반사를 유발하지 않아 열 방출이 더 원활해지므로 실제 온도를 내리는 효과가 냉수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굴 부종, 턱선이 흐릿하고 피부가 칙칙한 등의 원인을 탄수화물 탓으로 돌립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정말 외모에 영향을 미칠까요? 정제 탄수화물 자체는 인체에 가장 경제적이고 직접적인 에너지원이자 식단의 기초 부분으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외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얼굴 부종, 피부 칙칙함, 여드름 등 문제는 오로지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지방도 고당도 음식의 조합, 총칼로리 저과, 수면 부족, 염분 과다 섭취, 대사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피지선의 유분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가 기름지고 여드름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력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0: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과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구체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 특히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명서방을 쌓는 분들한테 12각을 주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사지원액은 80각을 쌓으면 100각을 드리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면 이미 앞에서 홍광치료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제품이 여러분들을 다가서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홍광과 난서, 남광까지 적등 황록 청남자 가운데 가시광선 7가지 가운데서 먼저는 한개 홍광만 이용되는 임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시광선 가운데 두 가지 홍광과 남광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불편을 당하는 그 부분에 딱그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이거 숙하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 딱 그저 코드만 누르게 되면 내가 수여되는 불편한 그 부분에 대고 누르게 되면 그분이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빛은 7가지 가시광선 가운데서 인류가 홍광을 많이 이뤄서 썼습니다. 이번에 남광까지 쓰게 되는데 적등 황농 청남자 가운데 남광까지 여기 이번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광 남광은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번이 파하고 립자의 두 개 상태로 전달되는 이 번이 얼상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는 곳 립자로서 세포 속에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을 드시는 목적 자체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 모든 생명조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의 모병이 든 것 그거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체현되는데 이 홍남강 치료에게는 직접 세포를 수선해주고 세포에 모병이 생긴 거 그거 물리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하는 도화선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광이 흡수되는 족족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이미 병든 세포는 탈락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선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지원액을 근후에 한 8달 넘게 썼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고 나 얼마나 지금 좋은지, 이거 쓰면서 여러 가지 내 약들이 다 지금 뗐습니다.
0: 8달 썼으면 아주 잘 쓰셨는데, 연속 쓰시고 예. 1년, 2년, 10년도 제가 문제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잘 견제했습니다.
2: 예. 예, 이거 쓰고서 원래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심하고, 정신이 안 나고,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게 또 이 백내장 있어가지고 잘 아이 배우고 부부 같은 게 지금 이 어렸을까지 눈도 잘 배우고 이런 증세가 몽땅 없어졌습니다.
0: 사지원에게 눈에 좋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이 위가 또 참 좋아졌어요. 내 위병 내서도 나도 어제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맨날 위하고 달고 있었습니다. 내 옛날에는.
0: 아, 그랬겠죠.
2: 예. 예. 그러는 게 지금 이거 먹음 해부터 어제 위하고 다 깼습니다.
0: 예.
2: 한 달 되고 이러고 변도 그래도 옛날엔 2, 3일 한 번씩 변 보던 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변 딱딱 봅니다. 변.
0: 바로 이 성분이 종합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사지원액이 기본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서 모든 대사를 병영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뭐 전력선 비달려서 밤에 소변 한테 6번씩 보고 밤잠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밤잠도 지금 어제 잘 자고 한날 소변도 어제 한번하게 한번 본다.
0: 콤팥이 좋아질 수밖에 로갱이 다스페 효과니까
2: 아, 그러던 게 잠 잘 자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거뿐하게 정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 1시간 운동도 하고 이러고 이제 밥맛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거 쓴다면 그러고 매기가 참이 다리도 지금 많이 매기 옛날에 막 지금 매기 발이나 뭐이나 물건 옛날에 조금씩 들어도 발이 막 쏴나 아프는 게 지금은 뭐 한 10병 20병 이상 그래도 일 없습니다. 아무 일도.
0: 그렇죠. 예, 예. 예.
2: 그래, 인삼이, 선생님 말이야, 인삼이 이게 4배 5배.

0: 때 이게 간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이거.
1: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예.
0: 그 맥이 나고 정신 하지 않게.
1: 그렇죠. 예.
0: 예. 근데 선생님 이 활동도 또 이번에 그 뭐입니까 그
1: 홍남강 치료 예예 예. 특선 얘기입니다.
0: 예, 그거도 지금 또 준다지 약간 저도 오늘 예. 80가게 또 싸겠습니다.
1: 예,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502-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제 경찰 후조로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해. 그리고 손발 좀 혈압도 온전 안 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그래서 소리 자꾸 나지. 근데 사지원에 가서는 거의 9달 먹었습니다.
1: 아, 예,
3: 그래 놓으니까 조금 아예 혈압이 벌써 온종되고 머리 어제부터 일정사에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1: 이게 삼고에는 아주 효과, 보지 말라 해도 효과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우산 성분 조합 428가지 영양 활성소,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신심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했습니다.
3: 아, 그래, 그래. 손발 창수에도 일정사항이 없어지고, 이 약 먹을 거가 원액이 돼서 먹길래 조금 흡수바로, 특히 먹으니까 눈이 영 맑아진 게 아니죠.
1: 모두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눈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3: 예. 내가 이야기 효과는 이번 학교에 싸지 또 쓰려 싸니까, 그래도 홍남강 치료기를 줍대다,
1: 예. 예.
3: 나는 무릎 관절이 심해서, 아이, 계속 이거 흐린 날이나 그 전날에 막 통쇠나 저랬는데, 이 기계를 관절부에 대고 하니까, 이 통쇠나 저림 증상 좀 이렇습니다.
1: 그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광이 거기에 비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벌이 얼상시 파하고 립자가 직접 세포에 들어가니까 뭐 약 먹고 소화 흡수하는 그 과정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세포를 수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네, 그러니까 걸음에 가볍지 그래서 멀리 걸어도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죽고.
1: 그렇죠. 예.
3: 예, 나는 이게 학과 전에 이 약 좀 더 계속 좀 받아다가 계속 쓰자고 합니다, 또.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게 모두 이 기계가 욕심나서 다투어 지금 본 제품을, 본 제품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의심할 바가 없고, 거기에다 금상첨화라서 홍남강 치료액까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러후테인이란 말을 그, 뭐,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그 기억으로 될 겁니다. 예, 실 놓고 쓰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 지금 인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는 예, 병리 사이와 놓거나 예, 이게 눈이 부은 게 잘 아예 보이고, 그 다음에 예, 바람만 맞으면 눈물이 나고, 예. 그리고 어쩌는지 예, 어딘지 딱 얻어 맞은 것처럼 눈이 피달진다.
1: 예.
4: 그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쌓고, 예. 이랬는데 이 민서방 쓴 다음에 이 피지는 형상도 없어지고 눈곱이 자꾸 바깥에 나가면 눈곱이 나서 나니 야 네 눈곱이 났다 이래면 얼마나 창피상가.
1: 예.
4: 그런 게 그 눈곱이 나는 이 증상이 없어지고
1: 눈곱이 너무 많다는 건 눈에 염증이 있다는 거
4: 맞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얘네 하루에 이 수평 한 3시간 봐도 예, 이 눈이 피곤한 게 아약인단 말입니다.
1: 예,
4: 이 민서방이 예. 이렇게 좋습니다.
1: 예.
4: 눈이 내 검사했거나 일이 되다.
1: 아 그래요?
4: 원래 링벨바 됐는데 일이 됐습니다.
1: 대단합니다. 예예. 예.
4: 예. 아, 눈이 좋아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 그렇죠.
4: 그리고 우리 언니는 저기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1: 예.
4: 근데 2년은 좋았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1: 예.
4: 그래 병원 갔는데 아무리 세타야지 또 예. 지금 늙어 보인다.
1: 예.
4: 우리 언니 아직 80에 아이 됐는데
1: 예.
4: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이 늙어서 아예 죽겠다 하더라. 그러네. 그러네. 어, 이미 서바이 내 서버 용 줬는데 언니 서버라가. 야, 나는 지금 땡수만 봐도 좋겠다 합니다.
1: 예.
4: 예. 원래 0.4 좀 아이 된답니다.
1: 예.
4: 그래서 이거에 우리 언니 한 서너 달 썼습니다. 근데 아, 우선이 땡수를 잘 봐서 살 것 같단다.
1: 시력이 많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예,
1: 예, 예.
4: 그렇게 뿌옇은 게 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우선 예, 바람만 한 대 나가면 손수건 가득 같습니다.
1: 예.
4: 눈물이 자꾸 나와서
1: 예.
4: 그러던 게 눈물이 아예 나올까 살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 12가 그 싸면 그 홍강 이력이 그리 좋다 하면서

0: 목소리 내 말했더만이 그거 또 어쨌든 늙은 피랑 그러지제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에 그 누냐 그 열두가 그 싸면 홍강치료 이기를 하나 주제 그만.
1: 그 홍남강치료 이길 줍니다.
0: 예, 예, 홍강치료 예. 이기를 우연히 싸길 해서 오늘 열두가 배달받고 나도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이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빌 필요도 없습니다. 눈병치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근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명서방입니다. 특히 야맹증 거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이렇게 우리 둘이 다 배달받다고 전화하니까.
1: 아이고, 너무 잘 선택했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이 예, 싸주고 내 쓴 한잔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싸주고 내 어선 반년 넘었었습니다. 손발이 마대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흐릿하고 뭐, 그저 머리에서 그저 예, 뭐 터지는 것 같은 게 그저 바사지는 소리 나는 거 벨라
1: 타. 콤파체 왜 그렇습니까? 콤파체 문제가 있습니다. 예.
3: 그래 참약도 얼마 먹고 그저 정말 약도 얼마 쓰고 친구는 얼마 갔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던 차에 싸주원하고 선생님 강의 듣고 서로 반년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식 다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잘 해놓거나 이 몸이 헷갑아지고 이 천근만 근대던 게 몸이 헷갑아져 그런데 기자에 없습니다. 얼마 몸이 헷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다리를 들자면 그냥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야 그저 그랬던 게 오전에 예, 걷기도 많이 편리하고 그리고 눈도 예 명서방 양의 예, 안압이 높고 그래 부었고 그래 깔깔하고 이래서 눈물이 흐르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차에서 눈약은 많이였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먹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명소바이처럼 이렇게 효과 바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압이 나쁘던 게 안압이 정상되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부었던 게 그게 맑아지고 댄스도 못 보던 게 댄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 조신 같은
1: 거
3: 다 해결하고 할까
1: 예.
3: 그 가지 다 배달받아 홍당강 기계도 중단되고 자식들도 겨우해서 같이 쓴다고 소리 하나 또 배달받았고
1: 예. 홍남강 치료 이번에 특수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었으니까 이런 기계는 병원에 가서 계속 거하고 오래 그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집이 병원인데 이게 병원 한 개의 병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주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활성소는 인연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게 길입니다. 사지원에게서 그리고 이게 제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모세글이 많으니까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을 나의 그 과일에다 몽땅 전달했기 때문에 이 과일에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됐고 양천강 8년 4월에 국제사지대에서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인삼노경이 5에서 10배 효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파치 든든해지고 은행잎이 20배 효과니까 은행잎이 20배 효과라는 것은 바로 심장과 뇌혈관에는 어지간한 그 은행잎이 누그름한 것도 점적주사를 맞는 한 번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20번 맞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후노바스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40여 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다각도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원액이니까 식전의 사지원액 식구의 맹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당신은 아주 건강한 눈, 건강한 심장과 뇌혈관, 일체의 영양을 네.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인생의 지혜는요, 작은 일상 속에 있고 행복한 소소한 살림 속에 피어납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평범한 하루. 하루지만은 그 평범한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혜를 담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작은 부엌에서 일 피어나는 냄새 하나, 장바구니에서 과일 고르는 손길 하나, 또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모기 한 마리 피한 이 사소한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이야기를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생활 속에 담긴 작은 지혜들을 함께 발견하러 가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자, 바로 모기죠? 네, 모기는 가려움증 물론이고, 댕기, 열, 일본, 뇌염, 말라리아 같은 이 무서운 전염병까지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림의 지 이 시간에는요, 집에서 모기 예방과 퇴치를 확실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옷차림만 잘해도 모기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해요. 모기의 식각체계는요,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검은색, 짙은 남색, 짙은 회색 같은 옷은 주변 환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따라서 옅은 색의 헐렁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 게 참 좋습니다. 긴 팔과 긴 바지는요, 피부 노출을 줄여주고요, 헐렁한 옷은요, 모기가 옷 넘어 피부에 닿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곤충 기피제를 정확하게 사용해보세요. 디트 성분. 그래요. 농도가 약 30% 정도. 아이카리틴 성분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를 때는 눈가, 입가, 또 상처 부위를 피해주고 옷과 노출된 피부에만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제품 설명에 따라서 제때 덧발라 보호 효과를 유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기는요, 고인물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매주 실내외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화분, 받침, 빈 깡통, 버려진 타이어 같은 용기를 꼼꼼히 점검을 할 수 있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문과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해 주고 혹시 찢어진 구멍이 있게 되면요 바로바로 소리를 내서 모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줘야 합니다.

환경위생을 이어져 주십시오. 집 앞뒤 풀숲, 쓰레기, 도랑, 베란다나 정원같이 모기가 좋아하는 어둡고 습한 곳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요. 음식은 적절히 보관을 하고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철 모기 어떻게 지혜롭게 예방을 하고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야죠.

여름이면은요 제철 과일 중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복숭아잖아요. 네, 소밀복숭아, 전도복숭아, 황도복숭아, 납작복숭아, 정말 다양한 복숭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복숭아들을 어떻게 골라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품종보기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병아리 복숭아, 천도 복숭아, 혈도 복숭아, 구보 복숭아를 추천해 드립니다. 반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한 복숭아를 좋아하신다면요, 수밀 복숭아, 납작 복숭아, 황도 복숭아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품종 보기 이어서 다음은요, 색깔 보기입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요, 빨간색이 묻지 않은 바탕색을 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탕색이 푸르스름하면은 대부분 덜 익은 거고, 반면 잘 익은 복숭아는요, 바탕색이 흰색이나 노란색을 띱니다. 네, 계속해서 외관 보기입니다. 통통하고 껍질이 온전하며 눌리거나 갈라지거나 찍힌 자국, 또 곰팡이, 즙 흘림, 갈색 반점이 없는 게 좋은 복숭아입니다. 껍질에 주름이 졌다면요, 오래되어 수분이 빠진 신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촉감 느껴보기입니다. 복숭아의 어깨 부분이나 꼭지 근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또 적당한 탄력이 느껴지면은요 적절히 익은 겁니다. 너무 딱딱하게 되면은요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은 지나치게 익었거나 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원래 단단한 품종은요 레베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냄새 맡아보기입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요 또렷한 자연향이 나지요. 덜 익은 것은 풀냄새가 나고 술냄새나 발효냄새가 나는 것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복숭아 종량 참고해 주시고요. 순일복숭아는요 한 개 약 250g, 천도복숭아는요 80에서 100g, 납작복숭아 같은 것은요 약 40g의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은요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에게는요 복숭아 풀회를 아주 소량부터 먹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복숭아를 먹을 때는 반드시 곁에서 지켜보며 씨를 삼키지 않도록 조이를 돌리고 갈아서 즙으로 먹기보다는 온전한 과일 형태로 먹이는 게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겠죠.

또한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많은 분들이 식욕 부진,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냉방병, 찬 음식을 먹은 뒤에 속이 불편한 경험하시고 했죠. 네, 이럴 때 바로 생강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강도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어린 생강, 네, 이 늙은 생강의 차이점과 또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생강의 지혜는요,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모든 다른 모습으로 적용해야 하는 이치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생강은요, 연강 혹은 채강이라고도 하죠. 생강의 새싹으로 표피는요, 흰색이나 다방색을 띠고요, 상단의 생강 새싹이 빨간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적어 식감이 아삭하고 부드럽고요. 중의학적으로는 성숙한 생강처럼 성질이 뜨겁지 않고 매운맛도 부드러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린 생강을 먹게 되면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식욕을 돋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생강은 절이거나 채 썰어 냉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육류와 함께 볶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 흔히 우리가 생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색상은 비교적 노랗고 새싹이 없으며 껍질이 어린 생강보다 거칠답니다. 종양에서 생강은요, 추위를 없애죠. 습기를 제거해주며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두통과 코막힘, 기침과 가래,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강은 아주 맵기 때문에 차로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일컫는 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죠. 생강은 세 쪽에서 다섯 쪽을 끓는 물에 우려내면요, 간단한 생강 자완서, 여름철 지게나 요리, 뭐 죽을 끓일 때 채썬 생강이나 생강편을 적절히 넣다 보면요, 식감도 살려주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생각 많은 지역에서 강모라고 부르죠. 성장기간이 가장 길고 표피가 거칠며 수축이 되고 짙은 노란색을 띠며 섬유질이 거칠고 단단하답니다. 매운 맛이 강하고 진저롤 함량이 높아서 한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뚜렷하죠. 여름에 감기 걸렸을 때 늙은 생강으로 흑설탕 생차를 끓여서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활성 성분을 더 잘 방출하기 위해서 생강을 두드리거나 얇게 써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부터 주부클럽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군을 새롭게 마련해서 연변의 영웅인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아름다운 명사를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연변의 초대 주장이셨던 주덕혜의 동지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혜는 조선족으로서 본명은 오기섭이며

1911년 러시아 상성자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따라 길림성 용정으로 이주한 그는 그곳에서 혁명사살 접하게 됐습니다. 진보 인사들의 영향으로 그는 점차 일제의 간악한 실체를 깨닫게 됐고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서야 함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먹고 사는 작은 가족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족의 거대한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걸어나갈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가졌습니다. 1931년 주도케는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변이 일어난 후 그는 항일투쟁에 적극 뛰어들어 항일구국회의를 조직을 하고 혁명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후 당의 파괴를 받아 소련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는 연안에서 대생산운동, 군정학교 설립 등 준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후 주도케는 동북으로 돌아와 군대 창건 및 확충 그리고 토지개혁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변의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면서 연변 지휘서기, 주장, 길림성 부성장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셨습니다. 연변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그는 민생발전과 민족단결 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연변대학교를 창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많은 민족 간부와 전문 인재를 양성해냈습니다. 그때 이미 민족단결 선전호를 제정하여 변강 민족단결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연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실제 사업으로 변강을 번영시키려는 포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식수조림과 하천정리공사를 추진하고 원봉용수, 서수동조 등 중점수리사업을 주관하여 완성을 했으며 경작지 개량과 수전개발을 통해서 노후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변의 농업 목축업 발전과 변강 진행을 크게 추진했습니다. 그런 변강을 수호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평생의 정력을 다 바치었습니다. 1972년 주덕현은 무안에서 불행하게 병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북만의 깊은 밀림 속에서 일제와의 처절한 산토에 정취를 바치었고 혁명의 성지 연안을 찾아 중국 혁명의 승리 신념을 다졌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에 초석을 다진 주덕해 우리는 그의 숭고한 정신과 애민의 뜻을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바로 수많은 영웅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쓰여진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요, 아마도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기 한 마리 피하는 습관, 그리고 또 복숭아 하나를 고르는 손길, 생강 한 조각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덕회 동지 이야기와 함께하며 연변의 홍색 역사를 되새겨보았죠.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일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에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야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백자반 구박액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 두골테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많은 제품은 보온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겠다며 그것은 큰 혜택으로 돌아가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 두골테 제품 자체는 보온 제품이 퍼센트를 썩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자반 구박액 한 가게 가격이 398원인데요. 15가게 20가게를 줍니다. 원래는 15가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15가게 15가게를 주면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제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거기에 5가게를 더 얹어서 100% 주고 또 5가게를 더 주게 되어 있으니까 15가게 20가게를 줍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가게 398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양천에 내치 상품권을 물어다 드리는 셈이 되죠.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품 자체는 노년기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간과 콩팥에 부담이 갈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한 가지 제품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좋은 기회니까 한두 달 써서 되는 이런 노인성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15가게 20가게를 드리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한 가게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골테의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싸면 보통 12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100% 주고 또 3각을 더 물어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1,500원 행군권을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골테의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누구든지 이 제품은 구박과 외용 두 가지가 결합된 약으로는 지금까지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은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골대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아주 많은 분들이 관절 치료에 힘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며 펑비 주사까지 맡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와 펑비한 걸 오히려 후회할 정도로서 이 제품 드시니까 그렇게 효과가 아주 좋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호기심을 갖고 써보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백자반 구복액을 썼는데,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아, 써보니 갈리죠?
2: 예, 예, 다른 약 쓰기만 얼마 좋습니다. 그, 아이, 백근이 약에서 한 번만 읽고 딱 해놓을까, 예, 흡수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람 편안하단 말입니다. 중약을 세 번 먹기만 한 번 먹는 게 효과 더 잘 본다. 그리고 예, 자기 30분 전에 딱 먹기만 하면 잠이 서로로 잘 온다.
0: 그럼요.
2: 그리고,
0: 예.
2: 그리고 예, 나는 밤에 꿈이 많고 2시부터 잘 자지 못했는데 이 백사방 구복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와 잠이 잘 온다.
0: 그렇죠.
2: 그래서 얼마 더운지 모른다. 푹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리트 보냈는데 정신이 나고 그리고 예, 나는 혈압조절이 용 아이 됩니다. 근데 예,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조절이 용 잘 돼서 예, 지금 한랄건 내려 혈압약 먹어도 정상이 됩니다. 내 날마다 예.
0: 혈압이 정상으로 야. 돌아온다는 게 그게 보통 치료가 아닙니다. 날마다 누기 맞다나 종생 드셔야 되는 게 혈압약인데 혈압이 조절 받으셨다는 건 이 제품 자체 특별한 효과성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 그리고 예, 이게 예, 심장도 잘 도와준다.
0: 그렇죠.
2: 나는 심장에 예, 항상 후두두 해서 예, 그동안 떨기우는 것처럼 그냥 안 그려고 문소리에도 놀랐는데 어떤 우리 아저씨 문을 쾅 닫아도 놀라지도 않고 후두두 하던 게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소변차수 잤던 것도 이거에 예, 또

0: 우선은 밤에 두 번밖에 안 해볼까, 예? 살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예, 소변이 급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예? 아, 정말, 예, 늙음하게 살만 합니다, 이게.
1: 그렇죠.
0: 이거, 예, 70이 넘은 다음에는 정말 뭐, 때까지 몸이 어디서 안 되었습니다.
1: 아, 그렇죠.
0: 다 배에 걸린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근데, 고루고루 짚어가면서, 예, 그래서 몸에 있는 데를 다 치료해주고, 위도 또 영 좋아진다. 밥이 맛있고, 그래 놓을까, 예? 맥이 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내 또 얘 두 골패도 쓴다. 내 한 우선 한 15년 전에 차 사고 당했는데 요새만 탈출이 3, 4 탈출하고 그다음에 왼쪽 다리에 그 무슨 쌀 무슨
1: 자골신경통?
0: 네, 싹뼈 싹 부서졌답니다.
1: 아, 그래요? 크게
0: 예, 그냥 그 예. 그거 예 연대병원에서는 교통사고 책임해진다. 그래서 연변병원이나 아이소 그런 한암병원 가랍니다. 근데 한암병원이 갈까에 아 그럴까는 연변병원만 왔습니다. 수술을 아 예, 내 다리를 막 탈아놨는데 다리가 그 아픈 줄을 모를까에 그냥 수술하지 말고 석골로 하자. 그 해 고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던 게 우선 70이 되니까 아 그게 다 아파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0: 이 두 골패를 예, 바르고 먹고 할까 바르면 그 아프던 주위가 영 시원하고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그래서 예, 내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관절약이 다 위를 자극한다. 내
1: 그렇죠.
0: 먹어볼까.
1: 예.
0: 근데 이게 위를 자극해주고 거기다가 쓰리 또 이 붙이는 거 이래 바르는 거 안마하고 그래 놓을까 예, 효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 그렇죠.
0: 나는 이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가다 놓으면 사람이 없는 데가 뭐 걸쳐 있으면 앉아 쉬다 간다.
1: 아,
0: 그랬는데
1: 그렇죠.
0: 예, 어떤 아이 그래고 잘 갑니다. 그래서 예, 아 이번에 우리 할 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예, 두골 패드 배달받고 이 백사방 구복액도 배달받으려고 전화 한 개입니다.
1: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관절 치료 그리고 다각도로서 여러모로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데는 백자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현명하게 잘 됐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달받으려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도 이 백서방 소배 요즘에 5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거 쓰고 많이 썼는데 원래는 자그마에 이게 부모들다 머리가 어지러우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 눈앞에 불꽃이 뛰고 그리고 예, 이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제 뭐 세워하고 얘기하면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 이제 예?
1: 예,
3: 흰머리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아, 이거 지금 다 제가 머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
1: 아, 밑으로부터 새머리가 나죠? 예, 네, 바로 그렇습니다.
3: 네, 머리가 예. 많이 빠지는 게 지금 머리가 확실히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1: 예. 어떤 분들은 정수리 부분부터 나오는 머리가 까만 머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하수오라는, 이게 바로 수, 머리 숫자에 우라는 것은 검은 머리가 난단 말이겠습니다. 수염과 머리가 희던 게 그게 밑으로부터 나오는 머리는 새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항상 예, 내 이게 몸이가 예, 발이부터 손까지 항상 어떻게 여름에든 겨울에든 차가워가지고 진짜 너무 냉해가지고 예, 항상 그 두꺼운 양말 신고 이불도 저녁에는 두꺼운 이불 덮고 여름에도 두꺼운 이불 덮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 혈기가 잘 통해가지고 예, 발이나 손이나 전신이가 마우 이게 다 부산다 지금 몸이가 온화해지고
1: 순환 장애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혈액이 통해야 따뜻해나지 혈액이 통하지 않고는 따뜻해날 수 없습니다. 혈액이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움직이는 사이에 산소를 공급하는 사이에 그 산소가 산화반응하면서 열 에너지를 생성하게 돼서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반 과정에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우선 잘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잘 되니까 그런 거죠.
3: 예, 그리고 이게 다리가 많이 옛날에 많이 지금 나가 걸쳐야 되겠다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다리가 걷는 게 무슨 뭐 옛날에는 아이고 한 번씩 발짝 뛰게 되게 되면 뭐 장단지에다 뭐 딱 달아놓은 것도 일을 모으는데 지금 완전 가깝고 예, 아침에도 일나 활동도 한 반시간 한 40분씩이나가 걷고 와도 일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맥음도 모릅니다 지금.
1: 그렇죠.
3: 예, 확실히 이것을 까나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예 모든 이 어지럽나 이런 증세가 그래서 한번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아픈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자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백 가지 질

0: 해결해주는 100그릇 농축에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제품 두 가지 백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겁니다.
1: 예, 그래서 오늘 내 이번 입자 지금 15가지 배달 받은 것부터 오래 쓰려고도
0: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귀해입니다. 15가게에 20가구 줍니다. 보통 15가게에 15가구 주는데 20가구 주게 돼 있으니까 귀해입니다. 5017755번 이용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두어패를 지금 쓰는데 나는 이 무릎에서 이 관절이 어찌 심하게 딱딱 손을 걸을 때마다 어때 물어보고 소리 난다만 막 그러면서 이제 아슬겁다만 합니다.
0: 예.
3: 그래서 이거 이 두어패를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어디는 한 저기까지 한 달 넘지 야 정말 뼈가 지금 아픈 거 그거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걸어도 그게 아픈 증세 없다만 합니다 지금.
0: 예.
3: 그러니까 이 약이 효과 영 빨리 들어온다만 합니다.
0: 빠릅니다. 예예. 예. 예.
3: 그러니까 이런 종양 처음 만난 게 뽕 주사 맞아도 이제 잘해야 되더라.
0: 그때뿐입니다. 예예.
3: 예, 그때 그게 하나 따라 또 가도 또
0: 그렇죠. 예예.
3: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안 죽었니 안 죽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제 얼마 안 먹었는데 효과 좋을까 그것이 아 돈 좀 안 마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꾸준히 쓰자고 좀 이놈의 활동에 좀 참가하더라.
0: 그렇게 하세요. 5017775번 예. 이용하세요.
3: 네. 예. 잘 알았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도시장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배짱 무병을 먹고 여러 면에서 효과를 상당히 보았습니다.
0: 예.
4: 혈압이 가장 심해가지고 지금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4: 이제 지금 백자방 먹고서 지금 많이 안정되니까 이 어지럼증이 해결되고 머리 아프던 증상이 좀 나쁘게 그리고 소변이 잦아서 다음을 잦으면 되는데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이 다음을 좀 변화해 갈 수 있어서 야채는 남성 피난다.
0: 그렇죠. 예.
4: 예. 예. 저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잘 걸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밖에 나가 활동도 힘 잘한다.
0: 그렇죠.
4: 그리고 위축소 위험을 위해서 사화가 되지 않아서 예. 밥을 먹은 때인데 그러니까 밥만 먹고 자꾸 먹여서 들어놓고 했는데 지금 밥을 잘 먹으니까 또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저기 뒤에서 소리 자꾸 났습니다.
0: 예.
4: 그 전기 소리 같은 게 있는 소리 나던데 이게 지금 갖다 이롭습니다.
0: 그게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콤팥을 든든하게 하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었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볼까요? 구복약이 돼 그런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예. 먹기도 편리하고 정말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4: 예. 그래 약 효과 솔직히 계속 쓰려고 좋잖아요. 이건 활동이상 상가에서 배달 바짝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확실하게 다른 제품하고 특이성이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복합 성분, 그러니까 칭펑탕하고 진주하고 방귀 이런 성분과 그 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여기에 중요한 한마디는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락이란 건 경락을 수통시켜준다. 우리 동통은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동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릎 관절이 아프다 하게 되면 무릎 뒤에 물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고 지수가 물이 한데 고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릎 관절 동통은 무릎을 굽힐 수 없습니다. 굽히자 하면 뒤에서 또 버텨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은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우수한 관절치료 제품이다. 황자 이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관절치료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보통 국가 특허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 제품 자체는 앞에 발명이라는 이 문자가 더 붙었습니다. 발명 특허를 받은 게 이 제품 자체는 관절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특허가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저도 백사방 900억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저는 우선 다섯 달 다 거의 다 됐습니다.
0: 예.
2: 노년에 저 100년 노년 장수에 구복액이 돼 그런지 효과가 영빠릅니다. 난 이런 약을 구복해보기는 처음입니다.
0: 아, 그럴 겁니다.
2: 예. 어째 그런가 하면 저는 혈압이 항상 올랐다 내려갔다 파도가 좀 심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 약을 석 달 넘어가고 그러니까 혈압이 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0: 아, 그렇죠.
2: 그러니까 머리가 힘하고 어지럽지 않고 영도 머리가 개운하고 시원합니다.
0: 예. 예, 그렇죠. 여기 약재가 몇 가지 약재가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원기를 보충해주고 이런 제품이 들어갔으니 경락이 잘 소통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놓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혈압이 잘 조절되니까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좀 정신이 맑고 용돌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섰대다.
0: 예. 예. 예.
2: 항상 무수고 두고도 찾지 못해 그랬던 게 빙상 앞에가 찾으나 어디가 어디다 물건 줘도 인사자 찾게 됐대다.
0: 그렇죠. 예.
2: 예. 예. 그리고 소변이 찾던 게 예, 이 잠이 잘 없대다. 예.
0: 그렇죠.
2: 예, 소변이 하루장에 그래서 보통 한 번씩 혹시 물 많이 먹으면 두 번 굴었을때다. 예.
0: 그렇죠. 그 대사증사로 돌아온 겁니다.
2: 예.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거뿐하고 정신하는지 영도없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예, 무릎이 아프던 것도 중계를 예, 할머니 와서 무릎이 아팠던 것도 이것도 많이 효과 났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예.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준 제하소라든지 인양호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자연적으로서 그런 관절 통통도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다리가 통증이 없어지니까 다리가 가볍고 걸음도 걸을 수 있을 때라. 예.
0: 그럼요.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저기 소화가 또 잘 됐대다. 예, 위인 아빠서 항상 밥은 먹으면 소화가 잘 됐대. 중간 맹주고 뒤떡 막히는 것 같은 경우 누르면 먹지 못했습니다.
0: 현재
2: 지금 밥은 먹고 맥이 나고 저기 기운이 납니다.
0: 너무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원래 예. 황정이라 성분 자체가 건비이기 역할까지 하게 되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래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은 효과를 볼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약이 확실히 정말 다른 약과 달리 특별합니다. 예.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이렇게 났을 때 계속 쓰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활동에 백성 구분을 또더 쌓아서 앞으로 계속

0: 구복하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15각에 20각을 드립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딱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사이에 모든 낮에 나가 일했던 그 피가 간에 들어가서 저축됩니다. 간주장열이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에 간에 들어가 저축되는 사이에 이 그 간에서 담즙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전제조건은 바로 깊은 잠을 자야만이 담즙을 만들고 간에 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진을 벌어서 길게 긴지해서 복용하시고 벌써 한 3주 정도에 담에 많은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나이는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나 먹고 보니까 한 곳만 아프면 거기에 치료만 딸라당 하면 되겠는데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안 아픈 곳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의사가 하향해서 병을 진단하는데 어디만 아픕니까 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과분한 확대해서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세포대사는 혈액순환 장애가 풀려야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고, 골격이 좋아야 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을 잘 잘 수 있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 공동이 골고루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세포의 대사가 문란이 오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대서 100가지 질병이라면 100가지 약을 쓰다 보게 되면 내 몸은 오히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한 가지 제품으로서 100가지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부작용이 없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과 항정이라는 성분이, 상초로서는 폐경락을 도와주게 되고 심장경락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성분인가 하면, 중초로서는 건비위 역할을 하고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담즙을 제대로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초로서는 콩팥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좋아지고 귀가 잘 들리게 되어 있고, 이런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약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와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복용했는데 하루에 두 번 세 번 복용하는 그 효과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우리 간염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깐궁이 높아집니다. 정상적인 생리적인 깐궁은 사시 그 좌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간염이 비형간염, 시형간염 이런 분들 가운데서 깐궁이 6, 70, 8, 90, 100, 어떤 분들 그보다 썩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약물간에 형성하는 분들은 어떤 데든 몇 천을 형성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면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백자반 구복액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한습을 몰아내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인성 질병은 정신이 발딱나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숨은 영웅 카멜레온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아름다운 연못가에서

0: 특별한 노래 시합을 즐기는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1: 맞아요. 또 개구리 친구들의 숨겨진 비밀도 알게 됐죠. 오늘 주조와 친구들은 공원에서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또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주주와 친구들을 따라 신나는 모험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0: 주의 요행 모험기 제7장 음식을 잃은 큰 도마뱀.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노래 시합도 즐겁게 마무리됐고 조주 일행은 이제 이 공원을 떠나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조주는 카멜레온이 다시 련잎수리 함께 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수리의 우쪽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카멜레온아! 카멜레온아!
2: 그 애는 벌써 떠났어요. 도꺼비 아저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주는 살짝 실망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카멜레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보고 싶었는데.
0: 카멜레온은 오늘 도마뱀네 집에서 손님을 맞는다고 해서 일손을 도와주러 갔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가 아가씨한테 카멜레온 사진이 많거든요. 두꺼비 아저씨가 주주를 달래주며 말했어요.
2: 주주는 눈에 호기심이 가득 담긴 채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저 그 사진 하나만 받아도 될까요?
0: 그럼요. 당연하죠. 잠시 뒤에 아그 아가씨한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2: 두꺼비 아저씨가 웃으며 답하자 주주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 아저씨, 혹시 아저씨 사진도 있나요?
0: 두꺼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해요.
3: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왜 싫어해요?
2: 주주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0: 나는 사진이 잘 안 나와요. 내 모습도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두꺼비 아저씨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3: 전혀 그렇지 않아요.
2: 주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 모든 동물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희는 아저씨를 전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저씨의 모습이 정말 특별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2: 이것이 바로 주주가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소중한 마음이었어요.
0: 두꺼비 아저씨는 주주의 따뜻한 말을 듣고 눈시울이 살짝 젖어올랐어요. 그는 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2: 그때 아그 아가씨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손에는 예쁜 사진들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갖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씩 줄게요.
4: 저요. 저 하나 주세요.
0: 조주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4: 저도요. 주세요.
0: 총건이와 쟁쟁이도 그 말을 듣고 뒤처지지 않을세라 바로 소리 높이 외쳤어요.
2: 아구 아가씨는 주주와 친구들에게 사진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사진 속 아그 아가씨는 웃는 모습이 좀 과장돼 보였는데 하얗고 큰 이를 활짝 드러낸 모습이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음식을 먹으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0: 카멜레온 사진.

0: 는 없나요? 조조가 사진들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기다려봐요. 아그 아가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몇 장을 꺼내 조조에게 건네주었어요. 여기 이 사진들이 카멜리온 사진이에요.
1: 조조는 사진을 들고 자세히 살펴봤지만 사진 속에는 그저 흙이나 나뭇잎만 보일 뿐 카멜레온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조조는 살짝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사진이 많은데 카멜레온이 찍힌 건 하나도 없나요?
0: 아그 아가씨가 크게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카멜레온은 개구쟁이라서 사진 찍을 때도 주변 색깔에 맞춰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꿔 숨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찾아봐야 겨우 그 친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1: 그런데 그때 조조가 사진을 자세히 볼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2: 가지마! 왜 도망가는 거야?
1: 목소리는 아주 크고 다소 거칠게 들렸어요.
0: 세상에, 대체 이건 무엇일까요? 길 한가운데 작은 산처럼 생긴 무언가가 동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가 아가씨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다가갔을 때 커다란 머리 하나가 그 산 속에서 튀어나오며 말했어요. 당신이 방금 음식을 떨어뜨렸어요.
1: 그 작은 산은 나무 기둥처럼 굵은 발톱으로 음식 봉지를 아가 아가씨 앞에 밀어주었어요. 아가 아가씨는 그 음식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떨어뜨린 음식이 아니에요.
0: 그래요? 그럼 방금 전에 그 정체가 당신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1: 그 작은 산은 의아해하며 방금 전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0: 방금 전에 아그 아가씨처럼 키가 큰 동물이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사납게 휘둘러댔어요. 다행히 고리가 좀 멀어서 맞지는 않았지만 만약 맞았더라면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 녀석은 나를 때리지 못하자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음식들을 뱉어낸 뒤 급하게 도망쳐버렸어요.
2: 그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본 건 틀림없이 큰 도마뱀일 거예요. 큰 도마뱀은 적을 만나면 싸워서 이기려 들지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방금 먹은 음식을 뱉어서 적의 시선을 돌리고 도망치거든요. 정말 몹쓸 녀석이죠. 아구 아가씨는 고개를 쳤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이 공원에서는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
0: 아, 참. 내가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코끼리 거북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 공원에 왔어요. 작은 산처럼 보이는 코끼리 거북이는 수줍은듯 말했어요.
1: 그렇군요. 어쩐지 낯선 모습이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거대하니 큰 도마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네요.
0: 그럼 어떡하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겠어요. 코끼리 거북은 미안한 듯 머리를 껍데기 속으로 쏙 집어넣었어요.
1: 그런데 큰 도마뱀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가 아가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큰 도마뱀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해 줄 테니 여러분은 먼저 길을 떠나세요.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8장 도마도 대사. 코끼리 거북은 땅 엎드려 새 친구를 자기 등에 올라타게 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크고 높아서 새 친구는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쟁쟁이는 자신의 활공기를 꺼내 조주와 총구를 태우고 코끼리 거북의 등으로 안전하게 나

0: 나갔어요.
1: 출발! 코끼리 코보기가 기쁘게 큰 소리로 외치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어요.
2: 잠깐만요! 조준은 산처럼 큰 코끼리 거북동무의 가장자리로 달려가 아래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잘 가요!
1: 왠지 모르게 주주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럴만도 했어요. 주주와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두꺼비 아저씨가 용감하게 지켜주었고 신기한 지식도 알려주었거든요. 두꺼비 아저씨는 겉모습은 조금 흉해 보였어도 점잖은 말투와 용감한 모습, 따뜻한 마음이 정말 눈부시게 빛나 보였어요.
2: 청군과 쟁쟁이도 함께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두꺼비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요, 잘 가요. 여러분을 만나 정말 기뻤어요. 두꺼비 아저씨도 손을 흔들며 련잎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1: 자, 빨리 갑시다. 곧 있으면 동물원 문이 닫힐 거예요. 아그 아가씨가 걸음을 재촉했어요.
2: 코끼리 거북이의 등은 정말 컸어요. 조준은 높은 곳에서 공원 풍경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꼬마 주인도 함께 왔더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멋진 풍경과 특별한 동물 친구들을 함께 봤다면 분명 정말 좋아했을 거야.

0: 조조와 친구들은 거대하지만 착한 코끼리 거북을 만나 새로운 우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코끼리 거북의 등에 앉아 공원 문으로 향했어요.
1: 맞아요. 비록 두꺼비 아저씨와는 헤어졌지만 그의 용감함과 따뜻한 마음은 주주와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주주와 친구들은 공원 문이 닫히기 전에 이곳을 나가야 하는데요. 과연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0: 오늘 주주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친구들,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아름다운 생물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주주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친구를 맞이해요. 그럼 다음 시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0: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백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조항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찌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조항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서에서 괴주까지 쭉 싸우며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왕가래를 물었다. 저는 일을 잘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유국제를 오강 남쪽으로 보내 귀주 동부에서 홍군을 막으라고 하고 후지담들에는 오강 북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부의 오른쪽에 있다가 불리해지면 광서로 가면 되지요. 왕가래는 놀란 얼굴로 혁사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이처럼 좋은 국리를 내놓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금세 마음이 개운해져서 얼굴이 활짝 피었다. 생각들이 모두 훌륭하니 내가 잘 고려해봅세. 우리 형제들이 똘똘 뭉치면 방법이 나지기 마련이지. 백사장은 얼른 맹세하던 말했다. 여보가 있겠습니까? 형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 동생들은 어디든 따라갈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한다는 이 마음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가래를 안 해도 앞을 한참 빨고 나니 기운이 오르는지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매만지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요. 잘들 해보세요. 길은 생기기 마련이죠. 망망한 강물 위에 진눈가비가 흩날린다. 감강강가의 죽공이 총명과 지혜를 보여준다. 홍군은 귀주로 들어가 금하, 진원, 시병, 여경과 대공, 황평, 옹간을 따라 진군했다. 비록 바람이 구름을 휘몰아가듯이 밀어제낀 것은 아니지만 크게 힘을 들이지도 않았다. 연말이라 날씨가 꽤 추웠다. 홍군 가운데는 아직도 헛옷을 입은 사람이 더러 보이고 맨발로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신은 가뿐해 보였다. 강사나 복권, 호남 같은 성에서 온 전사들은 귀주 땅을 밟으며 몹시 신기했다. 이곳은 소수민족이 많았다. 묘족, 요족, 의료족, 이족, 부이족, 뚱족, 바이족. 정말 누가 무슨 민족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떤 큰 산에는 산후, 산허리, 산 아래에 사는 민족이 저마다 달랐다. 장날이라면 별의별 민족을 다 볼 수가 있었다. 민족마다 옷차림과 장식이 서로 달라서 이채로웠다. 그런데 지명들도 모두 이상했다. 이를테면 우장, 양장, 저장, 계장, 토장, 그리고 구장, 후장도 있었다. 이런 이름들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만일 이름에 따라 그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

0: 소, 양, 돼지, 닭이라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후장은 뭐란 말인가? 산 높고 숲이 무성한 이곳이 선호공의 후대라도 번식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었다. 주왕종대가 후장에 들어갔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낮고 아름다운 작은 산들 뿐이고 널찍한 골짜기에는 금방 수확을 끝낸 노은일 뿐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 그림자로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당지 사람들이 알려주어서야 영문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 많은 시장들이 이름을 자, 축, 인, 묘 등 지지의 상징물로 명명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들이 우아하거나 우아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게 된 원인이었다. 1934년 새밑 주왕종대는 후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인 1935년 새해 첫날 홍군은 산빛 아래 있는 높다란 저택에서 주왕청 주국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박고와 리덕을 비판하였다. 박고와 리덕은 여전히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강을 건너 천금 근거지를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에서는 도망치려는 태도와 편안히 지내려는 마음가짐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 반공격으로 먼저 적 일부를 소멸하고 주은이를 중심으로 하는 귀주 북부에 소베트를 세운 다음 사천 남부로 모두 나가자고 결의를 다지한다. 임무는 급박했다. 설악과 광동, 광서 군대가 강변 병력으로 뒤를 쫓고 있어서 조금만 지체를 해도 궁지에 몰릴 위험이 있었다. 다들 이곳에서 숨을 돌리고 잠시나마 쉬어가면서 설을 쐬기 바랐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강을 돌파하는 일은 한동정에게 떨어지었다.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종석이 박고와 다툰 적 있는 한동정은 성격이 강직한 团장이었다. 발에 입은 상처는 다 나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날이 구조면서 쿡쿡 쑤셔놨다. 한동정의 团은 상강 전투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아 다른 团과 합하여 한 개 团으로 재편성되었다. 团 정치비번 황소는 한동정과 잘나는 사이였고 한동정이 다시 돌아오자 몹시 기뻐하였다. 황소는 중학교를 졸업해 뱃속에 먹물이 좀 들어있고 게다가 배우기를 좋아해 진보가 빨랐다. 부지런하고 세심한 사람인 황소와 용맹하고 단호한 성격의 한동정은 서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줄 수 있는 단짝이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이 팔은 오강에 있는 강계하 나루터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 강을 건널 만한 배가 있나 찾아 나섰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다. 배라는 배는 모두 적들이 빼앗아 간 것이다. 이튿날 아침 한동정과 황소는 참모 몇 사람을 데리고 강가로 정찰을 나갔다. 하늘은 몹시 흐리었고 한이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꽃이 흩날리었다. 날이 몹시 추웠다. 다행히 한동종과 황소는 저한테서 빼앗은 트롯을 입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호도차림의 참모와 호위병들은 젊음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들은 오두막 몇 채가 늘어선 산빛 아래 이르러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구름이 낮게 드리워 흐리터분한 골짜기 밑으로 검푸른 강물이 보이었다. 강 양쪽 산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강물은 어둠침침하고 을씨는스러워서 마치 검은 용이 가파른 고개 사이를 질러가는 것 같았다. 강폭은 200m가 채 되지 않았다. 강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나루토가 있는 쪽만 좀 완만했다. 한동정과 황소는 모두 망원경을 꺼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강 건너 뾰족한 산봉우리 4개는 평평한 곳마다 적들이 만들어놓은 사격진지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산허리에도 황급히 손을 본 듯한 사격진지가 나루토를 굽어보고 있었다. 사단 정찰대는 저장과 나루토를 귀주군대 후지담의 두 개탄에 지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1: 이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0: 황소가 망원경을 거두고 웃으며 물었다. 황소는 작달막한 키에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다. 조그만 눈은 밝게 빛났고 항상 맑은 기운이 흘렀다. 한동정은 대답을 아끼었다. 그는 마치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를 모두 마음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 두려지게 부었다.
1: 저기 구불구불한 오솔길 보이지?
0: 그는 망원경을 내리지 않은 채 한쪽을 가리켰다. 황소는 다시 망원경을 들고 한참 보더니 말했다.
1: 오솔길이라니? 어디 오솔길이 있다는 건가?
2: 참 황동지, 시력에 문제가 있구만.
0: 한동정이 입을 삐죽하며 타박을 했다.
1: 저기 상류 쪽을 봐. 사격진지에서 1000m쯤 떨어진 곳에 난 건 오솔길 아니고 뭔가? 산에 걸어놓은 듯한 저길 말이야. 응? 보이는군. 똑똑히 말해야 알지.
0: 한동정은 망원경을 거두더니 나루토에서 1리쯤 떨어진 곳을 다시 가리켰다. 그곳은 강폭이 좁고 강기슭도 비교적 험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1: 나루토는 적들이 방어를 하는 중심이지. 이곳은 비탈이 가파롭지 않으니 적들은 우리가 여기로 공격할 거라고 짐작할 거네. 그러니 우리는 이곳을 거짓 공격 지점으로 삼는 게 좋겠어. 군사위원회에서 여기다 다리를 놓으라고 하니 우리는 여기 다리를 놓는 것처럼 해가면서 상류의 저 오솔길 아래로 기습하자고.
0: 말을 마친 그는 기대찬 눈길로 황소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떤가 되겠나 하고 묻는 것 같았다.
1: 생각은 참 좋은데 말이야.
0: 황소가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을 했다.
1: 그런데 대체 뭘로 강을 건넌단 말인가? 어? 그거야 자네가 공리를 잘해봐야지. 안 그래도 어젯밤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았네. 사람들 말이 오강을 건너려면 우선 배가 있어야 하고 날씨가 좋아야 하고 또 솜씨 좋은 사공이 있어야 한다더구만. 그런데 우리는 배가 한 척도 없다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뗏목을 엮는 건데 여기서는 마땅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지. 나무를 베어오려니 너무 먼 곳에 있고 품이 많이 들어 시간도 안 되지. 이련이는 감강 가까이서 자란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연장대로 방법을 생각하라고 해놓았지.
0: 황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맺었다. 두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 네 개와 발 아래 검은 용같이 검푸른 강물을 바라보았다. 자욱한 구름 안개에 쌓인 우강은 더욱 신비롭고 가늠하기 어려워 보였다. 눈은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강 건너 산봉우리들은 벌써 흰 눈에 덮여버렸다. 어깨도 어느새 눈이 두툼하게 쌓였다. 뒤에서 권총을 찬 홍군 간부가 다가왔다. 그는 한동정과 황소 앞으로 오더니 깍듯이 인사를 했다. 저는 군사위원회 공병령 연장 정위입니다. 명령을 받고 여기에 다리를 놓으러 왔습니다. 24대쯤 돼 보였는데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정의의 손을 덥석 잡았다.
1: 동지, 어젯밤에 급히 왔다면서?
0: 한동정이 물었다.
3: 그렇습니다.
0: 정의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강을 가리키었다.
3: 어제 강물에 들어가 제보하는데 강폭은 250m이고 강 한가운데 깊이는 6, 7m.

0: 더 물의 속도는 초속 2m쯤 됩니다. 그래, 다리를 어떻게 놓을 작정입니까? 한동장이 거무스런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지금 저희도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대답했다. 어제 제가 홍문학교 공병학부에 들려봤습니다. 공병 교훈이 두꺼운 책 몇 권을 가져다 주길래 찾아봤는데 책에는 초속 2m가 넘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 재료도 없지 않습니까? 벌레를 잡으려 해도 거미줄이 있어야 합니다. 공병 연장이 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자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말을 찾지 못했다. 북풍에 사나운 물결 소리만 애꿎게 실려왔다. 이때 키가 껑충하고 얼굴이 길고 마른 이련 연장이 오더니 힘있게 경례를 붙이고는 기운차게 소리를 지었다.
1: 보고 드립니다. 단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우리 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전사가 있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금방 눈에 환한 빛이 돌았다.
2: 김월의 동지, 어서 말해보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1: 그 전사를 데리고 왔는데 직접 들어보십시오.
0: 김우래는 자신있게 말을 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손을 저었다.
1: 양이랑 어서와요.
3: 연장 동지, 지휘관들 앞에서도 농담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진짜 이랑신이 노하십니다.
0: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전사가 투덜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격려를 하고 나서 웃으면서 덧붙였다.
1: 이분들이 멋대로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저는 양미규라고 합니다.
3: 진짜 이름이 뭐라고?
0: 한동정은 이름을 똑바로 듣지 못했는지 되물었다.
1: 미규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쌀이 귀한 때에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첫눈에 성격이 밝고 재미있는 전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양미귀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급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2: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0: 양미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1: 단장 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을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0: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2: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규 동지한테 한 컬레 주도록 해요.

장편 소설 대장정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현재 제한조선족 작가협회에서 주도하고 발행하는 동북아신문은 제한조선족 문인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소개함으로써 우리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선진문화를 선도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2시간에 나누어 동북아신문을 통해 발표된 작가들의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씨의 수필 어머니의 무지갯빛 금팔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무지개빛 금팔찌 리경옥, 어머니의 팔순 잔칫날 연회장 입구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하고도 애잔했다. 한복 치맛자락을 여미며 단상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곁에는 이제 기력이 다해 가냘픈 당신의 몸에 기대어 걸으시는 아버지가 계셨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동생 내외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씩 내딛는 어머니의 잦은 걸음. 그 느릿하고 숨막히는 행진을 바라보던 나의 시야가 돌연 뿌연 안개 속에 갇혔다. 비오듯 쏟아지는 눈물 너머로 평생 가문의 고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숨소리조차 죽이며 사셨던 한 여자의 일생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피는 어머니의 손길이 일렁일 때마다 가느다란 손목 위에서 아롱아롱 무지개빛을 바라는 금팔찌가 나의 시선을 붙들어맸다. 저 눈부신 광채는 단순히 금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평생 어머니의 살갗을 파고들었던 해진 청실 홍실을 견뎌낸 세월의 증명이자 눈물로 빚어낸 삶의 보상이었다. 기억 속 우리 집은 늘 가난의 냄새가 풍겼다. 쌀 배급일이면 나와 언니는 해진 마대를 움켜쥐고 생산대장 앞에 나섰다. 우리 몫이 없다는 매정한 손짓에 닭 쫓기듯 쫓겨나면서도 우리는 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마당 끝에 우두커니 서서 발가락만 꼼지작거렸다. 해가 뉘엿해질 무렵까지 기다린 끝에 생산대장이 마지못해 던져주던 돌 섞인 쌀 두 바가지. 그것을 품에 안고 돌아오던 길은 천진난만한 우리 마음의 돌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생계의 무게였다. 아버지는 대대 림업 주임이라는 직책을 맡아 평생을 산의 사람이 되어 사셨다. 조직에서 배급받은 알사탕을 단 한 알도 드시지 않고 봉지째 가져다 주실 땐 더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였으나 국가의 제목을 지키기 위해 나무 도적들과 술잔을 나누며 화해의 문을 열던 아버지는 정작 당신 자식들의 끼니에는 무심하셨다. 가부장적 권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머니는 늘 아 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가련한 아녀자였다. 술 취한 아버지의 온갖 주정을 냉수 한 사발과 김치국으로 받아내며 구토로 얼룩진 옷가지를 밤새 씻어내던 어머니의 등은 작고도 애처로웠다. 내가 10살 되던 내 사건은 기어이 터지고 말았다. 없는 살림을 쪼개 몰래 사둔 아버지의 재킷이 화근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아버지의 호통에 입을 옷이 없다고 타박하시기에 라며 나직이 올린 대꾸가 손찌검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고요한 방안을 채운 것은 한없이 외롭고 짓눌렸던 감정의 폭발로 터진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히스테리적인 흐느낌이었다. 눈을 뜨니 어머니가 옷보따리를 싸고 계셨다. 강인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입가에 흐르는 핏자국을 닦아내며 나와 언니를 끌어안고 너희를 두고 어찌 가겠나 하시던 어머니의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한 달 사이 우리 집엔 거의 매일이다시피 돌밥이 지어졌다. 쌀을 일 줄 몰라 돌이 지뢰처럼 씹히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화를 내는 대신 씩 웃으셨다. 빠자작 돌 씹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릴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이 흔들렸다. 빈 솥을 열어보며 아내의 빈자리를 그리고 자식들의 굶주린 눈동자를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하신 것이리라.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들의 애탄 기다림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돌아오셨다. 움푹 패여 들어간 눈두덩과 함께 손목에는 정실홍실로 꼰 투박한 실팔찌 하나를 메고서 절집 스님이 자식들을 위해 세상을 이겨낼 힘이라며 채워주셨다는 그

어머니는 낡은 실팔찌를 벗고 우리가 채워드린 무지개빛 금팔찌를 차고 계신다. 치매라는 깊은 안개 속에 갇힌 남편을 10년이란 긴긴 세월 동안 하루와 같이 변함없이 묵묵히 돌보시는 어머니의 손등으로 금빛 광채가 흐른다. 평생의 짐을 다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에서 나는 성자의 모습을 보았다. 엄마,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나의 물음에 어머니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다. 너희들 잘 먹이고 공부시키려고 아등바등 살 때가 제일 행복했고 사는 것 같았지. 오롯이 자식들을 위해 당신 인생을 포기하셨던 어머니의 행복은 아직도 그 옛날 배부르고 등 따신 언덕에 머물러 있었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예순을 바라보건만 나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격식 차린 호칭 대신 엄마라고 부른다. 엄마 하고 부르면 그래 하고 돌아오는 그 짧은 대답.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머리채 땋던 댕기머리 소녀로 돌아가 시름없이 활개치며 세상을 건넌다. 등대 같은 엄마의 사랑이 내 유년의 어둠을 밝혀주었기에 나의 오늘은 여전히 찬란한 봄날이다. 그리고 올해 5월 16일 새벽 긴 치매의 터널을 걷던 아버지가 마침내 세상과 작별하셨다. 평생 산의 품에서 살던 아버지를 한줌 고래로 매만져 푸른 바닷물 위에 날려보내던 날 그 곁을 지켜온 엄마의 얼굴은 유난히도 창백했다. 엄마는 가만히 손을 들어 이마를 가린 채 아버지가 자유로이 흘러갔을 먼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 전경을 홀로 삼키는 듯한 뒷모습이었다. 이윽고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가에 옅은 눈웃음이 번졌다. 눈물이 고여 반짝인 것인지 모진 풍파를 다 건너온 자의 초연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소는 애달프도록 아름다웠다. 슬픔의 정점에서 엄마는 손목에 걸린 무지개빛 금팔찌를 가만히 만지셨다. 옛날 고달픈 삶의 길목마다 정실 홍실 실팔찌를 매만지며 자식들의 무탈을 빌었던 그 손길 그대로 이제는 금빛으로 치환된 당신의 세월을 어루만지고 계신 것이었다. 고통의 흔적이었던 실팔찌가 눈부신 금팔찌가 되기까지 걸린 반평생의 시간. 남편을 떠나보낸 바닷가에서 평생의 한을 녹여 눈부신 광채로 승화시킨 엄마의 금팔찌는 이제 슬픔을 넘어 남은 생을 은은하게 비출 마지막 등불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작자는 가부장적인 남편을 섬기면서 두 딸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하신 어머니를 우러러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만년에 와서 두 딸은 가정과 자식의 안위를 넘어나는 어머니 손목에 차던 실반지 대신에 금반지를 채워드리면서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효성과 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 신석훈 씨의 수필 우리말과 형수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말과 형수님 신석훈. 올해 78이 된 형수님은 고향에 있으면서 늘 나와 문자로 긴 글을 주고받곤 한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형수님의 문장은 또박또박하고 정갈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문득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을 통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말은 소리를 넘어 한 사람의 운명과 마음까지 옮겨놓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57년 전 한족마을에서 자란 형수님은 형님과 혼례를 올렸다. 어머니는 그보다 1년 전부터 틈만 나면 목화를 물레에 돌려 실을 뽑고 배틀을 걸어 무명을 짜냈다. 온 집안이 실타래와 무명천으로 가득했고 어머니의 등은 늘 굽어있었다. 마침내 폭이 넓은 무명을 짜내고는 집들 안으로 들어오는 100m 길에 길게 펼쳐놓았다. 햇살 아래 펼쳐진 하얀 무명은 마치 길처럼 뻗어있었다. 10살이던 나는 그 장관이 왠지 낯설고 부끄러워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꽃마차는 우리 집 양철대문 앞에서 멈추었고 형수님은 그 위에서 내리셔 사뿐사뿐 무명을 밟으며 집안으로 들어왔다. 낯선 풍경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부드러운 걸음걸음이었다. 하얀 무명 위를 걷는 형수님의 모습은 마치 새롭게 이 가족으로 들어오는 상징처럼 보였다. 이튿날 아침 나는 밥상에 앉았지만 몸이 영 자연스럽지 못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낯선 식구, 낯선 집안 분위기, 그리고 어색한 사이가 어린 마음을 조였다. 곁눈질로 형수님을 힐끗 쳐다보니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했다.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보다는 너그러움이 느껴졌다. 둘째야, 형수님께 인사하렴.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형수님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눈만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무런 소통도 통하지 않는 침묵만이 밥상 위에 무겁게 깔렸다. 형님이 귓속말로 중국어로 통역해주자 형수님은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小叔子, 谢谢, 谢谢. 나는 한족 아이들과 어울려 놀던 터라 중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에게 물었다. 둘째야, 형수님이 뭐라고 하셨니? 엄마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 참 답답한 일이구나. 그 답답함은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어린 마음에도 불안이 가득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짙게 남았다. 나는 형수님이 너그럽고 착한 마음을 지닌 분이심을 금세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걱정이 앞섰다. 집안의 대소사, 친척들의 모임,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모든 자리에서 우리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형수님은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고독할까 싶었다. 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족 안에서 소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외로움이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나를 방으로 불러 앉혀놓고 조용히 간절하게 말씀하셨다. 둘째야, 넌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우리말도 잘하잖니? 형수님께 우리말을 가르쳐주려무나.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어린아이가 나이 많은 형수님의 우리말 스승이 되었다. 나는 글자보다 먼저 입으로 쓰는 말을 가르쳤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시동생, 시누이, 김치, 고사리, 나물, 콩나물국, 진달래꽃, 장미꽃, 바람, 구름. 형수님의 배움은 놀라울 정도로 바르고 성실했다. 저녁이면 우리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사물마다 이름을 붙여 익혔고 낮에는 형수님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되뇌시며 몸으로 익혔다. 모르는 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보시고 한번 들으면 잊지 않으려고 애썼다. 반년이 지나자 형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말로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됐다. 말이 트이면서부터 집안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웃음소리도 늘어났다. 어머니께서는 한족 마을에서 자라 시집온 형수님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식구들에게 형수님의 자리를 분명히 세워주셨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정중하게 대하고 존중하도록 이끄시는 한편 김치와 된장, 국수와 떡에 이르기까지 조선족 음식 하나하나를 손수 가르치셨다. 계절마다 나는 나물, 명절 음식을 만드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시며 우리 집의 풍속과 정을 함께 전해주셨다. 그런 어머니의 넓은 아량과 따뜻한 가르침 속에서 형수님은 점차 우리 집안의 말과 삶과 정서를 익혔고 마침내 조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덧 형수님 또한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넓고 배려심 깊은 어른으로 우리 곁에 굳건히 서 있었다. 형수님은 나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다. 어머니 몰래 10전, 20전을 내서 호주머니에 살며시 넣어주곤 했다. 잔치집에 다녀오시면 찰떡이나 절편을 조심스럽게 싸와 내 손에 꼭 쥐어주었고 배가 고플 때는 몰래 구운 감자와 고구마를 내밀기도 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선하게 남아 잊히지 않는다. 어머니는 형수님께 음식과 살림을 가르치셨고 아버지는 술 한 잔 드신 저녁마다 심청전과 중양전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 조선족의 슬픔과 기쁨, 정과 의리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형수님은 우리 집의 말과 마음과 정서를 하나씩 받아들이며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아갔다. 나는 자모음을 하나씩 가르쳤고 형수님은 끈질기게 배웠다. 글자를 깨우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글을 읽으려 했었다. 마침내 내가 소학교를 졸업할 무렵 형수님은 조선어 신문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조선족의 삶과 문화를 사랑하며 받아들이게 됐다. 가난했던 시절 형수님은 늘 내 도시락에만 하얀 쌀밥을 따로 담아주셨다. 다른 식구들의 밥에는 시래기나 보리를 섞어 먹으면서도 나에게는 순수한 쌀밥을 챙겨주셨다. 가난 속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먹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형수님은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어 팔았고 그 힘든 일로 번 돈으로 아끼지 않고 신문과 잡지를 구독했다. 나는 그 덕분에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면 형수님이 먼저 읽어주고 고쳐 주었으며 나는 다시 원고지에 바르게 옮겨 적었다. 형수님은 나의 첫 독자이자 첫 교정 선생님이었다. 그 따뜻한 손길과 격려 덕분에 내 글이 세상에 나갈 수 있었고 나는 몇 차례 문학상의 영광도 누릴 수 있었다. 18년을 한 지붕 아래 살다가 나는 결혼을 하고 타지로 떠났다. 그 후로 10년 넘게 형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늘 어머니처럼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만은 바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이국 땅에서 생계를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바쁘고 지칠 때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은 언제나 형수님이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던 그 시절 우리말 한자 한자를 더듬더듬 배우시던 성실한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진다. 그때의 숨결과 정성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또렷이 깨닫는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면 나는 형수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함께 먼 길을 걷고 싶다. 이름난 산천을 찾아다니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그동안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고마움을 조용히 전하고 싶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을 다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돌이켜보면 내가 형수님께 가르쳐준 것은 겨우 몇 마디 우리말과 글자뿐이었다. 그러나 형수님은 그 말을 통해 한 가족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왔고 나에게는 세상을 읽는 눈과 글을 쓰는 길을 열어주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셈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펜을 들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쓰는 이 우리말 한 줄 한 줄 속에는 형수님의 시간과 정성이 사랑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음을. 말은 단지 의사를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잇고 인연을 맺고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힘이다. 낯선 땅에 와 말이 통하지 않았던 형수님은 우리말을 배우며 가족이 되었고 나는 그 말을 통해 글을 쓰고 세상과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형수님에게 말을 가르쳤지만 정작 형수님은 내게 말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말로 갈라지지 않고 말로 이어지고 말로 사랑하는 법을 말이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글은 형수님에게 바치는 글이다. 낯선 말로 시작된 인연이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고 한낱 글씨가 무거운 은혜로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말이자 형수님이 내 평생에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다.

작자는 그래서 한족 동네에서 시집와 우리말과 글을 모르던 형수님이 가족의 일원으로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말과 글을 열심히 배우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시집 살림을 알뜰히 해나가고 식구들을 살뜰히 보살피던 형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형수님에게 우리 글은 배워주었지만 정작 형수님은 자신에게 말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었고 말로 갈라지지 않고 말로 이어지고 말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면서 형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배용춘 씨의 수필 상흔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상흔, 배용춘. 칼이 쓱 빗나가면서 순식간에 손을 베었다. 갈비를 작업하다가 힘의 강약 조절 실패로 칼이 너무 깊게 들어갔다. 왼손 식지에서는 피가 투두둑 떨어지며 순식간에 피투성이다. 나는 베인 손가락을 꽉 조여주며 지혈을 했지만 피가 멈추질 않았다. 동료가 밴드와 붕대를 챙겨왔으나 손을 떼면 피가 더 많이 흘러 결국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나의 작업대에는 여러 종류의 칼이 꽂혀있다. 뼈를 바르는 뾰족한 칼과 기름을 제거하는 고기칼, 그리고 푸주칼과 중국식 칼이 꽂혀있다. 야채를 썰 때는 중국식 칼을 쓰고 냉동고기를 썰 때는 푸주칼을, 갈비를 작업할 때는 뼈칼과 고기칼을 쓴다. 이 고기칼에 아차하는 순간 당한 것이다. 아주 조심스레 작업한다고는 했지만 얄실한 칼은 사정없이 나의 힘줄까지 베어버렸다. 정형외과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 등기를 하고 20분 넘게 기다려서야 의사 선생님을 뵐 수 있었다. 힘줄이 끊어져 상처 부위를 더 째서 힘줄을 잇는 수술을 하고 깁스를 했다. 수술 중에 지혈하느라 꽁꽁 묶은 왼쪽 팔뚝은 피멍이 들어왔다. 마음이 좀 진정되면서 온 사방에 흘린 피를 보고서야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다. 외면적이나 내면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인해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면 나란 참 나약한 존재구나 싶다. 나는 회복실 침대에 잠깐 몸을 맡겼다. 첫 등교의 설렘, 첫사랑의 아련함, 누구에게나 처음의 기억은 특별하다. 내가 어릴 적 첫 기억은 상처인 것 같다. 8살 때쯤 방과 후 같은 반 아이들과 공을 차기도 하고 맨손으로 주고받기도 하면서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 상대방이 찬 공이 나의 키를 넘겨 나뭇가리 속에 박혔다. 나는 뛰어가 엎드려 공을 꺼내려고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뾰족하게 나온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고 턱이 푹 찔렸다. 순식간에 피가 줄줄 흘렀다. 피를 보는 순간 눈물 콧물 흘리며 까무러치게 울었던

생각이 난다. 어린 나이에도 빨간 피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하다는 걸 알았는지 나는 턱을 부여잡고 애처로운 도움의 눈길을 날렸다. 애들도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피가 뚝뚝 흐르는 턱을 부여잡고 마을 앞줄에 있는 위생소로 뛰어갔다. 애들이 나의 부모님에게 알렸는지 처치 중에 오셔서 부산을 떨며 나를 나무람하던 생각이 난다. 그때의 흉터가 아직도 나의 턱 밑에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도 친구들은 내가 밥 먹다가 흘리면 턱 밑에 구멍이 나서 그런다고 장난을 친다. 그 후부터 나는 사고 없이 잘 커왔다. 그런데 아주 소소한 종이에 손을 베인 적이 있다. 보던 책을 접고는 일어서서 책장에 꽂으려다가 옆에 책이 흘러내리는 것을 붙잡으려고 나간 손이 그만 책꽂이 한 책장에 손을 베었다. 식지의 둘째 마디에서 새빨간 피가 스며 나왔다. 얇은 종이가 이렇게 위험하리라고 왜 생각을 못했을까? 활자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자신의 날카로움을 숨기고 나를 안심시켰을까? 종이, 혹시 이 종이처럼 백색의 우아함을 나타내면서 때로는 가차없이 냉정하게 베어버리는 사람도 있을까? 나는 종이에 손가락 베이듯 나 자신의 실수로 마음의 상처를 남긴 적이 있다. 그해 5.1절, 목단강에는 참 많은 눈이 내렸다. 눈비 속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다시 오지 말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뒤돌아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다. 손에 상처가 덧나듯이 쉽게 낫지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로 주고받은 대화 속에 오해와 불신이 쌓여 상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오해를 푸는데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인연이 거기까지인 걸. 칼로 낸 상처는 한 달, 두 달이면 완치가 되지만 잘못된 언행과 잘못된 글 한 줄이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한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서 아주 커다란 상처 못지않게 가슴 한 구석에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쌓여간다. 그렇게 상처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이 정도의 기분 나쁘겠어? 생각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맹신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주방 생활 20년 넘게 해오면서 손도 많이 베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상처의 아픔을 느꼈을 뿐 마음의 동요는 느껴본 적이 없다. 칼을 쥐기 전 나의 손에는 볼펜이 떨어지지 않았다. 글을 쓰면서 중지 첫 마디에 굳은 살 베기는 것을 자랑스레 여겼다. 볼펜을 쥐고 있으면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음의 안정제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 귀한 재산인 볼펜과 원고지가 글로 변해갈 때의 희열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국에 온 후부터는 볼펜 대신 생전 쥐어보지도 못한 무거운 중국 칼을 들고 주방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능수능란하게 각종 칼을 다룬다. 왕초보인 나도 그들을 흉내내다가 칼끝에 손을 살짝 베인 후부터 겁이 생겼다. 그렇다고 칼잡이가 나의 밥줄이어서 중도 포기할 수 없었다. 속도를 늦추며 볼펜을 다루듯 칼질을 연습했다. 펜에 달래내 중지에 굳은 살 들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칼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전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쫙 퍼지면서 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 깁스한 손이라 힘을 쓰거나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에는 왼손 자체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 출근은 물 건너갔고 일상이 마비 상태와 다름이 없었다. 세수는 물론이고 집에서 밥 해먹는 것까지 고역이었다. 보름 넘게 깁스하고 다니다가 풀었다. 상처도 거의 아물었으나 손가락이 굳어져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봉합한 힘줄이 완치되지 않아 칼놀림이 소모해지며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어설픈 칼놀림에 조심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을수록 기름 제거에 살코기가 떨어져 나가는 실수 연발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지나니 다시 칼들을 과신하기 시작했다. 중국식 칼로 야채를 썰 때는 칼 자체의 무게감에 반대로 힘이 덜 들어가고 몸의 율동과 함께 아주 정연하게 잘려나간다. 부죽할 손잡이를 잡고 냉동된 고기를 자를 때 사라락 소리내며 잘려나가는 것을 볼 때도 칼은 언제나 상냥하게 온몸을 내게 맡기는 친근함을 느꼈다. 오늘도 나는 칼을 들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네, 작자는 그래서 생계를 위해 칼질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주의로 하여 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잠시는 고통스럽지만 그때

마다 그 상처의 아픔을 느꼈을 뿐 마음의 동요는 느껴본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칼을 들고 열심히 생활해 나가라는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광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3: 2026년 현대 어휘 전문 영어 소수민족 어문 조선어 번역 교범 심사 결정 활동이 13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2: 10월 아침까지 우리주에 한 차례의 지역성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우 날씨 영향으로 7월 14일과 15일 연결 참호단 관할 구역 내 모든 려갱 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0: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불근의 변강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선발 지역입니다. 의 전시관에는 연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족 단결 세 장 써 내려가 중화민족은 한 가족 당내 햇살, 연변 비초 등 4대 주제 전시 구역의 자료로 배치됐습니다. 한폭 한폭의 사진, 한달락 한달락의 영상, 한조 한조의 수치들은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서로 도우며 단결 분진하는 시대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소지강입니다.
1: A展厅.
0: 의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 시 확고 수립 주제에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근래 우리 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이룩한 풍성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주 전역 체험구 건설, 일핵파리 교양실천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확고 수립 교양 선행학교,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및 각종 견학 중심의 건설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단결은 실력을 응집합니다. 연변은 독특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지역 우세에 힘입어 연변 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식별도가 높은 일련의 녹색 유명 특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지능성과전시관이 들어서며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청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입살향과 김치향이 어우러졌으며 장향기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의 우아한 정취가 서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평 기사입니다. 변강의 좋은 제품, 연변의 우수 제품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전시관 주황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연변에서 생산한 풋옥수수입니다. 여기에 미니 프로그램 코드가 있는데 휴대전화로 스캔하기만 하면 모든 제품의 구체적 정보를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 국장 소중걸입니다. 연변은 변강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당의 빗발 아래 향촌 전면 진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을 통해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꽃피우며 열매를 맺은 진실한 성과를 북경 인민들에게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시관 내에는 량질의 식량과 식용유가 가득 쌓여있고 산나물과 버섯은 자연의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며 조선족 김치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들이 가득 진열됐습니다. 귀빈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연변 풋옥수수를 맛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북항전연구회 회장 왕위위입니다. 북경 이곳에서 우리 연변의 번영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물산이 있다는 것은 연변의 옥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저의 외할머니도 연변 사람이었고 연변에서 나간 여성 홍군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생방송팀도 카메라를 전시구역에 돌려 온라인으로 연변을 선전 소개했습니다. 연변 우선 미식 추천관 최향매입니다. 플랫폼 팬이 170만 명을 넘고 년간 판매량이 180여만 건으로 실력과 활력이 모두 충분합니다. 전시회에 사람이 많고 관심도가 높은 기회를 빌어 우리는 생방송실을 직접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맛보면서 연변 문화를 소개해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사이에 두고도 배추김치, 냉면, 연변 입살 등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백산의 홍색 기억에서 변강마을의 새로운 발전 면모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이야기는 모든 참관자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전시대 앞과 상담 구역에서 이어진 한 차례 한 차례의 악수와 한 건 한 건의 협력 의향은 변강과 수도를 잇는 마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북경 서성구 금융가 가도 경기도 사회구역 당위석이 요우림입니다. 변강 향촌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도 연변의 기층사회구역과 상시화, 쌍방향 교류 기제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을 조직해 문화 상호 참조와 좋은 제품 상호 유통 등 활동을 펼쳐 민족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천 소개 활동은 북경에서 7월 16일까지 지속됩니다. 해량강만에서 수도 북경이 이르기까지 연변은 좋은 제품을 매개로 단결을 교량으로 삼

0: 붉은의 변강 비춘의 노래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현대어휘 전문영어 서수민족 어문 조선어번역 교범 심사결정 활동이 13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하고 길림성 민족사무연의 2급 순시원 김계화가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김계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20기 사종전의 정신과 언어문자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인솔로 소수민족 어문 번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문화 전승을 더욱 잘 촉진하고 각 민족 문화가 함께 번영하도록 추동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튼튼한 언어적 보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 어휘 전문 용어 서수민족 어문 번역 사업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가운데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한 교량 및 뉴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사업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정치적 인도를 견지하고 사업 조선을 긴밀히 틀어주며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기재 보장을 완성하고 분야 간 협력 기재를 혁신해야 합니다. 민족 어문 사업기구, 분야 전문가와 대학 기재의 역할을 발휘해 사업 발전에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심사 결정한 규범은 정치, 법률, 경제, 과학기술, 문화, 외교, 생태 등 7개 분야 총 177건의 전문 용어에 관련됩니다.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력 성원 단위 관련 책임자와 중국 조선어 규범위원회 제9기 규범위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학률연군 제2군의 악전 고토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6년 일본 관동군은 치안 숙정 3년 계획을 제정하고 길림 연변 일대에서 군사 토벌을 대거 감행하면서 집단 불락 정책을 실시하고 무인 구역을 조성해 동북 항일 모장에 잔혹한 토벌 포위망을 펼쳤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동북 항일 연군 제2군은 장기간 혹한과 기아, 탄약 부족의 권경에 처해 혈전으로 물자 보급을 교환해야 했으며 강적과 악전 고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투쟁을 견제하기 위해 제2군 당면은 주동적으로 전략을 조정해 얕은 산간지역에서 장백산 심산구역으로 옮기고 미령 근거지를 후방거점으로 건설해 밀림에 의지하면서 전투력을 보존하고 기회를 노려 적을 섬멸함과 동시에 군중 속에 심입해 선전사업을 펼치며 항일 군중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193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대는 안도, 무송 등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전투를 벌여 여러 차례 좋은 전과를 거두고 일본군과 괴뢰군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대량의 무기와 물자를 로획했으나 정치부 주임 리학충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그해 11월 군장 왕덕태는 소탕하 반격전에서 29세 나이로 영영히 순국했습니다. 1937년 3월 제2군은 간부회를 소집하고 반토벌전의 경험을 총괄함과 동시에 요격활동 방안을 확정해 각 사의 병력을 안도, 화룡, 장백 등 일대로 분산 파견해 항일요격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0: 중화 전국 보도일꾼 협회에서 주최한 전국 보도계 취재 편집 골간 네 가지 능력 강화 교육 실천 길림행 활동이 일전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중앙 주요 언론 매체, 전국성 업종 매체와 지방 주요 언론 매체의 42명 중견 보도일꾼들이 훈춘, 룡정, 화룡, 연길 등지에 심입해 의약 산업, 통상구 경제, 애국주의 교양, 민족 융합, 문화 관광 발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생생한 실천을 몰입식으로 발굴하고 렌즈와 필목으로 연변 진흥의 새로운 풍모를 기록했습니다. 훈춘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 취재단은 선으로 킹크랩

0: 전시판매관, 국제상품성을 방문해 연변 다국 수산물 무역, 전자상거래 운영, 내외무역 융합발전의 완전한 산업사슬을 현지 탑재했습니다. 기자들은 걷고 보며 기록하면서 단지 3일꾼으로부터 다국무역 지원정책, 전자상거래 기업 부화 및 육성 등 관련 조치를 자세히 청취하고 단지 산업발전의 특색과 두드러진 성과를 정리했으며 훈춘이 통상구 지리적 우세에 의지해 개방형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실천 성과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귀주 일보사 기자 양계명입니다. 훈춘은 상품 종류가 매우 다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알고 싶은 점은 지리적 우세를 활용해 중국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외의 우수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취재단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논밭에서 농업과 문화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경영 모식을 알아보며 특색쌀 산업, 논밭 관광, 견학 여행 등 발전 경로를 상세히 조사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가 농업으로 관광을 추진하고 관광으로 농업을 흥기시켜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대중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부유를 촉진한 향촌지능 성과를 체감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법제일보사 기자 류단입니다. 연변의 발전과 연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통해 한족과 조선족의 민족 단결이 지역 경제 발전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 연변의 풍경과 인문 풍토를 더 많이 보여줘 전국 인민, 전 세계 사람들이 연변에 와서 연변을 느끼고 사랑하게 하렵니다. 기자단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지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의 홍색 역사 문화를 탐색한 한편 깊은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고 전통 조선족 민가를 둘러보고 짙은 민속 풍정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주의 민족 문화 보호 전승,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성과를 깊이 료해하고 여러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합의 화목한 분위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국 매체 기자들은 연변 발전의 맥박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은 앞으로 자각적으로 네 가지 능력 요구를 실천하면서 착실한 취재와 생생한 기사 작품으로 연변의 산업 번성, 변경 안정, 민족 단결, 문화 관광 번영의 새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여론의 힘을 응집하겠다고 했습니다.
1: 강원날씨 영향으로 여객 열차와 인민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4일과 15일 연길 참우다 내관할 구역 내 훈춘, 도문, 연길, 안동, 교하, 영경, 장백산 등 역의 모든 여객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됩니다. 운행 중지된 여객 열차 표를 구매한 여객은 당일을 포함한 좌표 탑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2306 웹사이트 12306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차역 현장 창구에서 환불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한 환불은 별도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월 13일 오후 5시까지 우리소 경내 고속도로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행 정보는 본 방송국 각 플랫폼에서 발표하는 최신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주 기상국에 따르면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됐습니다. 태풍 바비 잔의 활로의 영향으로 10월 아침까지 우리 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예상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 집중 시간은 14일 11시부터 10월 2시까지입니다. 13일 밤 도나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이겠으며 기타 지역에 적은 비 혹은 중간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 낮 도나, 안도, 왕청, 연길 도시구역 및 부분적 향진, 룡정, 로토구진에 큰 비 내지 폭우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40 내지 70mm겠으며 최대 단일 지점 강우량이 110mm에 달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 내지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밤 훈춘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 부분적 지역은 60mm에 달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0: 7월 들어 우리 주 강수가 평년 동기보다 70% 정도 많습니다. 이번 강우는 강도가 강한 편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각지에서 유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하고 중소하천 홍수에 중점적으로 대비하며 위험 저수지, 재해 우한 지점에 대한 순시 검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 강우와 겹쳐 중첩 효과가 뚜렷하기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지에서는 강우로 유발될 수 있는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과 도시 호우 침수에 특별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일전 개거 건강 양생 전과정 직접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안, 의료보험, 사회보험, 부동산 등 5대 분야에서 많이 처리되는 사항 28개를 한 창구 접수 처리로 통합했습니다.
1: 강우 날씨 영향으로 욕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광범한 관광객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기 위해 7월 14일 하루 종일 폐원하게 됩니다. 개원 시간은 날씨, 홍수 방지 형세에 따라 별도로 통지합니다. 관광구 봉사 직결 전화는 0433-668-8330번입니다.
0: 7월 18일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맹팀 대 대련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통일표 가격은 한 장에 15원 50전이며 200명 이상 단체표는 한 장에 9원 90전입니다. 노인, 장애는 전용 관람 구역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표 구매 통로는 7월 13일 오후 3시에 개통됐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문해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 행복 프로젝트 연광 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는 질이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죠. 네, 요즘 보면은 뭐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짜 제품이나 불량 제품 또는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부지기수이고 또 이런 제품을 사가지고 실망을 한다거나 속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연변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0: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골라 추천을 해드리는 것도 저희 사회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 연광우선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 걱정이 없고 가성비 또한 좋은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이름을 걸고 선택한 제품이기에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품질이 좋고 또 가격이 알맞고 재료도 정직한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고집하여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연광우선의 핵심 사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제품의 모든 관문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지역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반드시 진정으로 질이 좋고 안전하며 가격도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민철 선생님, 최근 그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연광우선에 어떤 제품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따라가는지 문의해 주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네. 연광우선에는 어떤 제품들인지 좀 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저희 제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관심하는 제품들로 꽉꽉 채웠는데요. 우리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예, 붐의 Q10, 그리고 심장이 기를 보호해주는 루신환, 예, 무릎이 시리고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먹는 아미노 글루코사인 연골제, 예, 안탕랑구수, 예, 그리고 또 바르는 관절 액제,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예, 이성균, 비타민, 여러 가지 비타민들도 있습니다. 예, 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즐겨 찾는 건강차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양생차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맥동, 예, 그리고 영하의 고기사, 장백산의 황기, 서양삼편, 그리고 우리 여성 남성분들이 많이 찾고 있죠. 예, 신정차, 예,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저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직접 엄선한 건강 증진 제품들입니다.
0: 네, 그래. 그 시중에 많고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 그 제품들도 좋은 제품이 있고 또 뭐 불량 제품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뭐 노인분들이 사가지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아유, 이 뭐 가짜가 사잖아, 이렇게 속을 썩이는 분들도 있어서 연변 네, 그렇죠. 라디오 들은 방송 이 많은 제품 중에서 아, 이 제품만은 정말 확실합니다 하고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저희 연광우선 매장 제품은 모든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제품. 뭐 또 자세히 요약하고 싶은 분들은요, 연광우선 매장 전화 0433-2680-999번에 전화를 주시거나 오전 10시, 8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매장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고요. 다시 강조를 하면요, 저희 연광우선 매장에 입점하는 제품들은 모두 여러 단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품질도 확실해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믿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들만 모았다는 점입니다. 매장 위치는요,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연광우선은요, 모든 제품을 가다롭게 선정하게 여기서 추천한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는 진품,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어떤 문의점이 있어도 저희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저녁 7시 26분을 넘어섰습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전화가 열리죠. 어떤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혜택도 말하고 제품 소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혜택도 따라가니까 일석이조죠. 많은 건강상식도 알아가게 되고 좋은 제품도 알아가게 되는

0: 시간 도대전화 256-1111번 256-1112번 도대전화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좋은 제품들이 있다고 해서 매장을 찾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예, 정말 고맙게

0: 만 아직도 우리 웅담원에 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로 역시 웅담원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1: 그 시중에 어떤 저런 웅담원은 많은데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얘기해드렸는데 사실 저희 연변 지역의 로인들에게 웅담원 익숙한 거죠 이것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작 자세히 알고 드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될까 싶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보다 특히 또 저희 연변에 큰 규모의 전문 곰사육장이 있다 보니 예, 좀 더 익숙하고 일찍부터 접해왔죠. 예. 시중에도 다양한 웅담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 요즘 매장에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도 그걸 어떻게 가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 그렇게. 맞아요. 웅담부는 뭐 다다소소 알고 있고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는데 웅담 관련 제품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저희들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려내는지 뭐 얻었으니까 쉽지 않을 텐데 이 품질의 차이도 커서 뭐 성리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0: 예, 그렇죠. 우리 중국 약전에 법적으로 규정한 웅담번이 슝취 양단 수안 예 우루 서대 옥시어 활산이라 하죠. 예. 이 성분이가 웅담원이 주성분인데 이 함량이 반드시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또 함량뿐만 아니라 곰 품종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아시아 흑곰, 우리 말하면 야조 헤이슝이어야 합니다. 예. 예. 곰도 품종이 아주 다양한데 우리 예를 들면 저희 연변 지역에 있는 동북 아종, 그리고 사천 아종, 예, 사천했죠. 그리고 서장에 있는 서장 아종, 그리고 마라이숑, 말레이곰, 불곰, 회색곰 등등이 있는데 이 품종이라서 모두 그 웅담원을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1: 네.
0: 이 중에서 우리 사천 아종과 서장 아종은 약정 기준에 부합됩니다. 하지만 우리 말레이곰, 불곰, 회색곰과 같은 이런 기타 품종은 사육 규모도 적고 아주 약전에 수록되지도 않았습니다.
1: 예.
0: 예. 때문에 이런 품종이 곰에서 웅담을 채취해서 웅담물을 만들어냈다 해도 그 유효 성분 비율이 낮을 수 있고의 그 웅담분 품질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저는 저희 연변 지역의 웅담물은 동북아종에서 채취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우리 연변 지역에서 사육하는 곰은 우리 동북아종인데 담즙 색깔이 황금색을 띠고 예 봄말이 가늘며 또 쓴맛이 순수하고 시원한 감촉이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제 금방 말했던 우리 슝취 양단산 예 그 함량이 높아서 예, 약효 활성도가 강화합니다. 예 또 동북아종 곰은 국가 2급 보호 동물로 그 허가를 받아야만 사육할 수 있고 또 네. 합법적으로 웅담을 채취해서 그 웅담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웅담분은 그냥 뭐 곰에서 채취해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봐지는데 오늘 우리 이민철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0: 예, 네, 그렇죠. 우리 야생동물 사육번식 허가 및 또 우리 경영리용 허가를 취득한 사육장에서 생산된 아시아 흑곰 담즙만이 우리 국가 기준에 부합되는 약용 웅담분으로 가공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일부 개인들은 또 우리 리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몇 마리의 곰을 사육하며 담즙을 채취하는데 예, 이러한 행위는 우선 불법이며 또 우리 담즙 원액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생산 원가가 또 극도로 낮고 단순하고 조잡한 건조 방법을 사용했기에 예, 가격은 싸지만 우리 웅담분이 품질과 그 유효 성분이 국가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불법 사육, 뭐 불법 채담, 불법 가공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뭐 근본부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거니와 유효 성분도 국가 약전 기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거라고 보죠.
0: 예, 그렇죠. 예. 우리 불법 곰 우리 사육장 사육장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예. 아무 곰이나 사용합니다. 불법 사용장에서는. 국가가 규정한 약용 흑곰이 아니라 예, 우리 불곰이나 우리 또 잡종곰 이렇게 아무렇게나 혼합해서 사육합니다.
1: 네.
0: 그것도 사육 환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또 더럽고 적고 비속고 습하며

0: 또 불결하고 그 배설물들이 막 쌓여서 청소도 안 하고 또
1: 그래, 그래.
0: 어떤 방역이나 소독도 없으며 곰들에게 건강검진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곰들이 오랫동안 병들어 간과 담낭에 염증이 생기고 온몸에 병균이 있으며 심지어 또 담낭이 괴사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또 불법적이고 그 야만적인 체단 방식입니다. 그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이 담즙쌈 함량을 급감시켜서 국가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이고 합법적인 체담은 반드시 전문 인력이 무균관리하에 시행해야 하며 채취 횟수와 그 량을 엄격히 통제해서 곰의 건강을 보장하고 예, 담즙 내 또 그 유해 성분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법 체담은 전문 기술도 없고 또 무균 시설도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수술을 받을 때 무균 수술실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불법 자극상에는 전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질관을 곰이 담낭에 장기간 삽입해서 상처가 1년 내내 곰고 그 고름이 흐르며 감염이 심합니다. 예, 또 감염을 은폐하기 위해서 곰에게 대량이 또 항생제 주사를 또 예, 놓아가지고서 예, 담즙 내 그 항생제 잔류량이 예, 심각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고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곰도 아프거나 곰에서 예. 그 고름과 같이 나오다 보니까 채취.
0: 예. 그리고 또 예, 그 주사를 그 넣으니까 예, 함량이 올라가지고 항생제 함량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또 우리 몸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될 수. 그리고 또 세균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일부 불량업자들은 원가를 낮추고 그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예, 또 녹말이나 예, 돼지 담즙분, 예, 소 담즙분 등을 섞습니다.
1: 그럴 예, 수도 있죠.
0: 결국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이른바 웅담분은 예, 품질 보장도 없고 성분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예, 위생도 불량하고 그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어떤 독약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담즙 열 하게 되면 다 쓰지 않아요. 그 합쳐놔도 뭐가 뭔지 눈으로
0: 그렇죠.
1: 보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0: 맛을 봐도 잘
1: 그렇죠,
0: 가리지
1: 그렇죠.
0: 못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이 약이 뭐 몸에 좋고 가격도 꽤 비싸게 나간다니까 정말
0: 그렇죠.
1: 마음이 검은
0: 가격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효능이
1: 그렇죠.
0: 그만큼
1: 없죠,
0: 따라 못 가니까 예.
1: 이걸 먹는단 자체가 무시무시하죠. 정말로 그래서 이 정교적인 사육장의 제도를 둔 웅담을 사시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불법 사육이든 야만적인 체담이 불법 가공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 품질을 전혀 보장할 수 없고 그 핵심 약효 성분이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 돈을 낭비하는 것은 예, 작은 일인데 건강을 해치고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예,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싼값에 속지 말고 예, 무표시 제품을 믿지 말고 예, 출처가 불분명한 웅담을 사면 안 되겠습니다. 예.
1: 맞아요. 절대 싼값에 속지 말라. 무표시 제품을 믿지 말라.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는 영광무선 웅담은 어떤 것인지 이 드셔본 분들은 호평이 아주 자자하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떤가요 이거?
0: 예, 지금도 우리 매장에 예, 매일 지금 웅담을 구매하려 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우리 저희 영광우선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보장하는 매장입니다. 예, 때문에 품질은 반드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에서는 정말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도 보장하고 가격도 맞춤한 우리 가성비가 정말 좋은 웅담분으로 선품했습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이 웅담분 흑검이 인공사육, 예, 그리고 번식, 연구개발에만 40년 동안 전념해온 사육장에서 만든 것입니다. 예, 시중에 파는 많은 웅담분들은 일반적인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웅담 원액을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예, 유효 영양소와 그 활성 물질이 대량으로 파괴되고, 예, 성질도 크게 떨어집니다. 또 이런 일반 건조 원료는 덩어리가 잘리고 예, 불순물이 많으며 그 유해 성분도 예, 아주 적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 영광우선이 웅담분은 예, 과학적이고 합법적으로 예, 순수한 웅담 원액을 예, 부드럽게 추출한 후 우리 영하 40도의 초저온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해서 예, 웅담 원액이 그 천연 영양 성분과 예, 그 활성 성분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또 웅담 본연의 건강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그 유해 성분이 더 높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예, 이 웅담분의 유해 성분은

0: 예, 용추 양단산이라는 성분인데, 예, 중국 약전의 기준에 따르면 이 함량이 예, 23% 이상에 따라야 그 약성 효과가 있습니다. 예.
1: 네.
0: 이 유해 성분이 상황을 보자면 우리 담즙 분비 촉진제와 담석 용해제에 사용되는데 웅담물이 주요 성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1: 네.
0: 저희 인광우선에서 엄선한 웅담물 속에 있는 유해 성분의 함량은 예, 이보다도 더 높습니다. 예. 함량이 높으면 또 그만큼 효과도 좋겠죠. 예.
1: 그래요.
0: 예. 때문에 영광우선의 응담보는 품질이 업계에서도, 예,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예, 질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응담에 관해서 아는 분들이라면, 금담, 예, 철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우리 저희 영광우선에서 팔고 있는 응담보는, 예, 금담입니다.
1: 그래요. 그래요.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제품이 정말 믿을만하다. 영광우선 웅담은 과학적이고 합법적으로 순수한 웅담 원액을 부드럽게 추출한 후에 영하 40도의 초저온 동결 건조 기술로 만들었다는
0: 예, 그렇죠.
1: 점.
0: 예.
1: 그리고 중국 약전의 기준에 따라서 함량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담, 금담이죠. 그러니까 품질이 매우 좋은 거라 봐야 되죠, 이거.
0: 예,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노란색이면 다 금담인가 하는데,
1: 그래요,
0: 예, 그것도 아닙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의 웅담보는 색깔만 노랗게 금색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 동결 건조 분말이어서 물에 쉽게 녹고 또 빛으로 비추면 정말 그 금사락처럼 예,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노란 것도 그 보통 눈꾸리 한 게 아주 금 같지 않아요? 빛이 바짝바짝
0: 예,
1: 정도로.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영광우선 웅담물을 봤었는데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고 뭐 아름답다 할 정도로 물에 떨고 넣어도 바로 그 저 희석이 되고
0: 그렇죠.
1: 잡질이 남지도 않잖아요.
0: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서태문 선생님께서 보셨겠지만 우리 저 영광우선 웅담물은 물에도 정말 쉽게 용해됩니다.
1: 네.
0: 예, 젖지 않아도 될 정도면 그러니까 어떤 건 막 젖어야
1: 되는데. 아, 맞습니다. 희생이 되죠.
0: 예,
1: 그러니까.
0: 젖지 않아도 예, 저절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하지만 일부분 청취자들의 반응에 따르면 또 싼 가격에 웅담물을 대량으로 샀는데 물에 넣고 또 아무 어리석어도 예, 그 찌꺼기처럼 깔아놓고 녹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 입사람만 아니면 좁사람만 예. 둥둥 떠댕이 되는 건
0: 그렇죠.
1: 아니잖아요.
0: 예.
1: 이거.
0: 이런 것은 그 순도나 공해 면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1: 네. 그러니까 저희 영광우선 영광유쉔 예멘방송국 저희들이 추천하는 웅담물은 순도가 높고 또 품질도 좋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 가격대가 어떤지.
0: 예, 어떤 분들은 정말 품질이 좋은 그 웅담물을 사겠다고 한 통에 몇백 또 예, 몇천 원도 마다하지 않는데 예, 솔직히 장기간 복용하려면 예, 경제적 부담이 크죠. 예, 이 점을 고려해서 우리 영광우선에서는 사육장에서 직송해와 그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앴습니다. 예, 웅담분 원가는 한 곽에 298원인데 다섯 곽을 사면 공장에서 500원을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다섯 곽을 사면 또 다섯 곽을 더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혜택을 계산하면 웅담분이 한 곽당 예, 99원밖에 안 됩니다.
1: 그래 99원. 그러니까 영광우선에서는 정말 좋은 가격에 품질이 확실한 보장을 줄 수 있는 금담을 살 수 있다는 점이죠.
0: 네. 그렇죠. 저희는 그 품질은 정말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저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웅담분은 우리 사육장에서부터 여러분의 손에 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예, 어르신들이 적은 비용으로 예,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웅담물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품질 관리와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웅담물은 100% 예, 원액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한 진품과 품질을 보증하며 네, 가짜일 경우 10배를 배상해드린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1: 오, 그렇죠. 가짜일 경우에는 10배 배상해드린다.
0: 네.
1: 100% 원액 건조한 제품 믿고 사셔도 된다는 점 우리 이민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시중에는 정말 좋고 나쁜 제품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속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광우선 추천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0: 예, 영광우선이 선품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진정한 재료, 안전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우리

0: UN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저희도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어른시대를 위해 진짜 좋은 제품을 골라드리고 모든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들이 알고 소비하고 시름 넣고 건강을 챙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1: 네. 그러면 저희 용강고선에서 파격적인 활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웅담 명란액과 웅담 관절액 또 뭐 몇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제품이 어떤 좋은 웅담물을 사용한 것인지.
0: 예, 이 웅담물 모두 이제 금방 우리가 말했던 예, 우리 그 웅담과 똑같은 웅담을 사용했습니다. 예, 또 웅담 명란액과 웅담 관절액을 써본 분들은 알 것인데 이 두 가지 제품은 다른 매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제품은 우리 어른스럽게 효과가 좀 건강 제품을 제공하고자 우리가 직접 맞춤 제작한 제품들입니다.
1: 그래요, 그래요. 1원의 원가 129원짜리 웅담 명란액, 2원의 원가 138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들여서는데 이 파격적인 활동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0: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계시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성원의 힘입어 저희도 계속 공장과 연락하면서 예, 웅담 명안액과 예, 웅담 관절액 특별 가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저희도 모릅니다. 예, 예,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저희 매장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셔서 그 명액을 차지해야겠죠. 예.
1: 그럼요. 저희들이 생방송 시간대마다 뭐 전화 256-1111번, 256-112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명예를 차지하세요 했었는데 웅담 관절에 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4분을 넘었었어요. 전화 주실 분들 이 두 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고 웅담 관절이 어떤 제품인지 또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예, 웅담 관절액은 유해형으로 받는 제품입니다. 예, 웅담의 혈액을 혈액순환을 돕고 예, 항기를 제거하며 경락을 소통시키는 중약제들을 배합한 우리 바르는 관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웅담 관절액은 피부를 통해서 직접 우리 관절 연조직에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나 간, 신장을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죠. 예.
1: 네.
0: 관절이 일상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며 예. 근데 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약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 아프면 그래도 병원을 찾아 먼저 가보시고 예.
1: 예. 효능 어때요? 관절액의 효능이?
0: 예. 웅담 관절액은 바른 후 10분에서 30분 내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관절이 한기를 제거해서 예. 찬 기운이 체내에 들어와 생긴 관절 냉증, 예, 흐린 날, 그리고 에어컨 바람, 환절기나 겨울철 기운이 떨어질 때 관절이 차갑고 또 시큰거리며 깊게 쑤시는 통증에 효과적인데 관절액을 바르면 열감을 주고 또 우리 관절 부위의 찬 기운을 없애며 냉증과 가벼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근육 뭉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목과 어깨가 길렀거나 예, 우리 허리 근육이 긴장하거나 예, 발을 들기 어려운 증상 예, 이럴 때는 우리 이 웅담 관절액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예, 긴장된 근막이 풀리고 예, 또 우리 근육 경련으로 인한 그 당기는 듯한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예, 세 번째로는 또 우리 근육 피로로 인한 통증을 빨리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1: 맞아요.
0: 예, 육체 노동을 하거나 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예, 장시간 서 있거나 또 걸은 후에 무릎, 우리 손목, 발목이 붓고 쑤시는 증상이 있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이런 증상을 빠르게 진정시켜서 예, 그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256에 1111번, 256에 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연결되었고요.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명란의 관절에 이 제품이 수요되시는 분들 뭐 전화 한 통이면은 뭐 1원이나 2원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고 안 그래도 방송을 뭐 들으면서 전화 참여를 안 해도 저희 방송 매장을 찾아주신 분들 꽤 많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 관절에 뭐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관절액 중 청년들에게 뭐 아주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죠 이거.
0: 네, 그렇죠. 우리 웅담 관절액을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예, 꾸준히 사용하면 예, 관절이 불편한 증상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0: 우리 중산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우리 퇴행성 관절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 4시가 들면 우리 연골이 마모되고 또 우리 관절 활액이 부족해서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이럴 때 우리 웅담 관절액을 매일 꾸준히 바르면 우리 관절 유연성이 점차 좋아져서 예, 저걸에 앉거나 계단을 오를 때의 뻣뻣한 느낌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한수평 만성 하지랭증, 예, 한어로 로환퇴라고 하죠. 예.
1: 네.
0: 이것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다리가 우리 장기간 차갑고, 예, 추위에 노출되면, 예, 아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그 재발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만성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진정시킵니다. 오랜 우리 육체 노동으로 해서 인해 어깨, 허리 등 부위가 만성적으로 아픈 증상이 있다면, 예, 우리 웅담 관절액으로 일상적으로 관리해주면 그 통증의 정도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어떤 증상이 효과적인지, 어떤 분들에게 특히 어울리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예, 45세 이상 중장년층, 예, 특히 우리 생리적인 관절 노화 현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무릎이 불편한 분, 예,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고, 예, 또 저울에 앉아있다가 일어나기 어렵고, 예, 걸음이 무겁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분들, 그리고 허리가 불편한 분, 예, 허리가 시큰거리고, 아프고, 예, 굽히기 힘들고, 또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허리가 아픈 등 증상이 있는 분들, 예, 이 밖에도 또 어깨가 불편한 분, 예, 발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예,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기조차도 힘들고, 예, 밤에 자다가도 또 어깨가 아픈 분, 예, 그리고 또 우리 손과 발이 불편한 분, 예, 손가락 관절이 붓고, 쑤시고, 발목이 차고, 아프면 또 우리 금방 말했던 만성 하지랭증, 예, 로한투가 있는 분들께 그래. 적극 추천합니다.
1: 아, 이건 나이가 원수죠. 45세는 그렇게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45세부터 이렇게 뭐, 중장애증, 생리적 관절로 쏴나가 아프고, 특히 50세, 55세 이상부터는 좀 더 심한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좀 더 좋은 제품, 일찍이 쓴다든가, 뭐, 관리, 보호, 뭐, 예방, 뭐,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쓰고 먹고 바르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이 좋은 제품, 금기사항도 뭐, 또 주의할 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0: 예, 우리 피부 손상 있는 부위, 예, 예를 들면, 우리 찰과상, 예, 뱀 상처, 그리고 출혈이나 괴형, 고름, 예, 화상, 포진, 병변이 있는 부위는 예,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마티스 관절염과 통풍 급성기 발작으로 인해서 예, 관절이 붉고 예, 뜨거워지고 또 부어오르거나 물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증 뼈돌기에 중도 구스, 예, 그리고 대퇴골도 병변, 예, 구우도 병변, 예, 이 밖에도 또 우리 심한 허리 디스크로 신경이 눌려서 심한 통증이 오거나, 예,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는 증상이 있다면 우선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우리 웅담 관절액은 일상적인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예.
1: 그 남녀노소 뭐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게 되면 그것도 뭐 괜찮네, 좀 더 아픔 통증을 멎게 하니 하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서 저희 방송도 직접 저희 방송 매장을 직접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은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뭐 웅담 관절액은 증상 완화 효과가 있을 뿐 관절 관리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뭐 그 보조적으로 이제 치료를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예.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죠. 예. 정말 그 증상을 엄중한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1: 어떻게 예.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0: 예, 사용할 시에도 예, 사용 부위를 깨끗이 먼저 물로 닦고 예, 그리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그 해당 부위를 예, 10회 내지 15회 먼저 가볍게 문지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적당량의 액체를 우리 환부에 고르게 바르고 시계의 방향으로 1분 이상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듯 예, 살살 이렇게 만져주면 예, 인차 흡수가 됩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우리 그 사용 부위를 예, 랩 있지 않습니까? 또.

0: 우리 그뭐 나무 채소했을 때그 싸는 그 비닐 예 비닐 그걸 우리 그 약을 바른 후 그걸 두르고 예 씹은 정도 놔두면
1: 그러면은
0: 효과가 더 좋습니다.
1: 효과가
0: 예. 하루에 2회 내지 3회 사용하면 효과를 더잘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바른다면 약효가 이게 증발하기 때문에 랩으로 싸게 되면
0: 예, 그러니까
1: 흡수가 잘될 수도
0: 예,
1: 있겠네요.
0: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예.
0: 그리고 우리 사용 전에 또 주의할 점도 있는데 우리 처음 사용하기 전에 소량을 발라서 먼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웅담 관절약은 외형 관절이기 때문에 절대 삼키면 안 되고 또 우리 눈이나 입, 예 그리고 턱, 코 점막 부위를 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
1: 그렇죠.
0: 혹시 우리 또 사용 후에 피부가 심하게 뜨겁거나 붉어지며 또 가려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사용을 중단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예.
1: 그렇죠. 뭐 상처 부위거나 눈, 코, 입, 점막 부위 피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웅담 관절이 2분이 살수 있다는 점, 긴가민가? 정말인가?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처음 듣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0: 네, 지금까지 써본 분들은 모두 그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바르고 난 후에 조금 열기를 느낀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르고 나면 시원하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 지금 운당 관절의 원가는 138원인데 예, 우리 지금 영광 우선에서는 2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예.
1: 2번, 단돈 2번이죠. 관절액, 웅담 관절액은 저희 방송 참여에 원가가 138원짜리 2번에 드리고 웅담 명가액은 1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2번의 관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죠. 지금 생방송실 참여하신 분들의 뭐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거의 마감 시간이 되어오고 있어요. 55분, 7시 55분, 약 5분의 시간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여가 필요하시고, 아, 이 제품 좀 한번 써봤으면 하시는 분들, 뭐 주저하지 마시고,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대 전화 이용하셔서 1원에 드리는 웅담 명란액 그리고 또 2원에 드리는 웅담 관절액을 예, 사가시기 바랍니다.
0: 예, 우리 이 웅담 명란액은 또 저희가 개업해서부터 드린 혜택이다 보니 정말 명예의 손에 꼽힐 만큼 남았습니다. 예. 웅담 명란액을 아직도 써보지 못했고 또 써보고 싶은 분들은 정말 서둘러야 합니다. 예. 우리 저희 생방송에 참여해서 먼저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활동이 끝날지 모르니까 예, 정말 서둘러야 하겠죠. 예. 우리 웅담 명란액은 어르신들이 로한 그리고 눈 건조증, 예, 백내장, 눈물샘 막힘, 안구 혼탁, 그리고 어디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난 증상, 또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눈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사용법도 다양한데 침질해도 되고 눈을 씻어도 되고 예, 직접 들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킨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고 지금까지 받은 후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웅담 명란액이 필요하신 분들도 생방송에 참여하셔서 명액을 먼저 차지해도 됩니다.
1: 네, 그래요. 대신 뭐 아버님, 어머님이 저라 그래서 누구 뭐 찾아오신 분들도 먼 길에 또 가기 불편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뭐또 붙여 보내는 경우도 있고 참여하신 분들도 저희 매장을 찾아서 둘러보시고 명안액도 뭐 관절액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원의 원가 138원짜리 웅담 관절액 사실 분 그리고 또 1원의 원가 129원짜리 웅담 명안액을 사실 분들은요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6-1111번 2116-1112번 두 대에 전화합니다. 뭐 전에 이론에 웅담 명란을 샀던 분들도 웅담 관절에 뭐 참가 얘기 활동에 계속 할수 있는 거죠.
0: 네, 그럼요. 예, 이론에 우리 명란액을 샀던 분들도 웅담 관절액을 살수 있고, 예, 이온에 웅담 명란액을 샀던 분들도 우리 또 웅담 명란액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찾아오거나 생방송에 참여해서 명예를 차지한 분들은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참 가자하시면 싸게 되면 138원, 123원 뭐 그런 가격이라는 거죠?
0: 이거? 예, 그렇죠. 예.
1: 그럼 좋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이것저것 또 자문을 해보시고 하면은 129원, 138원짜리 1, 2원에 가질 수 있다는 점. 네. 요게 1111번, 1112번 두 대에

0: 합니다. 명아랫 차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절에. 꽤 좋은 건데 독특하게. 예.
1: 그렇죠. 예, 어르신들 생각만 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래, 그래요.
1: 그러니까 지금 얼른 우리 생방송 실로 전화하시고 좋은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 네. 우리 매장을 방문하면 더 많은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매장을 또 둘러보시면은 마음에 꼭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고 저희 방송 참여도 좋고 참여 안 하셔도 직접은 나오셔서 매장을 둘러보실 분들도 계십니다. 매장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알려주실까요?
1: 예, 지금 활동 정말 말 그대로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회를 잡으셔서 좋은 물건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예. 또 어르신들께서 우리 영광우선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예, 아주 환영합니다. 우리가.
0: 네, 그렇습니다. 영광우선 오픈앤 매장 주소는요. 우리 이민철 씨께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예, 주소는 우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제가청사 1층의 길시미디어 지수 3매의 예, 건강로 영업청 동쪽입니다. 예, 매장 문의 전화번호는 0433-268-0999번입니다. 예. 예, 오늘 추천해 주신 오늘 추천한 제품과 영광우선 매장이 우리 진심 어린 활동에 앞으로도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0: 여기까지 와서도 어떤 분들이 매장을 잘 찾지 못한 분들이세요. 방송 텔레비전 청사 오셔서 뉴커뱅은 어디다 뭐 거기 그 뭐 음식점 어디 맞은 길이 되는데 쉬울 텐데.
1: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유선 비용을 무는 데라고 말하셨죠. 금방고 옆으로 한 2, 30m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동쪽이 되죠. 예.
0: 연변 내과병은 바로 십자로 동쪽편이죠. 예. 연변 일중문으로 가는 서쪽문, 내과병은 동쪽하면 다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예, 그러니까는 예,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유선 비용을 물어봐 예, 물어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예. 딱 곧 금방 옆에 있습니다. 예.
0: 저희 영광우선에서 책임지고, 진정 어르신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알선해드리는 영광우선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웃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0: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연변 가무단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피아노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꽤 많은 노래들을 배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가오더라고요.
1: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지 저는 네. 오래 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0: 그러니까요.
1: 오래 한 10수 배웠다.
0: 네.
1: 너무 빨리 배웠어.
0: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 배웠던 노래 가운데서 또 본인이 어떤 네.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네. 다가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네. 노래들을 오늘 시간 통해서
1: 한 곡씩
0: 듣고 보는
1: 시간까지
0: 좋죠.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3: 네. 좋아요.
0: 네. 그러면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가르칠 때는 고향 가자 이 노래를 제일 첫 곡으로 배웠어요.

0: 네.
1: 이분들 이 노래 영도 알고.
0: 아, 그래요?
1: 가사가 지금 우리 앞으로 뺏어. 저희가 알바 된다. 두 분이 같이 보세요. 있습니까, 앞으로?
2: 있습니다.
1: 어느 분이 없어요?
2: 나 있습니다.
1: 그럼 다시 이번에 잘해봅시다.
2: 네.
1: 이제 한 곳도 조금 늦추는데, 일단 한 번씩 잘해보고 지나갑시다. 보세요. 북장 한 박자 쉬고, 톡!

0: 여기로 우미틀에서 나 명절 맞은 얼굴마다
1: 명절
0: 다시 하고 시작
2: 명절 맞은 얼굴마다
0: 흘렸으면 얼굴마다
2: 얼굴마다
0: 네, 다시 한번 시작
2: 명절 맞은 얼굴마다
0: 맞습니다. 웃음꽃이 웃음꽃이 웃음꽃이 네. 어, 명절 맞은부터 아, 앞으로부터 한 번만 요 두절 해보세요. 시, 한 박자 쉬고 들어간다.
1: 콩.
0: 시, 짝.

0: 네, 맞습니다.
1: 그다음에 우리 후렴의 연장 있지? 즐거워라 얼씨구 좋다 반복했습니다. 얼씨구 좋다 노래소리 웃음소리 우리 명절 복되는 날 즐거워라 또 노래 이것도 반복했습니다.

0: 얘기를 이제 슬커워라 이렇게 하면 되고 슬커워라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빠는 슬커워라 이랬습니다.
1: 아빠 대라.
0: 아빠 잡을 때 이 노래는 가사 마용 되겠습니다. 예.
2: 그래요.
0: 괜찮죠?
2: 그렇죠.
0: 쭉 갑니다. 예.
2: 쭉 가네요.
0: 예, 이거 뭐다 하는데 좋습니다. 이제 예. 예. 야등명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2: 중창곡으로.
0: 합창곡으로.
2: 합창곡으로도 좋고.
1: 네, 합창곡으로.
0: 예. 예. 예. 그런데를 조금 형상 조금만 생각하세요. 이제 연습할 때. 네, 보세요. 장상모 빙빙 돌려라. 빙빙 돌리게 장상모 우리도 장상모 빙빙 돌려라 치마퍼 홀홀 날려라 명절 맞은 얼굴 아야 형상성 아껴야지 그다음에 그 장상모 부르는 거 잘한다 장상모 빙빙 돌려라 저기다 팍 돌린다는 돌리기 전 거에 그런 형상성 됐습니다 이거 어선 생
2: 넘어갔어요
0: 넘어가세요
2: 넘어갔어요
0: 즐기며 살아보세요. 네. 살아보세, 살아보세, 즐기며 살아보세. 해보세요. 알죠? 아빠 없습니까?
1: 이렇게 내려보면
0: 됩니다. 예. 잘, 이렇게, 아빠 없으면 1절만 해도 돼.

0: 하는데 1절만 오늘 가보시죠. 그리고 2절은 다시 연습하시. 1절만 한다. 얼씨구나. 여기 반복에 2절과 합시다.
1: 얼씨구나.
0: 우리 있으세요? 선생님 알죠? 선생님 배워줬죠? 이 노래 있을 때 배워줬죠?
2: 있었죠.
0: 가봅시다. 그럼

0: 이전에 즐기면 놀아보세, 즐기면 놀아보세, 시작.
1: 즐기면 놀아보세.
0: 일절 한 번만 일절만 해보시오. 그래 끝나겠죠 이거는. 그리고 비교석.
2: 난이도가 없죠 그래도.
0: 네, 네 그러니까 흙 나타나면 된대. 자, 봅시다. 자, 시작.

0: 맞죠? 흥겨우 우리가 찾지 말라 말하는데,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뒤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흥겹게로 어째 흥자는 진짜 쉽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어에서 흥겹게 우리 조선 언어 좀 힘들지만 쉬워야 된대. 흥겹게 즐기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아닌데 자 그다음에 얼씨구나 절씨구나 설시구나 이랬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기억하셔요. 한번 말한 다음에 저런 기술적인 말은 이석길게 할 필요 없는데 한번 하면 딱딱 기억해둬야 되지.
1: 이게 무슨 점입니까?
0: 선생님
1: 진짜?
0: 지금
1: 진짜?
0: 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 진짜 자기 진짜? 무슨
0: 어느 거
1: 진짜?
2: 시
0: 이 아니 음이 아니 없지? 어느 하시는 맞아. 분은 높습니까?
1: 모르겠습니다.
0: 그러면 이제
3: 미까지 올라가니까 높죠. 진성이면 높죠.
0: 저분은 판소리고 이렇게 뭐 진성을 하는데 품격이 너무 좋으니까 살짝 약간 장삐를 해도 된다.
1: 조금 낮춰서 하기.
0: 장삐에서 살아보소.
2: 낮춰서 할까?
0: 낮춰서 밑에 소리 내려갈 수 있을까?
1: 내려간다.
0: 살아보세 해보세요.
1: 그렇게 났습니까?
0: 모르겠습니다.
1: 아니지. 그렇게
0: 그렇게 났을까?
3: 소 치 장삐
0: 장삐인데 영어 때
2: 장삐
0: 해보자
3: 이만하면 괜찮잖아
0: 된다 이걸 한다 장삐를 한다 이제 연출할 때는
3: 본인이 키를 잘 장악하시고요
0: 장삐 좋습니다 저거 나왔습니다 우리 집체를 할 적에는 실로 하고 저분이 할 적에 이제 장삐 이름 적어놓죠 김화란 선생
3: 강
0: 화랭이를 부른 당에 화라이라고 하죠.
3: 네. 하마트르면.
0: 어느 벽꽃 타령은 되지 않을까? 네.
3: 괜찮잖아요.
0: 뭐 한번 이 노래 하는 분 있습니까?
1: 화랭이요.
0: 화라의 동생 화랭. 한번 해보겠습니까?
2: 시절하시니?
1: 제가.
0: 아니 같이 하는데 그저 한번 숙련 되나 말다.
1: 네.
0: 이것도 장담입니다. 8분20이 딱 장단 소리 잘 들으시. 아니, 아닙니다. 벚꽃 타령.
2: 아, 벚꽃 타령.
0: 이렇게 가면, 뭐, 한 곡씩 다 가볼 수 있겠다. 이거 금방 한다 그랬는데.
3: 금방 하신 노래잖아요.
0: 네, 이거 지나갈까요? 한번. 그럼 1절만 해봅시다.
1: 무슨 절로 하겠습니까?
0: 원래 하던 저분.
3: 저분 키에 맞춰야 되잖아요. 하시는 분은.
1: 예?
3: 저분도 진성이잖아요.
2: 시절에 좀 느껴. 또 올레르 같은데. 시절에 있는 거. 이것도 시절에 올렸었네.
3: 아니 저분이 하려면
0: 아니 저분은 후에 네. 다른 시간에 이분하고 쪼로 맞춰야 되는데 네. 이게 집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따따

0: 강하죠? 예? 장단을 잘 타고, 예? 아픈 이야기처럼. 안가운 본님 애들 해란강을 찾아오는 오늘 뭐 할까요? 우리 인생 일일이 갑시다. 성사는 사랑 자 국자 국자 천만년 푸르지만 네 이랬는데 아이 가사가 너무 작다 이 어느 분이 내 앞을 보냈는데 군지를 그걸 짜인을 거놨단 말인데
1: 2000년대 작품
0: 선생님이 부인 안기겠다 글자 볼 수 있지요?
1: 괜찮죠?
0: 알아볼 수 있을까?
1: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하셔야 돼요.
2: 자사 딸로 또
0: 해. 아, 그렇지. 아이 배웠구나. 1절만 해봅시다. 네.
1: 우리 인생

많을까? 이렇게 빨리 하는 습관 사실 자꾸 늘어지 마야 되는데 조금만 더 늦게 성사는 살아 어렵습니다. 발음 나. 내 부른 내 곡인데 성

0: 있잖아요. 어제 야전 같다 조금.
1: 이게 무슨 종가?
2: 이게 성신데.
0: 디란.
2: 디란 했던가.
0: 디란 한번 따져볼 것 같은데. 한 번만 하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아, 이번에 결정된다면서 건너세요.
2: 글자 위에?
0: 예. 다.

0: 하나가
1: 장단이 모자라요.
0: 장단이 모자란가? 연수 한 장단이 원래 더 많은데 우리 이렇게 됐구나.
2: 우리의 인생 따따따따따따
0: 다시 한번 여기를 그리고 이제 여기를 쓰신 한번 연습시키셔야 되는데 장단은 나도 네 어떻게 배웠으면 한 장단이 더 많다마니까
1: 두 박자 모자라 먼저 들어갔죠.
0: 자 하는 거 알게 해주세요.
2: 그러니까 여기서
0: 무정타 마하러라

0: 이리야. 이 부분이 늦었단 말이에요.
1: 이분 들 어떻게 안 해? 내 잘못 배워준 거.
0: 아니죠.
1: 아닌가? 이제게 잘했어. 너 어렸을 때
0: 이 장단을 네 개 더 있어요.
1: 아, 헌가에서 제가 후에 와서 좀 해줬지.
2: 한 시간은 했는데 채 못했습니다.
1: 아, 그래서
2: 조금 하고 있자. 그 다른 거 해야지.
1: 세월아, 아니, 뭐라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죠. 아주 결정, 내 잘, 마음부터 시작.

0: 지금 그렇게
1: 한 호흡이 못하겠으니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 제가 호흡 세겠으면 제가 다 세우고 예, 한번 해보죠. 천만년 시작.
2: 천만년 부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못하네.
1: 백년을 문제없는데 살고 지고 제가 다 살고 지고 제가 늦었지만 살고 지고 백년을 못하네. 있네. 천만년 부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못하네. 그래야 고속되더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3: 네
1: 또 가볼래요?
3: 한번
1: 이제 쪽으로 어떻습니까?
3: 2절까지요.
1: D
3: D
4: D
1: 맞습니까?
4: 2절에 D
1: 아이 바쁘지? D
3: 조금 D 어디 얕습니다.
4: 여기다 놨을까?
3: 네 조금 올리면 저기 반응
1: 장이
5: 2절 이제 D 넣어야 돼.

바람에. 근데 여기면 이거 뭐 그저 지나갈까 하다가 우리 없으셔도 지금 여기로 좀 말하기 싫어 말하는데 성사는 사람 허세제가 천만년 푸르지만 오 허세제 여기로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 이석도 될까 해야 된다. 근데 살고 지고 백 이렇게 간단 말이거든.

0: 닐리야.
1: 내 지을 잘못했어. 우리 닐리 닐리 합댁 모종탐 알아라 닐리 시작.
2: 모종탐
1: 닐리부터 닐리부터.

0: 장이요.
1: 지금 장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할 때 저를 장일로 해줘서 이렇게 하면 된대.
2: 주차트 건너가네요. 네. 네.
1: 40분 거지 않나요?
2: 거의 안 가. 오, 오, 시간이 없네요.
3: 걱정이.
1: 사람, 사람 얘기야.
2: 시간이 다 됐는 줄.
1: 한 번도 주스 지나갔는데.
4: 벌써 지나갔어.
5: 그러니까요.
4: 한 개, 세 개.
1: 어, 아쉽네. 거의 될까 하는데. 오늘 형 네. 소리를, 그, 아, 선생님 얘기하시면 네. 그렇구나.
2: 아, 괜찮아요. 선생님께 드릴게요. 총결.
1: 네, 오늘. 네. 이 복습 시간이 요 앞에 꺼진 노래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아까 여기서 저 뒤에서 살짝만 한 대를 이런 소리도 안 나고 그냥 편안하게 나갔다. 좋습니다.
2: 네. 자, 이걸 또 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노래 중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은 네. 다시 한번 또 훑어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1: 시간도 필요합니다. 네.
2: 그럼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배연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전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백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조항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찌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조항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사에서 계주까지 쭉 싸우며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왕가리는 물었다. 저는 일을 잘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유국제를 오강 남쪽으로 보내 귀주 동부에서 홍군을 막으라고 하고 후지담들에는 오강 북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부의 오른쪽에 있다가 불리해지면 광서로 가면 되지요. 왕가리는 놀란 얼굴로 혁사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이처럼 좋은 국리를 내놓을 줄은 몰랐다.

났던 것이다. 그는 금세 마음이 개운해져서 얼굴이 활짝 피었다. 생각들이 모두 훌륭하니 내가 잘 고려해봅세. 우리 형제들이 똘똘 뭉치면은 방법이 나지기 마련이지. 백사장은 얼른 맹세하듯 말했다. 여보가 있겠습니까? 형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 동생들은 어디든 따라갈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한다는 이 마음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가래를 안 해도 앞을 한참 빨고 나니 기운이 오르는지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매만지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요. 잘들 해보세요. 길은 생기기 마련이죠. 망망한 강물 위에 진눈가비가 흩날린다. 감강강가의 죽공이 총명과 지혜를 보여준다. 홍군은 귀조로 들어가 금하, 진원, 시병, 여경과 대공, 황평, 옹란을 따라 진군했다. 비록 바람이 구름을 휘몰아가듯이 밀어제낀 것은 아니지만 크게 힘을 들이지도 않았다. 연말이라 날씨가 꽤 추웠다. 홍군 가운데는 아직도 헛옷을 입은 사람이 더러 보이고 맨발로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신은 가뿐해 보였다. 강사나 복권, 호남 같은 성에서 온 전사들은 귀족 땅을 밟으며 몹시 신기했다. 이곳은 소수민족이 많았다. 묘족, 요족, 의료족, 이족, 부이족, 뚱족, 바이족. 정말 누가 무슨 민족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떤 큰 산에는 산후, 산허리, 산 아래에 사는 민족이 저마다 달랐다. 장날이라면 별의별 민족을 다 볼 수가 있었다. 민족마다 옷차림과 장식이 서로 달라서 이채로웠다. 그런데 지명들도 모두 이상했다. 이를테면 우장, 양장, 저장, 계장, 토장, 그리고 구장, 후장도 있었다. 이런 이름들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만일 이름에 따라 그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 소, 양, 돼지, 닭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후장은 뭐란 말인가? 산 높고 숲이 무성한 이곳이 선호공의 후대라도 번식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었다. 주왕종대가 후장에 들어갔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낮고 아름다운 작은 산들 뿐이고 널찍한 골짜기에는 금방 수확을 끝낸 논일 뿐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당지 사람들이 알려주어서야 영문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 많은 시장들이 이름을 자, 축, 인, 묘 등 지지의 상징물로 명명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들이 우아하거나 우아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게 된 원인이었다. 1934년 새밑 주왕종대는 후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인 1935년 새해 첫날 홍군은 산비탈에 있는 높다란 저택에서 중앙청 지국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박고와 리덕을 비판하였다. 박고와 리덕은 여전히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강을 건너 천금 근거지를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에서는 도망치려는 태도와 변환이 지내려는 마음가짐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 반공격으로 먼저 적 일부를 소멸하고 주은이를 중심으로 하는 귀주 북부에 소베트를 세운 다음 사천 남부로 모두 나가자고 결의를 다지었다. 임무는 급박했다. 설악과 광동, 광서 군대가 강대한 병력으로 뒤를 쫓고 있어서 조금만 지체를 해도 궁지에 몰릴 위험이 있었다. 다들 이곳에서 숨을 돌리고 잠시나마 쉬어가면서 설을 쐬기 바랐지만
그것마저도 포기.

0: 할 수밖에 없었다. 오강을 돌파하는 일은 한동정에게 떨어지지 않다.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종석이 박고와 다툰 적 있는 한동정은 성격이 강직한 团장이었다. 발에 입은 상처는 다 나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날이 굳으면서 쿡쿡 쑤셔났다. 한동정네 团은 상강 전투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아 다른 团과 합하여 한 개 团으로 재편성되었다. 관 정치비본 황소는 한동정과 잘나는 사이였고 한동정이 다시 돌아오자 몹시 기뻐하였다. 황소는 중학교를 졸업해 뱃속에 먹물이 좀 들어있고 게다가 배우기를 좋아해 진보가 빨랐다. 부지런하고 세심한 사람인 황소와 용맹하고 단호한 성격의 한동정은 서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줄 수 있는 단짝이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이 파는 오강에 있는 강기하 나루터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 강을 건널만한 배가 있나 찾아 나섰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다. 배라는 배는 모두 적들이 빼앗아간 것이다. 이튿날 아침 한동정과 황소는 참모 몇 사람을 데리고 강가로 정찰을 나갔다. 하늘은 몹시 흐리었고 한이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꽃이 흩날리었다. 날이 몹시 추웠다. 다행히 한동정과 황소는 저한테서 빼앗은 털옷을 입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호도차림의 참모와 호위병들은 젊음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들은 오두막 몇 채가 늘어선 산비탈에 이르러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구름이 낮게 드리워 흐리터분한 골짜기 밑으로 검푸른 강물이 보이었다. 강 양쪽 산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강물은 어둠침침하고 을씨는스러워서 마치 검은 용이 가파른 고개 사이를 질러가는 것 같았다. 강폭은 200m가 채 되지 않았다. 강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나루토가 있는 쪽만 좀 완만했다. 한동정과 황소는 모두 망원경을 꺼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강 건너 뾰족한 산봉우리 4개는 평평한 곳마다 적들이 만들어놓은 사격진지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산허리에도 황급히 손을 본 듯한 사격진지가 나루토를 굽어보고 있었다. 사단 정찰대는 저장과 나루토를 귀주군대 후지담의 두 개 탄에 지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1: 이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0: 황소가 망원경을 거두고 웃으며 물었다. 황소는 작달막한 키에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다. 조그만 눈은 밝게 빛났고 항상 맑은 기운이 흘렀다. 한동정은 대답을 아끼었다. 그는 마치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를 모두 마음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 뚫어지게 부었다.
1: 저기 구불구불한 오솔길 보이지?
0: 그는 망원경을 내리지 않은 채 한쪽을 가리켰다. 황소는 다시 망원경을 들고 한참 보더니 말했다.
1: 오솔길이라니? 어디 오솔길이 있다는 건가? 참 황동지, 시력에 문제가 있구만.
0: 한동정이 입을 삐죽하며 타박을 했다.
1: 저기 상류 쪽을 봐. 사격진지에서 1000m 좀 떨어지는 곳에 난 건 오솔길 아니고 뭔가? 산에 걸어놓은 듯한 저길 말이야. 응? 오, 보이는 것. 똑똑히 말해야 알지.
0: 한동정은 망원경을 거두더니 나루토에서 1리 쯤 떨어진 곳을 다시 가리켰다. 그곳은 강폭이 좁고 강기슭도 비교적 험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1: 나루토는 적들이 방어를 하는 중심이지. 이곳은 비탈이 가파롭지 않으니 적들은 우리가 여기로 공격할 거라고 짐작할 거네. 그러니 우리는 이곳을 거

0: 공격 지점으로 삼는 게 좋겠어. 군사위원회에서 여기다 다리를 놓으라고 하니 우리는 여기 다리를 놓는 것처럼 해가면서 상류의 저 오솔길 아래로 기습하자고. 말을 마친 그는 기대찬 눈길로 황소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떤가 되겠나 하고 묻는 것 같았다. 생각은 참 좋은데 말이야. 황소가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을 했다. 그런데 대체 뭘로 강을 걷는단 말인가? 어? 그거야 자네가 공리를 잘해봐야지. 안 그래도 어젯밤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았네. 사람들 말이 오강을 건너려면 우선 배가 있어야 하고 날씨가 좋아야 하고 또 솜씨 좋은 사공이 있어야 한다더구만. 그런데 우리는 배가 한 척도 없다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뗏목을 엮는 건데, 아, 여기서는 마땅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지. 나무를 베어 오려니 너무 먼 곳에 있고 품이 많이 들어 시간도 안 되지. 이련이는 감강 가까이서 자란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연장대로 방법을 생각하라고 해놓았지. 황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맺었다. 두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 네 개와 발 아래의 검은 용같이 검푸른 강물을 바라보았다. 자욱한 구름 한 개 쌓인 우강은 더욱 신비롭고 가늠하기 어려워 보였다. 눈은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강 건너 산봉우리들은 벌써 흰 눈에 덮여버렸다. 어깨도 어느새 눈이 두툼하게 쌓였다. 뒤에서 권총을 찬 홍군 간부가 다가왔다. 그는 한동정과 황소 앞으로 오더니 깍듯이 인사를 했다. 저는 군사위원회 공병령 연장 정위입니다. 명령을 받고 여기에 다리를 놓으러 왔습니다. 섬을 네 대쯤 돼 보였는데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정의의 손을 덥석 잡았다. 동지, 어젯밤에 급히 왔다면서? 한동정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정유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강을 가리키었다. 어제 강물에 들어가 제보하는데 강폭은 250m이고 강 한가운데 깊이는 6, 7m, 물의 속도는 초속 2m쯤 됩니다. 그래, 다리를 어떻게 놓을 작정입니까? 한동정이 거무스런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지금 저희도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대답했다. 어제 제가 홍군학교 공병학부에 들려봤습니다. 공병 교훈이 두꺼운 책 몇 권을 가져다 주길래 찾아봤는데 책에는 초속 2m가 넘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 재료도 없지 않습니까? 벌레를 잡으려 해도 거미줄이 있어야 합니다. 공병 연장이 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자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말을 찾지 못했다. 북풍에 사나운 물결 소리만 애꿎게 실려왔다. 이때 키가 껑충하고 얼굴이 길고 마른 이련 연장이 오더니 힘있게 경례를 붙이고는 기운차게 소리를 지었다.
1: 보고 드립니다. 단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우리 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전사가 있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금방 눈에 환한 빛이 돌았다.
2: 김월의 동지, 어서 말해보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1: 그 전사를 데리고 왔는데 직접 들어보십시오.
0: 김월에는 자신있게 말을 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손을 저었다.
1: 양이랑 어서 와요.
3: 연장 동지, 지휘관들 앞에서도 농담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진짜 이랑신이 노하십니다.
0: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전사가 투덜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격려를 하고 나서 웃으면서 덧붙였다.
1: 이분들이 멋대로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저는 양미기라고 합니다.
3: 진짜 이름이 뭐라고?
0: 한동정은 이름을 똑바로 듣지 못했는지 되물었다.
1: 미귀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큰 흉년이 들어오는데 쌀이 귀한 때에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첫눈에 성격이 밝고 재미

양미귀는 전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양미귀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겊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양미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단장 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은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귀 동지한테 한 컬레 주도록 해요.

장편 소설 대장정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0: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료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 우대 활동마다 이 코엔자임 Q10, 다시 말씀드리면 Q10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 Q10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큰 우대 활동이든 적은 우대 활동이든 Q10을 계속 한 각이든 두 각이든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Q10이라는 거는, 얼핏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가 하는데, 나이가 40대 중반 후부터 들어서면서 Q10은 다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주 긴데, 우리 주요 이야기가 건네 보신환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이 방송은 30분이 아니고 20분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소개드리지 못해 그렇지, 사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심장, 심장, 간, 콩팥, 잇몸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수여하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로 여러 방면에서 오지만 Q10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심장이 Q10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는 아주 그 동물 실험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 의학에서는 대부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예? 동물 실험하면서 그렇다고 생체 실험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 놓고 실험하면 그 큰일이 나죠. 예? 다 동물 실험인데 대부분 그중 에서도 뭐 쥐라든가 개라든가 이 토끼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Q10 실험에서 우리 그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개구리 그 심장을 떼서 그 유리판에다 놓습니다. 이 하얀 유리판에다 놓으면은 첫감에는 팔딱팔딱 뛰는 것 같지만 몇 초 지나지 않으면 서죠. 그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Q10을 쏟아 놓으면은 그 Q10을 터지와서 그 Q10이란 게 보통 우리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Q10을 완전한을 터지와서 그 심장에다가 불에 놓으면은 얼마 안 돼서 몇 초 안 돼서 다시 뜁니다. 심장이 이렇게 심장하고 Q10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데서의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심장이 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Q10이란 이 영양 성분입니다. 예? 효소에 속하면서 심장의 영양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이 우리 몸에서 본래는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가 17번의 생화 반응을 걸쳐야 Q10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모든 생리 기능이 20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Q10은 더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몸도 욱신욱신 잘 아프고 이 몸이 쑥쑥 내려앉고, 또 심장이나 간이나 특히 우리 심장에 와서 Q10이 부족하다 할 때는 심장이 맥이 없습니다. 박동하는데. 그래서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Q10하고 비타민C, 비타민B군, 그 다음에 우리 중약에서는 이 건네보시와 이런 몇 가지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되는 약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에서 Q10 주는 거에 그거

0: 야, 잡아보지 마시오. 왜서 주는가? 이거 잘 생각하시오. 예?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쓰여지는 규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돈 주고 싸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우대활동에서 이렇게 규십만은 꼭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 주요 약으로는 이 건뇌보신환입니다. 사실 건뇌보신환은 우리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바 뇌를 뇌세포를 건전하게 해주고 보신 콩팥을 보호해준다 이 말인데 뇌가 건강해지자면 수선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 됩니다. 생리평형이 이루어진다 할 때에는 이장기 저장기 다 병이 걸리면서 마지막에는 뇌세포가 싹 손상 오죠.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자면 수선 먼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처방이기 때문에 약이 좀 오장육부를 다 초시우는 약이기 때문에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없는 우리 이런 비싼 약들이 홍삼 록용이라든가의 우술이라든가 구변이라든가의 그 외에도 이 잔투이라든가의 당귀 뭐 산조인 원지룡골 사인 이런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종들이 비싼 약종이면서 많은 약종이 들어갔는가 바로 오장육부를 다 평형 이루어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가병도 좋고 비뇨기계통의 질병도 좋고 심내혈관계통의 질병도 좋고 특히 뇌경색 후유증이 있다거나 예, 우리 MRI 찍거나 CT에서 노바이즈 빙변이 있다거나 혹은 뇌혈관이 이미 근혈관이 막힌 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은 오래 쓰고 보면은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이든 심장이든 특히 비위든 예. 비위 같은 거는 요즘 같은 계절에 제일 힘듭니다. 특히 습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습을 달고 있습니다. 습을 달고 있으면 제일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천근막은 무겁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저도 지금 건뇌보신환은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항상 어제 연락이 참가 지내주지 못해서 그래서 고생하면서 그리고 또 잠이 못 들까 소변이라는 게 또 야 어찌 차수 심한지 그래서 이 마침
0: 그런 차수
2: 예 건뇌보신환 나온 다음부터 이거 썼는데 아 어제는 한 달에 편하게 썼는데 야 정말 이 약이 좋습니다. 첫째 이게 잠이 안 들던 게 잠이 되니까 벌써 이게 소변이가 자연스럽게 자니까 음식이 이렇게 참게 됐나봐.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나면 그 다음에 근본 9시 전에는 뭐는 11시 넘고 이렇게 됐나봐. 걔가 그러니까 잠이 허리 잠이 잘 온다. 그러면서 소변이가 네. 돌아가는 게 약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 약이 어쨌든지 이 귀에 소리 나던 것도 지금 어렵고 허리도 아프던 게 다리 허리 시끌시끌 아파하는데 근데 이것도 예, 소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이것도 예, 좀 나사진 약이 남아옵니다.
0: 맞습니다. 그 방면에 다 효과 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약이가 여기 내 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병이가 지금 나사지니까 부담만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2: 어쨌든 이런 좋은 약만 하시기 활동을 좋지 이렇게 또 빠지면 요즘이 좀 오래 장기를 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다는 사원입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제 이분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고가병이든 비뇨기계통 질병이든 특히 실면증이든이 실면증 방면에서는 이 산조인, 원지, 용골 그 다음에 사인 이런 약제가 다 들어간 약이 좀 많이 없습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0: 치료하는 약입니다.
1: 땅뿌리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1: 저도 건립포션을 쓰고 있습니다.
2: 네.
1: 중풍이 와서 말하면 적절히 말하듯이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2: 네, 뭐 지금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는데 지금 모든 쓰는데
0: 네.
2: 그리고 예.
1: 검수 기자가 있어요.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2: 네.
1: 회사님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예. 배달받아 적수다 그랬나.
2: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아, 2797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치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수면증은 치료를 해야 되지 그냥 수면제만 먹어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길밖에 안 됩니다. 물론 먹자마자 이 약 먹자마자 잠이 오는 그런 수면제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개로 좀 쓰고 보면은 잠이 아주 잘 옵니다.
0: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3: 무조건 해봤지 않을 쓰고 있습니다.
2: 네.
3: 나빠 배양 옆구리 무지감에 아프고 사진이 잘 내가 안타 갔다 왔던데 자주 보고 이랬는데 지금 양 옆구리 아프지 않고 사진도 자주 보지 않고 사진이 시원하게 잘 나간다.
2: 그렇죠.
3: 네. 또 예, 팔다리 아파서 어제 그런 거 저희 자식을 내리는 물건들 들지 못하고 위험 걷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2: 네.
3: 선생님, 무거운 거에 열고 넘어도 만달 줄 수 있고, 영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2: 예.
3: 또, 병력이 없었지. 계속 먹던 컬러에 이름이 생각 안 나지. 아, 당장 전화번호 계속 내 지금 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만 했습니다.
2: 예.
3: 병력이 돌아와서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2: 예.
3: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0년 넘게.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3: 근데 주소를 먹었는데 이전에 그날부터 잠을 용서할 줄 압니다.
2: 예.
3: 그러더니 이 동맥경화 혈진 아팠습니다. 그때 동맥경화 혈진병원이가 검사한 게 약순이 용서하셨습니다.
2: 네. 피가 맑아집니다.
3: 네. 그리고 하품을 자꾸 한다. 이게 하품하면 네. 그 노숙자에 온다든지 이게 하품하는 게 이렇습니다.
2: 맞습니다. 하품 자꾸 오는 거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인데 그런 증상이가 중풍 조기 증상에 속합니다. 예. 치료됩니다.
3: 그래서 하품 지난 시기였어. 이 어제 자꾸만 체중 계속 떠고 하던게 그 체중 떨어지고 좀 그랬어요. 계속 맞다 하였습니다. 완으로. 요즘에 예. 하품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진짜 효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덧 우린 둘 다 씁니다.
2: 예.
3: 또 중풍이 왔었는데 영화가 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갔다. 우리 둘 다 계속 쓰겠습니다.
2: 예, 쭉 그냥 쓰다 보면 또 다른 효과 봅니다. 예. 치료.
3: 예, 지금 시도 마찬가지 됩니다. 하나 사주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수면증후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꾸 수면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치료를 하자 보니까 제대로 된 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아마 저도 쭉 이 다른 약들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산조인, 원지, 용골, 예. 그 다음에 사인, 당기, 백작, 적작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약이 이런 설명서를 쭉 보면은.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4: 건립포션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영 좋습니다. 우선이 맥이 나서 영 좋습니다.
2: 예.
4: 이 진달 후두두 하면서 다리 호도호도 떨리네. 맥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해서도 냄새도 나고, 거품도 나가고, 햇빛도 나고 하는 게, 많이 깨끗해지고, 예. 소리도 시원하게 잘 나가니까 몸이 헷갈아진다.
2: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백혈구 나간다, 혹은 홍혈구 나간다, 심지어 쇠지간도 높은 사람도 이 약 쑥싹 나사집니다. 오신 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곰팡이, 염증, 공농 다 높입니다. 예.
4: 어쨌든지 이 소변이 달라가니까 나 몸이 해가.

0: 가지고 겨우 맥이 나서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아침에 다 일어나면 그래도 일어나 고생하는데 지금 그런 도시 하나도 없이 일하니까 뭐 일하기도 좋고 좋습니다. 어쨌든지 태양이 떨어져서 배달 받아 꾸린다.
1: 요즘에는 이 네곽 사드실각 드리고 이 열곽 싸면 열곽씩 드리고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들 내 써보겠다는 사람들 두곽 싸도 한곽 드리고 이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중약으로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 이 룡골이라함에 안쓴 띵즈 하는 약입니다. 신경이라는 게 우리 서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감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병영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늦게 자고 뭐 핸드폰을 보고 커피 먹고 이러면서 부교감신경은 억제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자꾸 흥분되어 있죠. 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골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이런 약이 들어가면은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병영을 잡아줍니다. 신경세포를 건전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때문에 실면증 치료에서 특히 여기에선 큰소리 치면서 이만한 약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0: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를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남은자른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냉기 깡 고약지 먹고 있습니다. 네,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매스럽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도 못 보다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깡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매스꺼리던 게 매스꺼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착해서 부비고 그랬는데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셨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 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의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기 밥맛이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검사하니까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면서 인지해서 누이가 항상 부역같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음식관 구해서 되는데 이 한 40 먹으니까는 맥이 어떤 게 맥이 아주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 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할까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0: 네.
3: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는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곤란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착하면서 지금 이 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생각하나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이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건 다 정말 환자들에게 이게 혹시 들어가게 몸 안 된다는데 예.

0: 이야기
1: 선택 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0: 버리서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있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 눈물 질 때뿐이지 떠고서 깔깔하고 눈썹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정홍면 작사 오영란 작곡의 부모라는 이름으로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딤의 작사 김홍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깊은 사랑과 은혜를 노래한 이 곡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줍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를 소개합니다. 진한 추억 속 아름다운 향기의 소중한 순간을 담은 이 곡은 듣는 사람에게 추억의 아름다움을 전해줍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허복순 작사 박천룡 작곡의 고향 정가입니다. 고향의 전경과 그림을 노래한 이 곡은 듣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해 줍니다. 조명범 장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밖에만 작사 작곡인 너만의 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꾸준히 걸어가는 자신만의 길을 노래한 이 곡은 따뜻한 경계와 연기로 듣는 사람에게 힘을 전달해 줍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민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노래한 이 곡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향토 음식 하나하나까지 오늘도 여행 가이드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짐은 가볍게 마음은 풍성하게 지금 바로 여행의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걸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산으로, 바다로,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는 골목으로. 여행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에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서북부의 광활한 대지 비단의 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신강 위글 자치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신강에 가보지 않으면 중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국토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광활한 땅은

웅장한 천산산맥, 신비로운 타클라마칸 사막, 드넓은 이리초원, 그리고 파미르 고원까지 그야말로 대자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신강은 비단의 길의 주요 관문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동서양의 문물이 오갔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역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강의 음식 문화는 중앙아시아의 향신료, 서역의 조리법, 그리고 중국 본토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하고 풍성한 맛을 자랑합니다. 오늘 40분 동안 신강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대표 음식, 양고기 꼬치, 낭, 폴로, 라그만, 그리고 대반기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비단의 길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향신료의 향기 가득한 신강의 미식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강 음식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은 비단의 길의 주요 관문으로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의 문화와 상품이 오갔던 교차로였습니다. 장근이 서역으로 떠난 기원전 100

38년부터 이곳을 통해 비단 도자기, 향신료, 보석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강의 음식 문화는 중앙아시아의 향신료, 서역의 조리법 그리고 중국 본토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하고 풍성한 맛을 자랑합니다. 신강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육류, 특히 양고기를 중심으로 하고 향신료를 풍부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신강의 양고기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잡내가 적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는 드넓은 초원에서 자란 양들이 향기로운 야생 허브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구운 양고기의 향연부터 쫄깃한 수타면 그리고 정성 가득한 손잡이 밥까지 신강의 음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또한 신강은 과일의 라구원이기도 한데요. 투르판의 달콤한 포도, 하미의 향긋한 멜론, 아크수의 사과, 그리고 카슈가리의 성류와 무화과, 이 모든 과일들은 신강의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 기온이 만들어낸 천혜의 선물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사와 손님에 대한 환대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신강에는 손님이 오면 먼저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은 그들의 정신과 문화 그 자체입니다. 특히 신강의 환대 문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낯선 여행자라도 어떤 집에 방문하면 주인은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며 손님을 가족처럼 맞이합니다. 이는 비단의 길을 오가던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신강이 안식처였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강 위글족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빵을 나누지 않는 집은 텅 빈 집과 같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다섯 가지 대표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강에서 특히 유명한 다섯 가지 대표 음식, 그중 첫 번째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양고기 꼬치인데요. 신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네, 바로 양고기 꼬치입니다. 아, 양고기 꼬치는 신선한 양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꼬치에 꿰어 숯불에 구워내는 음식인데요. 이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향신료의 조화에 있습니다. 신강 사람들은 양고기를 구울 때 전지와 고춧가루를 듬뿍 뿌려 고유의 향과 풍미를 살립니다. 전지는 신강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로 그 독특한 향이 양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고소하고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신강의 양고기 꼬치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고기 조각이 매우 크고 살고기와 지방을 번갈아 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워지는 동안 지방이 녹아 살고기의 윤기를 더하고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또한 신강 사람들은 소금물에 고기를 살짝 절인 후 굽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 방법으로 고기 내부까지 간이 잘 배어들고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워지는 동안 숯불에 떨어지는 기름 방울이 연기를 만들고 그 연기가 다시 고기에 스며들어 더 깊은 훈연 향을 만들어냅니다.

양고기 꼬치의 역사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지는 신금 음식의 가장 중요한 향신료가 되었는데요. 전지는 본래 중앙아시아의 중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던 향신료로 비단의 길을 통해 신강에 전해졌고 지금은 신강 음식을 대표하는 향신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옛날 신강의 상인들은 긴 여정을 떠날 때 말린 고기와 전지를 함께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전지가 고기의 신선함을 유지해주고 기나긴 비단의 길 여행에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지는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추운 사막의 밤을 지내는 여행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요. 옛날 신강의 한 여행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배고픔에 지쳐 있었는데요. 그때 한 유목민이 그를 발견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양고기와 전지를 꺼내 함께 구워 먹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이 맛에 감동하여 이 맛은 죽음에서 나를 구한 생명의 맛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조리법은 신강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지금의 양고기 꼬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신강의 거리에는 숯불 연기와 향신료 향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저녁이 되면 도시 곳곳에서 양고기 꼬치 노점들이 불을 밝히고 그 향기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도 신강을 방문하신다면 길거리 노점에서 갓 구운 양고기 꼬치를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신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음식 바로 낭입니다. 낭은 밀가루로 만든 납작한 빵으로 특별한 낭 굽는 화덕이 구워냅니다. 낭 굽는 화덕은 땅에 파놓은 원형의 구덩이로 내부는 진흙으로 발라져 있고 숯불로 열을 가합니다. 이 화덕은 온도를 고르게 유지할 수 있어 낭을 완벽하게 구워낼 수 있습니다. 낭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흰 밀가루로 만든 기본 낭, 양파와 참깨가 올라간 낭, 심지어는 포도즙을 넣은 달콤한 낭까지 그 종류만 4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낭을 굽는 과정은 일종의 이식인데요. 발효시킨 반죽을 동그랗게 펴고 특별한 낭 도장으로 무늬를 찍은 후 뜨거운 낭 화덕 벽면에 손으로 붙여 구워냅니다. 신강의 낭 도장은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 무늬는 각 가정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갓 구운 낭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고소한 밀향이 가득합니다.

전학년 신강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래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강의 건조한 기후에서 낭은 몇 달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 비단의 길을 오가는 여행자들의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옛날 상인들은 이 낭을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의 비단의 길 여정을 떠났는데요. 또한 낭은 신강 사람들의 정을 나누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손님이 방문하면 반드시 낭을 대접하고 낭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운명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낭이 없는 밥상은 밥상이 아니다. 또한 낭에는 특별한 금기가 있습니다. 신강 사람들은 낭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않으며 낭이 떨어지면 주워서 입맞춤을 하고 이마에 댄다고 합니다. 이는 신강 사람들이 음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옛날 한 요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낭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낭을 주워 감사하며 먹었고 그 힘으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칭기스칸 시대에도 전사들은 이 낭을 식량으로 먼 길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낭은 단순한 빵을 넘어 신강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음식은 폴로입니다. 일명 손잡이 밥이라고도 하는데요. 신강에서 최고의 잔치 음식이고 또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입니다. 폴로는 양고기, 당근, 양파, 쌀을 기름에 함께 볶고 끓여 만든 필라프 스타일의 요리입니다. 신강식 폴로의 가장 큰 특징은 노란 당근과 빨간 당근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당근이 어우러져 폴로의 아름다운 색깔과 달콤한 맛을 더합니다. 신강 사람들은 특히 건포도를 올려 단맛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이 조합은 신강의 대표적인 맛 중 하나로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루는 신강 특유의 음식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폴로를 만드는 과정은 정성이 가득한데요. 먼저 큰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양고기와 당근, 양파를 넣고 볶아냅니다. 이때 양

양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당근과 양파에 스며들어 더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 위에 쌀을 올리고 물을 부어 뭉근하게 끓여냅니다. 이때 쌀이 너무 퍼지지 않도록 불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 익은 폴로는 밥알 하나하나에 고기의 향과 당근의 단맛이 배어들어 그야말로 환상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폴로는 신강의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인데요. 결혼식, 명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지요. 특히 신강 사람들은 폴로를 손님을 위한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폴로는 손으로 먹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폴로를 손님과 함께 나누는 것은 가장 큰 환대의 표현입니다. 폴로를 만들 때는 보통 가장 큰 냄비를 사용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는 주인의 정성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전해지는데요. 옛날 신강에 한 현명한 이사가 있었는데 그는 몸이 약한 왕을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이 바로 폴로였고 왕은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신강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라그만입니다. 수타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라그만은 손으로 직접 뽑은 쫄깃한 면발에 다양한 야채와 고기를 넣은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신강 사람들은 라그만을 사랑의 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면발이 길고 쫄깃해서 사랑이 오래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면을 만드는 과정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길게 늘리고 접고 다시 늘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쫄깃한 면발을 만들어냅니다. 숙련된 면장은 한 번에 수십 가닥에 가는 면발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신강 사람들은 면의 춤이라고 부릅니다. 소스는 신선한 토마토, 양파, 고추, 마늘, 그리고 양고기를 넣어 만듭니다. 신강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다른 소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봄에는 봄나물을, 여름에는 신선한 채소를, 가을과 겨울에는 건조된 채소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 대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반기는 닭고기와 감자를 큰 접시에 담아 매콤하고 진한 소스로 조리한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남방의 매운맛과 북방의 푸짐함이 만난 것인데요. 닭고기를 남방식으로 매콤하게 볶은 후 북방식으로 푹 끓여내어 깊고 진한 맛을 냅니다. 대반기에는 신선한 감자, 피망, 양파 그리고 신강 특유의 건고추가 들어갑니다. 이 건고추는 신강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고추로 너무 맵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를 더해줍니다. 대반기에는 보통 라그만 면발을 곁들여 먹는데 진한 소스에 면을 비벼 먹는 것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면을 소스에 비벼 먹는 방식은 신강 사람들의 하나의 요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즐긴다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신강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숯불 향과 향신료가 어우러진 양고기 꼬치, 신강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담긴 낭, 정성과 환대가 가득한 폴로, 면장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라그만,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만나 탄생한 대반계. 이 모든 음식에는 오랜 비단의 길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신강의 풍성하고 깊은 맛은 드넓은 대지와 비단의 길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신강 위글 자치구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미나,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나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는 그곳,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노래한 가요,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려봉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여러분 혹시 연꽃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맑고 고운 꽃잎,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결코 물들지 않고 청량하게 피어나는 모습. 예, 그래서 예로부터 연꽃은 속세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 아름다운 꽃만 바라보느라 정작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진흙 속에서 묵묵히 버티는 연근의 존재를 잊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겉은 거칠고 허투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촘촘한 구멍이 숨쉬는 통로가 돼 연꽃이 피기만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연꽃이 한 사람이라면 연근은 아마도 묵묵히 뒤에서 가족을 지키는 우리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이 자리, 예,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에서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예, 매일 새끼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아이 도시락 반찬 고민에 피곤한 남편의 간식까지 챙기다 보면 우리 엄마들은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기 마련이죠. 아,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진흙 속에서 단단히 지켜주는 든든한 식재료, 바로 련근입니다. 무더운 여름 지친 입맛과 기운을 살려줄 련근의 놀란 효능에서부터 바삭하고 아삭한 련근 요리까지 오늘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에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연근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 줄기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약재로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뿌리 채소의 왕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요. 특히 연근에 뚫려있는 그 신비로운 구멍들. 이 구멍은 공기가 잘 통하게 해 연근이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통로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연근은 수분과 영양분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서도 아삭하고 상쾌한 식감을 자랑하죠. 우선 연근은 비타민C의 보물고입니다. 연근 100g에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근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데치거나 조려도 쉽게 파괴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아주 탁월합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제격이겠죠.

네, 다음으로 연구는 철분과 탄인의 만남입니다. 탄인은 지혈작용을 도와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들께 좋고 철분과 시너지를 내어 빈혈 예방과 개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생리 후 허약해진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근은 바로 식이섬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변비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께 연근은 정말 좋은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연근은 비장과 폐를 튼튼하게 합니다.

더위로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없을 때, 그리고 마른 기침이 잦거나 목이 자주 칼칼할 때 연근을 섭취하면 속이 편안해지고 호흡기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근은 정말 흙 속에서 피어난 기적의 영양 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연근을 고르는 요령과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약도 잘 골라야 효험을 보는 법이죠. 이 신선한 연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신선한 연근은 표면이 윤기가 나고 매끈하며 흙이 약간 묻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하얗게 씻어서 나오는 것은 표백이나 산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근의 마디는 통통하고 짧을수록, 그리고 상처가 없고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잘라보면 구멍이 깨끗하고 검게 변한 부분이 없는 것이 신선한 증거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수확되는 연근이 가장 맛과 영양이 좋다고 합니다. 구입하신 연근은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자, 그런데 연근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연근은 생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위장에 약하신 분들은 꼭 조리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연근은 당질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당뇨 환자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연근은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근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해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레시피 소개합니다. 연근 조림, 간장 조림입니다. 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연근 조림인데요. 연근 300g, 간장 5숟가락, 설탕 2숟가락, 물엿, 그리고 올리고당 1숟가락, 맛술 2숟가락, 물 1컵, 통깨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연근을 껍질을 벗기고 0.7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명심해 주세요. 연근을 썰자마자 바로 식초를 탄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아삭한 식감이 유지되고 색상 변화도 방지됩니다. 냄비에 연근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데쳐줍니다. 이렇게 한번 데치면 전분기가 빠져 조림장이 더 잘 배어들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이제 냄비에 간장, 설탕, 물엿, 맛술, 물을 넣고 끓이다가 연근을 넣어줍니다. 중불에서 국물이 거의 졸아들 때까지 젓지 말고 살짝 흔들어가며 졸여주세요. 마지막에 불을 끄고 통깨를 솔솔 뿌리면 끝입니다.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연근 조림은 밥 반찬은 물론 아이 도시락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바로 바삭바삭 고소한 연근전입니다. 손님 초대상이나 명절에도 자주 올리는 연근전인데요. 연근 한 개, 부침가루 한 컵, 물 한 컵, 소금 약간, 식용유, 그리고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나 홍고추를 송송 썰어 준비하세요. 연근은 껍질을 벗겨 0.5cm 두께로 얇게 썰어줍니다. 역시 식초물에 살짝 담가 색상 변화를 막아주세요. 연근을 반죽에 톡톡 찍어 기름을 두른 팬에 하나씩 올려줍니다. 그 전에 부침가루에 물을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연근 위에 고추를 예쁘게 얹어주면 색감이 살아납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져주면 바삭하면서도 연근의 아삭함이 살아있는 연근전 완성입니다. 이 간장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약간 섞은 초간장에 찍어 드시면 정말 별미죠.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견디는 연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님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누군가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한 끼를 준비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내가 나로 산다는 그 평생의 꿈, 아마도 그것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머님들마다 가족 밥상에 연근 요리 하나 올려드리는 그 미소를 생각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그의 삶은 한 잔 술과도 같습니다. 쓴맛, 단맛, 그 모든 맛이 어우러져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리현숙의 글입니다. 술은 달다. 제목을 쓰고 보니 너무나도 거창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마시는 술은 진짜로 달다. 여자가 뭔 술타령인가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술이 좋다. 아버지는 술꾼이셨다. 생전엔 매일마다 반주술을 마셨다. 식사를 거르셔도 술은 챙기는 그런 분이셨다. 질푼 알각잔에 소주를 찰찰 흐를 것처럼 부어서는 잔을 들지도 않고 고개를 숙여 마시곤 했다. 술을 좋아해서인지 술 친구들도 자주 집으로 부르셨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술안주 갖추기가 힘들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잔소리하지만 그런 말이 아버지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덕분에 우리는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었고 그 멋이 좋아 술 마시는 아버지가 좋았다. 반대로 어머니는 술을 마시지 않으셨다. 맥주 반 잔쯤 하셔도 얼굴이 빨개 나셨다. 간에 알코올을 해독하는 성분이 없다나 그렇게 들은 것 같다. 그런 걸 알기에 친구분들은 어머니에게 술을 권하시지 않는다. 그런 어머니는 왁작한 술상에서 늘 이방인으로 보였다.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인지 오빠와 동생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런 두 분의 유전자를 아주 고르게 이어받았는가 보다. 술을 아주 즐기지만 술만 마시면 알코올을 해독시키지 못하는지 얼굴이 빨개난다. 그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좋지 않다지만 나는 술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처음 술을 접한 것은 초중 3학년 졸업식 때였다. 졸업식이 시작되자 처음엔 학부 형이랑 선생님들의 눈치를 봐가며 가만가만 마시던 술이 선생님께서 오늘만은 마셔도 괜찮다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너도 나도 술병을 꺼내들었다. 그날만은 모범생, 문제생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 후 사회로 나와서 조금씩 마시던 술이 홀로 여행사를 차리고 나선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 결혼하고 나선 술 마실 일이 종종 있었다. 친정이요, 시집이요, 일도 많았고 남편 쪽, 내 쪽 친구들도 많았으며 직장 동료들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자주 술을 마셨다. 하지만 술도 상대와 장소를 가려서 마셔야 한다. 이젠 나이도 마흔을 넘어섰고 애도 크고 별로 속 타는 일도 없으니 친구들이랑 자주 모여서 술 모임을 한다. 그래서인지 며칠 안 마셨다 싶으면 술 생각이 난다. 그러면 위챗에 오늘은 술 한 잔 하고 싶다. 오늘은 취하고 싶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잔만. 이라고 글을 올린다. 그러면 꼭 나처럼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녁에 술 한 잔 할까 하고 유혹한다. 혹시 술 마시자는 친구가 없으면 나는 집에서 마른 명태 조각에 맥주 한 병쯤 혼자서 간단히 한다. 그러는 나를 보고 술이 맛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대답한다. 나는 술이 달다. 왠지 달고 마시고 싶다. 그것은 술보다도 술만 마시면 동동 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아서인 것 같다. 기분이 좋아지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인다. 언짢았던 일들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술이 해결해주는 일이 의외로 많았다. 안 풀리던 일들도 술상에서 해결이 되고 어색하던 사람들도 한 번의 술로 친숙해지고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싸우던 친구들도 술상에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런 모습에 술이 좋았고 술이 달았다. 술을 마시고 오만상을 찌그리는 그런 술을 나는 마시지 않는다. 예전에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상을 찌푸리는 친구를 보고 그럴 거면 술을 왜 마시냐고 술이란 건 마셔주고 살짝 웃어줘야 같이 마시는 사람도 기분이 낫지라고 했더니 그것이 후엔 술상의 어록이 되었다. 지난 단오에 있은 일이다. 아침 일찍 친구가 위챗 모멘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 친구들 속엔 남자가 없으니 양꼬치 구워줄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의리의 하회가 있으려니 했는데 말이 없었다. 이어서 내가 연속 글을 올렸다. 3일이나 휴식인데 얼굴이나 보자. 만나서 간단하게 술이나 하고 간단하게 자기 사랑도 하고 또 간단하게 시집 흉이나 보자. 효과가 짱이었다. 그렇게 간만에 만난 우리는 누구 권할 곳도 없이 술이 쭉쭉 잘도 내려갔다. 그 맛이다. 달달한 술맛. 달달한 친구 사이, 그리고 달달한 우정의 술은 정말 달았다.

값비싼 술을 부어서는 남 몰래 상 밑에 쏟아버리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아니 하면서도 마실 것은 다 마시는 그런 일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실 거면 재미나게, 안 마실 거면 아예 술상에 앉지도 말자는 것이 나의 술상 법도이기 때문이다. 술은 오락연회의 흥분제이고 사람들 사이를 개선시키는 윤활제이다. 술의 의의는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상에 있고 같은 술상에 앉은 사람들에게 있고 기분에 있는 것 같다.

아담 수필입니다. 정국선이 쓴 수필, 마음 벽에 걸린 시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바늘 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들려온다. 시계는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변함없이 돌고 또 돌아가며 시간을 날리고 있다. 시계의 끊임없는 회전과 함께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며 추나 추동 사계절이 바뀌고 한 연대 한 세기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있다. 쉼없는 시간의 흐름에 동반된 삶, 어쩌면 삶을 주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시계 하나가 걸려있는 듯 싶다. 한 점의 흐트러짐도 모르는 규칙적이고 정확한 시계와는 달리 주인의 마음에 따라 빠르다가 늦다가 가끔은 멈추기도 하면서 마음속의 시계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변화를 거듭한다. 철부지 동년 시절, 학창 시절에 마음의 시계는 거침없는 달림을 해왔다. 친구들과 소꿉놀이의 시간을 아끼며 선생님의 칭찬말에 마음을 부풀리며 동실 뜨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불타는 저녁 노을과 합창을 하고 둥근 달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시절. 그 시절은 마냥 달기만 하던 시절이어서 언제 하루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사업에 각 참가해서 헷내기 교훈으로서 로 교원들의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사랑하는 학생들과 울고 웃으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던 때 시간은 항상 나를 재촉하여 눈, 코 뜰 수 없었다. 마음벽에 걸린 시계는 훌쩍훌쩍 뜀질이라도 하듯이 20여 년이란 세월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후 20여 년의 경력을 쌓고 로교원의 행렬에 들어선 후 어느 날부터인지 딱히 알 길 없이 나는 가끔 벽에 걸린 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직 20분이나 있어야 점심시간이네. 이제 3시밖에 안 됐네. 아직 2시간 있어야 퇴근 시간이구나. 벽에 걸린 시계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 걸린 시계를 조롱이라도 하듯 하고 나는 짜증이 슬슬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분명 내 마음 벽에 걸린 시계는 나의 권태와 함께 늦장을 부리며 마음속에 부글부글 거품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한 시간이 두 시간 같고 하루가 열흘처럼 지겨워지며 순간순간 솟구쳐서 무엇인가 쓰고 싶던 글들도 제목만 달랑 책자에 써놓고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대로 버려둔 채 딱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늦장을 부리며 있는데 퇴직을 1, 2년 앞둔 노교원들의 언제면 퇴직이 될까? 이젠 교직 생활도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 징글징글 지겨워진다 라는 내심의 고백이 들려온다. 무심 중 죽음을 향한 삶의 행정에 대한 생각을 더해보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꼭 죽게 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언젠가는 꼭 죽게 된다는 확실한 사실 앞에서도 누구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 얼마 전 교직원 20여 명이 4명의 정년 퇴직 교원들을 위해 준비한 만회에서 한 정년 퇴직 교원은 눈물이 글썽해서 퇴직을 앞둔 나날엔 언제면 퇴직이 될까고 그토록 학수고대했었는데 정작 퇴직을 맞고 보니 마음이 텅 비어가는 느낌에 허전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상악종소리 울리고 하악종소리 울리는 데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자꾸만 학교 운동장에 눈길이 가고 마음은 그냥 쉬지 못하고 학교에 머물러 있다고. 토요일, 일요일 휴식일이 되어야 마음 편히 집에서 있을

수 있게 된다며 퇴직을 기다리며 살아온 몇 년이 참 후회스럽다는 감수를 토로했다. 그동안 학교 사업에서 항상 앞장서고 열심히 달려오신 선배 선생님이 퇴직을 앞둔 몇 년 단계를 풀었던 짧은 순간도 아깝고 후회로 남는 시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항상 열심히 뛰며 살아간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지난 4월 조직된 교원연수회에도 나이 50에 연수는 해서 뭘 하냐 하는 동사자들의 편견을 뒤로 물리한 채 나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참가할 결정을 내리고 연수를 떠났다. 내심 내 나이가 제일 많아 젊은 교원들 속에 끼어 난감하지 않을까 걱정도 약간 했었는데 정작 연수에 참가하고 보니 퇴직을 1, 2년 앞둔 로 교원들도 와 계셔 한시름 푹 놓을 수가 있었다. 더욱 연수기간 그분들의 나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열심히 청강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발표하던 모습이 참으로 공경스러워 내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게 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배우기 딱 좋은 나이구만. 나는 신이 나서 교실 맨 앞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하루에 거의 8시간에 달하는 강좌를 지루할 줄 모르고 열심히 들었다. 내심의 동력과 함께 내 마음속의 시계는 늦장을 부리지 않았던 것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두고 그 누구도 라테와 함께 뒤따르는 권태로 하나의 죽어가는 영혼의 죽은 늪을 파고 그곳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봄 계절의 노크소리와 함께 이른 새벽 드레나가 곡식을 심고 변모를 하고 모던 여름철에도 땡볕 아래 땀덩이를 쏟으며 기음을 메고 농약을 치는 싱그한 농민들의 모습에 감동이 흐르고 운동장에서 단체무 훈련, 체조 연습, 배구 훈련, 축구 훈련을 하며 항상 운동장이 들끓게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생기가 넘쳐 흐른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밤을 패가며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은 마냥 대견스럽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롭고 즐겁고 찬란하기를 바람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와 땀으로 자신의 삶을 예쁘게 살찌워가는 삶이야말로 화려한 삶이 될 것이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들은 우리들의 삶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고 아름다운 화원도 보게 되고 풍성한 수확의 희열도 만끽하며 인생을 빛나게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 항상 삶에 감사하며 마음속의 시계를 멈추지 말고 멋진 인생 그래프를 그려가기 위해 쉼없는 행정을 계속해야 하리라. 똑딱, 똑딱. 시계는 시간을 날리고 내 마음속의 시계도 신나게 달리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능시대, 사색의 힘을 길러주는 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백승이 쓴 또 오세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백승은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련행성 안산으로 공업지대에서 태어난 그는 11살의 부모를 따라 서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 사회 급속한 발전 속에서 느끼는 혼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이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게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를 렌즈로 삼고 고향의 현재와 과거 및 시대의 격변이 사회의 여러 면에 미치는 충격,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가족의 처지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익숙했던 가까운 친척과 친구, 거리와 풍경이 바래지고 흐릿해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고 구체적인 현재로 다가오면서 그에게 새롭고 객관적인 시각을 선사해줍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지만 어떤 것들은 글과 함께 남게 됩니다. 저자는 글쓰기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배달음식 신왕 개병리 첫 비허우 문집입니다. 이번에 그는 응축된 시행 사이에서 벗어나 매 식구가 탄생하기 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부모의 사랑, 고난 속에서도 굳건했던 어머니 포성진의 생애를 기록함으로써 그 시대 여성들이 공동으로 겪었던 상황을 비춰줍니다. 그는 부모와 함께 한 마지막 시간에 세세한 부분들을 회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또 배고픔 속에서도 단순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한 성진이라는 제목처럼 길고도 고단했던 삶 속에서 평생을 거쳐 마침내 고난을 따뜻하고 반짝이는 진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풍족한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어떻게 자기와 세계를 인식할까요? 풍족한 세대는 이헌봉과 양행이 합작해 쓴 신작으로 개혁개방 이후 물질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출생한 군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해당 세대와 그 부모 세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성장 경로와 자기 구축 과정을 보여주면서 세대 간의 인지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상업 발전, 과학기술 갱신, 매체 변화와 오락문화 전환이 이 군체의 세계관에 주는 영향을 다룹니다. 그 속에서 영영후가 빈곤을 겪지 않은 첫 세대로서 교육 경쟁에서 70후 부모 계층의 초조함으로 인한 내부 공격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을 배제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도전해야 이길 수 있다는 사회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AI는 구경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의 나이젤 투는 저명한 인공지능 기업가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과학보고서 가운데 이 책은 독특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것이 우리를 도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발전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뜨겁게 논의하는 화제에 대한 토론이든 물러나고 작가는 늘 개인의 경력과 체험을 결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또 차분하게 읽을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 독자들에게 깊은 깨달음도 안겨줍니다. 다음으로 다정한 서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볼스카의 작가 올가 토가르추크가 노벨상을 수상한 후 처음 출간한 책입니다. 책에는 6편의 에세이와 6편의 강연록이 실렸는데 각각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문학과 글쓰기입니다. 읽기에서 출발해 쓰기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다채로운 문학적 로종을 따라 가느라면 어느 순간 그의 작업실에 초대되어 한 편의 소설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던 방대한 독서 이력과 예술적 취향뿐만 아니라 현재 시도 중인 새로운 문학적 실험들과 놀랍도록 독창적인 상상력도 엿보입니다.

수 있습니다. 책 표지의 꽃과 잎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넝쿨 속에서 소심스레 윤곽을 드러낸 인간의 실루엣, 가운데가 텅 비어 성별도 나이도 인종도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형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며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궁극적으로 자연의 품속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번에는 볼스카이 작가 올가 토가르추크의 대표작인 방랑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행 그리고 떠남과 관련된 100여 편이 넘는 짧고 긴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났다가 느닷없이 부인과 아이를 잃어버린 남자, 죽어가는 첫사랑으로부터 은밀한 부탁을 받고 수십 년 만에 모국을 방문하는 연구원, 장애인 아들을 보살피며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일상에서 탈출해 지하철역 노숙자로 살아가는 여인, 프랑스에서 사망한 쇼팽의 심장을 몰래 숨긴 채 모국인 볼스카로 돌아온 쇼팽의 누이, 다리를 절단한 뒤 정신착란증에 시달리는 해부학자, 지중해 유람선으로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리스 문명의 권위자,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 아니면 어딘가를 무엇을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다다르려 애쓰는 사람들, 이렇듯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집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로스카는 정체 모를 로파의 에피소드를 통해 저자는 사람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어떤 장소나 사물에 얽매이게 되면 근본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합니다. 방랑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직조한 다성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별무리 소설입니다. 불과 10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텍스트도 있고 긴 분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행기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은 독자로 하여금 한 문장 한 문장 곱씹듯이 읽으며 사색을 하도록 유도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또 읽을 때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장르 또한 다양해서 여행일지나 탐방기는 물론 편지나 강연록 형식의 글들도 공존합니다. 그 중에서 인체나 내장기관을 전시한 박물관에 대한 관람 기록은 추리물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에서 쓴 에세이도 있고 바쁜 요정을 쪼개 기차역에서 무릎 위에 책을 받쳐놓고 족지에 휘갈려 쓴 단상도 있습니다. 트렁크에 담긴 구겨진 짐처럼 두서없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쉼없이 라리얼됩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또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서로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에피소드의 후속 스토리가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 다음 에피소드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단서가 은밀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서를 찾아보고 서로 연결되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가 됩니다. 이 책에서 부단히 회자되는 여행이란 단순히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횡단하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행,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 시련과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이 방대한 여정에 포함됩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직접 가보지 못한 이국적인 장소들을 간접적으로 방문해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흥미로운 인물과 그들의 생애 단면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종의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독자들은 잠시 여행자가 된 것처럼 깊이 몰입하게 되고 저자의 천재적인 통찰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201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토카르추크는 일찍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야말로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본질적으로 경계와 단절을 허무는 글쓰기를 통한 타자를 향한 공감과 연민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작이 바로 방랑자들입니다. 우리는 생이 시작된 순간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적 한계에 때로는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제목인 방랑자들이란 궁극적으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천혜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효수 리룡철 작사 김태곡 작곡의 첫사랑은 달콤해 준비했는데요. 청춘 시절 가장 설레고 아름다운 기억 바로 첫사랑이 아닐까요? 떨리고 행복했던 첫사랑의 감정을 노래한가요? 멜로디에 달콤한 마음이 담겨있어 아련하고 따뜻한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김명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갈금 병창에 가요죠. 잔잔한 선율 속에서 전통악기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웅준 작사, 안국민 작곡의 내 사랑 가야금 보내드립니다.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활기찬 노래를 들으며 마음껏 웃고 행복을 맞이해보시길 바라면서 류용군 황영애의 웃으면 복이 와요 함께 들어보시죠.

고소한 보리차 한 잔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멜로디가 지친 마음을 달래줍니다. 평온하고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김명근 작사 안계린 작곡의 보리차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골 빨래터는 언제나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소박한 일상의 풍경이 선율 속에 생생하게 펼쳐지는가요? 김동호 작사, 김경애 작곡의 빨래터에서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성수길 김홍련의 황홀한 내일이 기다립니다. 보내드립니다. 현재의 행복을 간직하며 더욱 멋진 미래를 꿈꾸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희망에 가득 찬 멜로디가 맑은 내일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노래하겠죠.

이어서 리광수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샘 보내드립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깊고 풍요로운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무슨 일이나 시작하는 것이 절반을 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시작이 중요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문제를 풀 때 망설이기만 하고 선뜻 시작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마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필을 들고 한 문제라도 풀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언젠가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운동도 마찬가지랍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준비 운동부터 먼저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큰 성공의 반을 이룬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힘차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오늘은 숲속에서 살금살금 다니는 아주 귀엽고 똑똑한 동물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바로 너구리 곰입니다. 귀여운 생김새로부터 독특한 생활 습성까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 너구리 곰의 재미나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너구리 곰은 포유강 식육목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주로 북아메리카주에 분포되어 있고 유럽과 아시아주의 일부 나라에서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너구리 곰은 습기가 많은 숲속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가끔은 농경지, 교외, 그리고 도시에서 발견되기도 하죠. 너구리 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눈 주변의 넓고 검은 얼룩입니다. 얼굴에 하얀 털과 어우러져 마치 작은 가면을 쓴 것처럼 보이죠? 그 모습이 너무 익살스러워서 사람들은 너구리 곰에게 가면 도적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붙여줬답니다. 너구리 곰의 귀는 동그랗고 웃부분에 하얀 털이 나 있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털 색깔이 보통 진한 회색이나 연한 회색이지만 갈색, 검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너구리 곰도 있는데요. 아주 드물게 온몸이 하얀색인 너구리 곰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구리 곰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꼬리를 살펴보면 5개 내지 7개의 검은 고리 모양의 무늬가 선명하게 둘러져 있는데요. 마치 꼬리에 여러 개의 반지가 끼워진 것처럼 보이죠. 이러고 보면 너구리 곰은 정말 매력적인 생김새를 가진 동물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나의

너구리곰은 숲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천, 호수, 못 등 수욕에 가까운 숲을 많이 찾아다니죠. 이는 너구리곰의 아주 독특한 습성, 씻어먹는 행위와 깊은 관계가 있답니다. 너구리곰은 흔히 찾은 모기를 물에 넣고 씻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예민한 촉각으로 모기를 확인하는 것뿐이랍니다. 너구리곰의 앞발에는 촉각 감수기가 많이 나 있는데요. 물에 닿으면 촉각의 민감도가 더욱 높아진답니다. 너구리곰이 모기를 물에 넣고 주물럭거리는 동안 사실은 촉각으로 모기의 질감과 신선도를 느끼며 먹어도 되는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이 상점에서 과일을 고를 때 손으로 만져보고 눌러보며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답니다. 다만 너구리곰은 물의 힘을 빌려 촉각을 더욱 예민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동요 자연의 조화를 듣고 돌아올게요.

너구리곰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잡식성 동물인 너구리곰은 식물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한답니다. 먼저 너구리곰이 즐겨 먹는 식물성 먹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장과입니다. 블루베리, 복분자 등 새콤달콤한 열매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두 번째는 호두, 도토리 등 견과류입니다. 이런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영양가가 아주 높습니다. 가을이 되면 너구리곰은 도토리를 많이 모아 저장해 두기도 하는데요. 이 밖에 각종 식물의 종자, 뿌리와 잎도 먹는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너구리곰의 동물성 먹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시냇물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노구리곰의 동물성 모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봄이 되면 노구리곰은 곤충, 쥐나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여름이 되면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도 사냥하는데요. 심지어 새와 새알도 먹는다고 합니다. 노구리곰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새알에 살짝 구멍을 낸 다음 알 속에 즙을 빨아먹는답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그러나 도시에 사는 노구리곰의 먹이 습관은 조금 다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남은 음식물, 과일 껍질과 같은 먹이 찌꺼기를 찾아 먹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물성 먹이부터 동물성 먹이까지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기 때문에 노구리곰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는 똑똑하고 생존력이 강한 동물이랍니다. 네, 동료 사시절이 좋아요를 보내드립니다.

너구리곰은 야행성 동물입니다. 낮에는 주로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요. 나무구멍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만들어 지낸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먹이를 찾기 시작하죠. 만약 검은 곰과 같은 천적을 만나면 너구리곰은 재빨리 나무로 올라가 피신을 한답니다. 너구리곰은 기어오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동물인데요. 나무는 물론 절벽과 건물도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구리곰이 척척 기어오를 수 있을까요? 바로 너구리곰의 사지에 있습니다. 네 다리는 아주 튼튼하고 발은 사람의 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민첩합니다. 매끈해 보이는 높은 건축물의 벽에는 작은 돌기가 숨어 있습니다. 너구리곰은 이 작은 돌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척척 기어오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귀여운 동물 노구리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친구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줄무늬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물가에서 앞발로 주물럭주물럭 먹이를 씻는 노구리곰의 모습 상상해 보았는지요. 자연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동물들로 가득하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풍부한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재미난다야. 음악유희 라라라, 음악유희 라라라, 참말 재미난다야. 성순하는 선생님의 선풍금 소리, 쿵자쿵자 우리들의 타악기 소리, 교실에 울려요, 곱게 울려요, 쿵자쿵자 쿵자자 높이 울려요. 야야야 재미난다야, 야야야 재미난다야. 음악유희 라라라, 음악유희 라라라, 참말 재미난다야. 성순하는 선생님의 선풍금 소리, 쿵자쿵자 우리들의 타악기 소리, 교실에 울려요, 곱게 울려요, 쿵자쿵자 쿵자자 높이 울려요. 야야야 재미난다야, 야야야 재미난다야. 음악유희 라라라, 음악유희 라라라, 참말 재미난다야.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심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잠들기 바쁘다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다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말이죠. 박윤덕 주임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박윤덕 주임은 70년대 말기에 장춘 중요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결시 중요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연변의 명리 칭호를 받은 분인데 2014년도에 영광스럽게 연결시 중요원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 오전에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맥을 하는 과정을 우리 레헤레 본디 이야기 때문에

통해서 이 환자가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말이죠. 예, 제때 포착합니다. 아, 그리고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치관념하고 변증원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하나는 심뇌혈관계통질병에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그리고 또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신면증에 우울증 조리증이란데 불안장애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위염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 이런 위염을 잘 치료하고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에 당뇨병 신병에 그리고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저려나는 이런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박주임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실면증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시간을 내서 실면증에 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실면증이라 하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적으로 대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고싱 수면이라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맞아 잠들기 바쁜 이런 병증 프로는 적지 않습니다. 35%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리고 맞아요. 몇 주, 몇 달 이렇게 단기적인 실면증이 대략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우리 림상에서의 환자분들이 잠을 들기 바빠서 찾아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완고성 실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잘 옵니다.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프로가 적지 않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38%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대략 5억이란 분들이 이 말이죠. 수면 질량이 못해가지고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실면이라 할 경우에는 중이내과의 일종 말이죠. 질병인데 또한 말이죠.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나타나는 일종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는데 어떤 질병들에서 이 말이죠. 잠자기 바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가. 하나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에 우울증이라든가 공포증이라든가 조리증이라든가 이런 심리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 실면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중추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말이죠. 실면으로 또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0: 내분 비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또 20년 정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작항이라 합니다. 당뇨병이나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한 여성분들이 말이죠. 월경불조라든가 갱년기 종합증,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말이죠. 실면으로 고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심리수창에 심률이 고르지 못한 거에, 그리고 심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실면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실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늘상 기침을 하고 가래가 생긴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이 실면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대중이 얼습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뭡니까? 제가 저 박윤덕 교수님께서 저 문화리 치료를 받았지요. 예.
0: 어떤 정원에서 치료 받았습니까?
2: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난 게 이는 낯이 뭐라고 이 다치면 막 아프고 이래서 그래서 언니가 저 박윤덕 교수님께서 가서 침도 맞고 저 약도 집어본 게 효과 용 좋습니다.
0: 네, 그래요.
2: 오늘도 또 다시 저 가볼까 해서 그래서 예, 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2: 알았습니다.
0: 예,
2: 수고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교체통이 정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저는 말할 때부터 원장님이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어둠이 자꾸 잠 못 잡니다. 그래서 다들래 효과가 좋아가지고 또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답합니다.
4: 저는 노공 환자인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인데가 약을 두 번 줘다 먹고, 골이 아프던 게 많이 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래서 갔는데, 이제 많이 났으니까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지 좀 시간이 기가 또 아픈 것 같아서, 오늘 원장 선생님 가봐야죠, 그럽니다.
0: 오십시오, 시름 넣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수고하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좀 잠을 하려고 그럽니다. 길태 문진부의 그 저 기질 저 고치는 선생님 계십니까?
0: 이렇게 합시다. 진단은 똑똑히 받았습니까?
5: 기질.
0: 내치랍니까? 외치랍니까?
5: 외치.
0: 외치면 이렇게 합시다. 그 수원장 찾으세요.
5: 수?
0: 숙사란 숙제인데 특수한 서입니다. 한쪽 분이.
5: 그저, 수원장.
0: 그저 원장 선생이라면 됩니다.
5: 원장 선생님이 저 지질을 치료합니까?
0: 외과 이런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5: 저 지질이에?
0: 외과 질병입니다. 중위외과 질병.
5: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네, 전화 맞습니까?
0: 듣고 있습니다.
6: 수고하십니다. 전번 주일에 그 심혈관 이사를 배웠는데,

0: 오늘이 가려보겠.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0: 강수임이라는.
1: 예, 강철수 선생. 예, 그냥 예. 오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박윤덕 주임께서 그 머리 아프고 어림 쥐나고 이런 데서 두 번 약 가져다 먹는데 많이 나서가지고 이번에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어떤 애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예. 본인이 그 시골하기 원래 맞습니다.
1: 예.
4: 그런데다가, 예, 자꾸 지금 자신 없어가지고,
1: 예. 예.
4: 그때는 맞고도 기후가 한 시간 간다.
1: 아, 심하구만. 예, 예.
4: 예, 그래서 머리 막신나고 계속 머리 아프고, 예. 그리고, 막 경력도 깜빡깜빡 이어지지, 이렇게 공무원이 흔하게 없고, 그러니까 다시
1: 말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거기 이 방송 듣고 또 우리 친구가, 참 못다 이런 게 그 박윤덕 선생님에 가서 치료받은 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뭐라 해서
1: 예.
4: 그래 그 박 선생님에 가서 주머니 이제 한번 하고 썼습니다. 근데 박 선생님이 그 이렇게 냈다 용 잡아줬더라.
1: 그렇죠. 예.
4: 그리고 이 혈압이 지금 조선에서 막 양자까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먼저 잠 자는 거부터 이거 조선을 해야 잠 잘 자야 하니 그런 조선도 된다는 소리.
1: 그렇죠.
4: 박에다 하고 귀에다가 이렇게 친구 하나 놨었더라.
1: 예,
4: 예. 목소리 중요한 것을 본 게 지금은 아마 한 3시간, 4시간씩 잘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4: 그래서 예, 뭐 아직도 좀 자는 것도 또 개선하고 이렇게 혈압 조선도 또 그걸 공부를 하려고 예. 오늘이 그 박윤덕 지금 이사를 예약됩니까?
1: 예,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선생님입니까?
1: 예, 예.
5: 네, 네, 저 며칠 전에 그 길자중에 갔다 왔는데 강철수 선생님 뵈었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입니까?
5: 머리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1: 예,
5: 재채기 많고 그래서 갔었는데 그 다음 뒷담등이 열이 나고
1: 예.
5: 좀 치료해서 조금 괜찮은데 오늘 가려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예. 예.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5: 오시겠습니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제 차례인가?
1: 예, 맞습니다.
6: 아, 예, 요즘에 날씨도 그런지 좀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그리고 다음도 잘 아요인데 원장 선생님 좀 예약해 주시면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6: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맞습니다.
2: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7: 예, 예, 예, 그, 저기, 뭔가, 예, 저번에 예, 너무 이렇게, 이 날씨 더워 그런지, 막 어지럽고,
1: 예.
7: 밥 맛이 없고, 맥이 떡 떨어지고, 예, 밤에 잠 자지 못한다. 그리고 막 혈압이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해서, 예, 검사하니까, 예. 농공수에 부드럽더라.
1: 예.
7: 바빠서, 예, 그 소문 듣고 소리, 그, 저기, 길대중이 박윤덕 주임 선생님이, 내가서 예, 침도 맞고 약 먹었는데
1: 예,
7: 병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7: 그 날에는 너무 바쁘니까 예, 예약도 못하고 막 갔다 했지만
1: 예, 예, 예.
7: 환자 많을 때다. 예.
1: 많습니다. 예.
7: 옆에서도 보니까 나오 설명도 잘해주고 맥도 잘 보고 형졌을 때다. 예. 그래서 효과도 또 막 좋고 이러니까 예, 이번에는 예약하고 가려고 그랬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어전에 오시면
7: 되지.
1: 예, 어전에 오세요. 예.
7: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박윤덕 주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7: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는 그 길태성의 문진구에 그 최영희 선생님 데가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침 맞은 게 많이 나았었습니다.
1: 예, 예.
8: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가 맞으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8: 그럴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 박창호 주요로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어떤 전화입니까?
1: 저기, 걸으면 예, 숨이 자꾸 차고, 그 다음에 예. 심장이 뭐가 그 누르는 것처럼 아파고 해야 돼.
0: 예, 압박감, 예.
1: 박창호 주요한테 전번에 가보였습니다.
0: 예.
1: 청량은 몇 번 가지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회복되고, 옛날에 좀, 한, 거저 뭐, 50m도 걷기 바쁘던 게 지금은 시장 도리도 조금 합니다.
0: 예, 예, 예.
1: 숨 넘길도 조금 갈 수 있고, 숨도 덜 차고 해서, 담다는 것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0: 예.
1: 효과 좋으니까, 오늘 첫날 좀 몇 번 또, 더 써보려고, 선생님.
0: 예.
1: 박창호 주임 좀 예약해 주시죠.
0: 예. 연결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저는 허리 다리 아파서 그 최영희 선생님한테서 침도 맞고 중약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그래서 성계교정 더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0: 안녕히 계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위가 아프고, 식구물이 올라오고, 설사 나가서, 예, 전번 주일에 가서.
2: 네.
4: 예, 박주임, 박창호 주임 선생님 보여드렸습니다.
0: 예, 예.
4: 예. 지금 내 위 아픈 게도 좀 낫고 식후물 올라오는 것도 예, 좀 낫습니다.
0: 예.
4: 그래 아픈 게 좀 나으니까 나 오늘 가서 천약 더 쓰려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 됐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제 전화 맞아요?
0: 예, 듣고 있습니다.
5: 예. 예, 저는 발 뒤치기 너무 아파서 걸어다니기가 영 불편했어. 그러다가 대중이 그 진저서 방송을 듣고서리 강주임 선생님 용하다 말두고 제가 치료받았어요.
0: 예.
5: 그래 받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0: 예.
5: 그래 효과 좋아서 이럴 때 한 번 더 첨야가 그런 침 맞자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네, 제가 관절 통증과 허리 통증이 심했는데, 저 강천수 주임한테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지금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0: 예, 예.
6: 예, 그래, 오늘 방문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7: 네, 저는 예, 그 길태중이 예, 그 박윤덕 그 교수님의 약을 지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잡습니까?
7: 예, 저는 예, 그 원래 혈압도 높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예, 특히 저기 잠을 못 잡니다.
0: 예.
7: 저녁에 뭐, 예, 누구 뭐, 한, 그저, 정말, 저기, 밤잠 다 자고 뒤척임에 그렇게 애를 써도, 예, 저기, 1시, 2시에 잠이 들고, 한 2시간씩 자고 이랬습니다.
0: 예.
7: 그래서, 예, 너무 자지 못할까, 사람 정신이 아니라고, 맥이 없고, 예, 정말 움직이기도 싫고, 여러 가지를 정말 다 영, 귀찮고 이랬을 때다. 그래서, 예, 소문 구설에,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 댁 가서, 예, 저기, 그 진찰을 받고 그다음에 약을 저기 썼는데 선생님이 정말 저기 심리적으로도 예 많이 설명 잘해주고 정말 저기 맥스 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예 지금 한두 번 줬습니다. 한 열흘 됐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누부면 예 잠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한 5시간 6시간 잡니다. 그래, 예, 효과 좋을 때, 정말, 약 좀 더 먹자고, 예. 그래서 예. 오늘이 가자고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7: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저는 그, 받은들, 그분들이 진찰을 받고, 이면 거의 소배 받고 달아서.
0: 예.
8: 예, 밤에 자꾸 일어나게 해서, 예. 세 번째 봤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또 가서 왔는데, 되겠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아, 그래, 뭐 좀 예약했어요.
0: 예, 연계 됐습니다.
8: 박은도 교수님.
0: 예, 예, 예.
8: 예.
0: 어전에 오세요, 예.
8: 네, 수고하세요.
0: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저는, 예, 말하자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떨기고, 예.
0: 예.
9: 그러면 이제 밤잠도 잘 아예 옵니다, 어떤 때는, 예.
0: 예, 예.
9: 밤에는 어쨌든 두세 번씩 일어나서 서변 놀러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0: 예.
9: 그래서, 어쨌든 이래 말하자면 목소리 좀 떨기고, 불편할 때 영 많습니다.
0: 예.
9: 걸으면 숨도 차고 그래서 박 교수님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예, 몇 시쯤 가면 되겠는지요?
0: 박윤덕 주임 보이겠습니까?
9: 예예 예, 그러자
0: 그냥 그저 11시 전에 오세요.
9: 11시 전에
0: 예예
9: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11: 예, 그 내일로 예, 그 박성호 선생님 두 분 예약했습니까?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1: 아, 나는 이 기침 지내놔서 그래도 이게 어떤 좀 약수고 조금 낯선 것 같아서
0: 예.
11: 또 한 번 더 써보려고 그래고 또 다른 또 뭐니까 변비 지내 심한 게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11: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리 애들 알아보게 되면, 예, 병원에 오는 분들보다도, 예, 많이는, 예, 자체로 약방에 가서, 예, 안딩이라 이런 말이죠. 수면제를 싸서 잡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또, 예, 예 이런 말이죠. 예, 노코유엔 같은 이런 신경과나 정신과에 가서 정신 환자들이 잡수는 말이죠. 그런 약을 또 잡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실면증이라 할 경우에는 중이내과의 일종 질병인데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 단독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어째서 이 잠들기 바쁜가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 원인을 알 경우에는 아까 교대를 했지만 어느 계통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예. 신경계통인가, 심리문제인가, 내분비계통에 문제가 생겼는가, 예.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겼나, 이 꼭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말이죠, 예. 이 원인에 근거를 해서 우리 중요하게 말이죠.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 변증 논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잠자기 바쁜 건 한 개 증시지만은 원인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이가 처방이가 틀려집니다. 그래야 말이죠. 예,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이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맥이 떨어진다거나 밥맛이 떨어진다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마저 증세를 많이 보이고 또 우리 미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특히 여성분들이 동년배에 비해서 일찍이 말이죠. 건늙어 보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피부 로화가 말이죠. 이 실면증으로 인해서 빨라진단 말입니다. 피부색이 겁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감기라든가 이런 말이죠. 감염성 질환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기초질병이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질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꼭 주의를 돌리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몬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몬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광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3: 2026년 현대 어휘 전문 영어 소수민족 어문 조선어 번역 교범 심사 결정 활동이 13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2: 10월 아침까지 우리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우 날씨 영향으로 7월 14일과 15일 연결 참호단 관할 구역 내 모든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광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선발 지역입니다. 의 전시관에는 연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족 단결 세 장 써 내려가 중화민족은 한 가족 당내 햇살, 연변 비초 등 4대 주제 전시 구역의 자료로 배치됐습니다. 한 폭 한 폭의 사진, 한 달락 한 달락의 영상, 한 조 한 조의 수치들은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서로 도우며 단결 분진하는 시대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소지강입니다.
4: A
2: 의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에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근래 우리 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이룩한 풍성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주 전역 체험구 건설, 일핵파리 교양실천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확고 수립 교양 선행학교,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및 각종 견학 중심의 건설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단결은 실력을 응집합니다. 연변은 독특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지역 우세에 힘입어 연변 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식별도가 높은 일련의 녹색 유명 특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지능성과전시관이 들어서며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청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입살향과 김치향이 어우러졌으며 장향기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의 우아한 정취가 서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평 기사입니다.
5: 변장하우, 연변유품.
2: 변강의 좋은 제품, 연변의 우수 제품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전시관 주황입니다. 모든

0: 제품에는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연변에서 생산한 풋옥수수입니다. 여기에 미니 프로그램 코드가 있는데 휴대전화로 스캔하기만 하면 모든 제품의 구체적 정보를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주 흥변부민 촉진국 국장 소중걸입니다. 연변은 변강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당의 빗발 아래 향촌 전면 지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선전소개 활동을 통해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꽃피우며 열매를 맺은 진실한 성과를 북경인민들에게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시관 내에는 량질의 식량과 식용유가 가득 쌓여있고 산나물과 버섯은 자연의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며 조선족 김치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귀빈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연변 풋옥수수를 맛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북항전연구회 회장 왕위위입니다. 북경 이곳에서 우리 연변의 번영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물산이 있다는 것은 연변의 옥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저의 외할머니도 연변 사람이었고 연변에서 나간 여성 홍군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생방송팀도 카메라를 전시구역에 돌려 온라인으로 연변을 선전 소개했습니다. 연변 우선 미식 추천관 최향매입니다. 플랫폼 팬이 170만 명을 넘고 연간 판매량이 180여만 건으로 실력과 활력이 모두 충분합니다. 전시회에 사람이 많고 관심도가 높은 기회를 빌어 우리는 생방송실을 직접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맛보면서 연변 문화를 소개해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사이에 두고도 배추김치, 냉면, 연변 입살 등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백산의 홍색 기억에서 변강마을의 새로운 발전 면모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이야기는 모든 참관자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전시대 앞과 상담구역에서 이어진 한 차례 한 차례의 악수와 한 건 한 건의 협력 의향은 변강과 수도를 잇는 마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북경 서성구 금융가 가두 경기도 사회구역 당위석이 요우림입니다. 변강 향촌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도 연변의 기층사회구역과 상시화, 쌍방향 교류 기제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을 조직해 문화 상호 참조와 좋은 제품 상호 유통 등 활동을 펼쳐 민족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천 소개 활동은 북경에서 7월 16일까지 지속됩니다. 해량강만에서 수도 북경에 이르기까지 연변은 좋은 제품을 매개로 단계를 교량으로 삼아 붉은의 변강 비춘의 노래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현대어휘 전문영어 소수민족 어문 조선어번역 교범 심사결정 활동이 13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하고 길림성 민족사무연의 2급 순시원 김계화가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김계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숙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내 20기 사종전의 정신과 언어문자 사업에 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인솔로 소수민족 어문 번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문화 전승을 더욱 잘 촉진하고 각 민족 문화가 함께 번영하도록 추동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튼튼한 언어적 보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 어휘 전문 용어 소수민족 어문 번역 사업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가운데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한 교량 및 뉴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사업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정치적 인도를 견지하고 사업 조선을 긴밀히 틀어주며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기재 보장을 완성하고 분야 간 협력 기재를 혁신해야 합니다. 민족 어문 사업기구, 분야 전문가와 대학 기재의 역할을 발휘해 사업 발전의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심사 결정한 규범은 정치, 법률, 경제, 과학기술, 문화, 외교, 생태 등 7개 분야 총 177건의 전문 용어에 관련됩니다. 동북 삼성 조선업은 협력 성원 단위 관련 책임자와 중국 조선업 교범위원회 제9기 교범위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학률연구원 제2군의 악전 고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6년 일본 관동군은 치안 숙정 3년 계획을 제정하고 길림 연변 일대에서 군사 토벌을 대거 감행하면서 집단 불악 정책을 실시하고 무인 구역을 조성해 동북학률 무장의 잔혹한 토벌 포위망을 펼쳤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동북학률연군 제2군은 장기간 혹한과 기아, 탄약 부족의 권경에 처해 혈전으로 물자 보급을 교환해야 했으며 강적과 악전 고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투쟁을 견제하기 위해 제2군 당위는 주동적으로 전략을 조정해 얕은 산간 지역에서 장백산 심산 구역으로 옮기고 미령 근거지를 후방 거점으로 건설해 밀림에 의지하면서 전투력을 보존하고 기회를 노려 적을 섬멸함과 동시에 군중 속에 심입해 선전 사업을 펼치며 항일 군중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193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대는 안도, 무송 등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전투를 벌여 여러 차례 좋은 전과를 거두고 일본군과 괴뢰군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대량의 무기와 물자를 로획했으나 정치부 주임 리학충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그해 11월 군장 왕덕태는 소탕하 반격전에서 29세 나이로 영영히 순국했습니다. 1937년 3월 제2군은 간부회를 소집하고 반토벌전의 경험을 총괄함과 동시에 요격활동 방안을 확정해 각 사의 병력을 안도, 화룡, 장백 등 일대로 분산 파견해 항일요격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0: 중화 전국 보도일꾼협회에서 주최한 전국 보도계 취재 편집 골간 4가지 능력 강화 교육 실천 길리맹 활동이 일전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주황 주요 언론 매체, 전국성 업종 매체와 지방 주류 언론 매체의 42명 중견 보도일꾼들이 훈춘, 룡정, 화룡, 연길 등지에 심입해 의약 산업, 통상구 경제, 애국주의 교양, 민족 융합, 문화 관광 발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생생한 실천을 몰입식으로 발굴하고 렌즈와 필목으로 연변 진흥의 새로운 풍모를 기록했습니다. 훈춘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 취재단은 선으로 킹크랩 전시판매관 국제상품성을 방문해 연변 다국 수산물 무역, 전자상거래 운영, 내외무역 융합발전의 완전한 산업사슬을 현지 탑재했습니다. 기자들은 걷고 보며 기록하면서 단지의 삼일꾼으로부터 다국무역 지원정책, 전자상거래 기업 부화 및 육성 등 관련 조치를 자세히 청취하고 단지 산업발전의 특색과 두드러진 성과를 정리했으며 훈춘이 통상구 지리적 우세에 의지해 개방형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실천 성과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귀주 일보사 기자 양계명입니다. 훈춘은 상품 종류가 매우 다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알고 싶은 점은 지리적 우세를 활용해 중국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외의 우수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취재단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논밭에서 농업과 문화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경영 모식을 알아보며 특색쌀 산업, 논밭 관광, 견학 여행 등 발전 경로를 상세히 조사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가 농업으로 관광을 추진하고 관광으로 농업을 흥기시켜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대중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부유를 촉진한 향촌지능 성과를 체감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법제일보사 기자 류단입니다. 연변의 발전과 연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통해 한족과 조선족의 민족 단결이 지역 경제 발전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 연변의 풍경과 인문 풍토를 더 많이 보여줘 전국 인민, 전 세계 사람들이 연변에 와서 연변을 느끼고 사랑하게 하렵니다. 기자단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지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의 홍색 역사 문화를 탐색한 한편 깊은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고 전통 조선족 민가를 둘러보고 짙은 민속 풍정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주의 민족문화 보호 전승,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성과를 깊이 료하고 여러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합의 화목한 분위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국 매체 기자들은 연변 발전의 맥박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은 앞으로 자각적으로 네 가지 능력 요구를 실천하면서 착실한 취재와 생생한 기사 작품으로 연변의 산업 번성, 변경 안정, 민족 단결, 문화 관광 번영의 새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여론의 힘을 응집하겠다고 했습니다.
1: 강우 날씨 영향으로 여객 열차와 인민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4일과 15일 연길 참호단 관할 구역 내 훈촌, 도문, 연길, 안동, 교하, 영경, 장백산 등 역의 모든 여객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됩니다. 운행 중지된 여객 열차 표를 구매한 여객은 당일을 포함한 좌표 탑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236 웹사이트 12306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차역 현장 창구에서 환불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한 환불은 별도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월 13일 오후 5시까지 우리소 경내 고속도로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행 정보는 본 방송국 각 플랫폼에서 발표하는 최신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주 기상국에 따르면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됐습니다. 태풍 바비산의 활로의 영향으로 10월 아침까지 우리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예상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 집중 시간은 14일 11시부터 15일 2시까지입니다. 13일 밤 도내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이겠으며 기타 지역에 적은 비 혹은 중간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 낮 도나 안도, 왕청, 연길 도시구역 및 부분적 향진, 룡정 로투구진에 큰 비 내지 폭우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40 내지 70mm겠으며 최대 단일 지점 강우량이 110mm에 달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 내지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밤 군순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 부분적 지역은 60mm에 달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7월 들어 우리 주 강수가 평년 동기보다 70% 정도 많습니다. 이번 강우는 강도가 강한 편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각지에서 류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하고 중소하천 홍수에 중점적으로 대비하며 위험 저수지, 재해 우한 지점에 대한 순시 검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 강우와 겹쳐 중첩 효과가 뚜렷하기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지에서는 강우로 유발될 수 있는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과 도시 호우 침수에 특별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일전 개거 건강 양생 전과정 직접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안, 의료보험, 사회보험, 부동산 등 5대 분야에서 많이 처리되는 사항 28개를 한 창구 접수 처리로 통합했습니다.
1: 강우 날씨 영향으로 욕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광범한 관광객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기 위해 7월 14일 하루 종일 폐원하게 됩니다. 개원 시간은 날씨, 홍수 방지 형세에 따라 별도로 통지합니다. 관광구 봉사 직결 전화는 0433-6688-330번입니다.
0: 7월 18일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맹팀 대 대련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통일표 가격은 한 장에 10원 50전이며 200명 이상 단체표는 한 장에 9원 90전입니다. 로인, 장애는 전용 관람 구역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표 구매 통로는 7월 13일 오후 3시에 개통됐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흐리겠으며 큰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더나 일부 지방에는 큰 폭우가 내리겠고요.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밤에는 1급의 서풍과 함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9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소격, 즉 발 담그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로서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가져다 주죠. 겨울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요,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올 수가 있지요. 그럼 여름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래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은 한기와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름철에는 자연계의 양기가 왕성해서 인체의 양기가 밖으로 발산이 됩니다. 자주 조격을 하다 보면 체내에 쌓인 한기와 습기를 몰아낼 수가 있죠. 체내에 습기가 있는 사람은요, 자주 나른함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두꺼운 설태와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많으며 대변이 변기에 쉽게 달라붙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습기는 체내 한기 열과 결합을 해서 한습 습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 더위를 식혀주고 심장과 비장 부양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름철에 사람들은요, 종종 차가운 곳으로 열을 다스린다며 찬 음료를 마시고 에어컨을 켜죠. 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서는요,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하는 것이 해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격을 할 때 땀을 흘릴 수가 있는데요,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해열 방식입니다. 여름에는 잠을 잘 못 이루고 비장과 위장이 손상이 되며 심장 기능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격을 하면 진정 효과가 있고요. 조격을 통해서 인체의 양기를 음으로 만들고 수면을 조절하며 심장과 비장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면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견지하면 한기를 체배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한 후에 발바닥에 용천회를 많이 문지르면 화가 내려가고 상한 상열하한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서 물질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도 날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신경 쓰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그 요구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인한 과민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피부가 벌겋게 되거나 가렵고 아픈 등등의 증상이요. 화장품 불량 반응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품 불량 반응이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피부 질환들이 화장품 불량 반응 증상인지 또 이런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요 평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미설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화장품은요, 청결과 보양, 이 외관적 미를 위해서 매우 필수적이라고 봐요. 특히 여성분들은 평소 화장품을 떠날 수가 없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3: 예,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치아에 바르거나 뿜거나 뿌리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청결, 모양, 미화, 수식 혹은 외관을 개변하거나 혹은 인체의 냄새를 수정하거나 하여 량화한 상태를 보존하는 목적이 상품입니다.
2: 네, 이 화장품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잖아요. 그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 예, 화장품은 효과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화장품 형태에 의한 분류, 사용하는 사람의 대상에 의한 분류, 공능에 의한 분류, 특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첫째, 효과에 의한 분류의 청결형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보호형이 있는데 세면유,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면도할 때 쓰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기초형에는 각종 크림, 꿀, 화장수, 팩, 머리에 쓰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미용형에는 얼굴과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 예를 들면 연지, 립스틱, 눈주위에 바르는 화장품, 머리 물감과 파마약, 머리 형태를 처리하고 고정하는 등이 있습니다. 치료형에는 약품과 화장품 사이의 일용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청량제, 냄새를 없애는 용품, 털을 자라게 하는 용품, 털을 없애는 용품, 머리 염색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에 의한 분류에는 피부에 쓰는 화장품, 얼굴과 피부에 쓰는 화장품, 여기에는 각종 크림, 보습 크림, 신체를 보호하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화장품, 머리털에 전문적으로 쓰는 화장품입니다. 여기에는 샴푸, 무스, 머리에 뿜는 머리기름 등이 있습니다. 미용 화장품에는 얼굴에 쓰는 미용 상품인데 여기에는 손톱,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이 포함됩니다. 특수공능의 화장품은 화장품의 특수작용을 하는 물질을 첨가한 화장품입니다. 셋째는 형태에 의한 분류에는 액체, 세안 로션,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머리 씻는 데 쓰는 화장품, 화장수, 샴푸, 피부를 청결하는 화장품, 화장을 지울 때 쓰는 화장품, 정화액, 원액 등이 있고 로션에는 꿀류, 우유류,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로션, 정화 로션 등이 있습니다. 고약 크림류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분크림, 티를 가리는 크림, 머리기름, 정화 크림 등이 있습니다. 분류에는 향분, 어린이분, 산분,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분, 꿀분 등이 있습니다. 덩어리에는 분덩어리, 화장함, 립스틱, 머리크림 등이 있습니다. 기름 화장품에는 화장을 지우는 기름,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기름, 머리기름, 정화유 등이 있습니다. 넷째는 대상에 의한 분류. 영아용 화장품, 소년용 화장품, 남자용 화장품, 녀사용 화장품, 임신부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리에 의한 분류. 여기에는 보통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으로 나뉩니다. 보통 화장품에는 또 첫째는 헤어용품, 헤어오일, 왁스류, 두 번째는 스킨케어류, 여기에는 일반 스킨케어류, 이 안에는 크림류, 로션, 우유, 스킨류, 액이분, 목욕류, 또 그 안에는 눈에 접촉하기 쉬운 스킨케어류, 눈주위 스킨케어류, 팩류, 세면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조 화장품, 여기에는 일반 채색품, 여기에는 파운데이션, 파우더류, 연지류, 메이크업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주위 하는 아이 메이크업, 눈썹 그리기, 아이 메이크업, 클렌징, 그리고 립케어 및 립 메이크업, 립크림, 라이크림 오일, 립 라이너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톱, 발톱용, 보수류, 채색류, 청결, 표백류, 꽃이슬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화장품. 여기에는 육발 화장품, 모발이 성장에 유리하고 머리털 빠지는 것을 감소하고 머리털 끊어지는 것을 감소하게 하는 화장품, 또한 염색 화장품, 머리털 색깔을 개변하는 화장품, 또한 파마용 화장품, 머리털 곡선을 개변하고 상대적으로 온정성을 유지하는 화장품, 탈모 화장품, 체모 감소를 줄이는 작용이 있는 화장품, 또한 거미 화장품, 체형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기미 제거 화장품, 피부 표피 색소를 감소시키는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 자외선을 흡수하는 작용이 있고 햇빛에 생기는 피부 손상을 감소하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2: 네, 아유, 그 정도면 대단한 화장품.
3: 예.
2: 몇 가지 있는가 했는데, 아유, 종류, 분류, 그 용도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네요.
3: 예, 예, 예.
2: 그래서 화장품이 비싼 것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좋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기 전에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눈에 대한 자극 등 많은 실험을 해도 화장품 안에 첨가한 향수, 방부제, 색소, 중금속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며 화장품 혹은 화장품 속의 성분에 과민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극히 적지만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화장품은 꼭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대체적으로 뭐 비싸면 좋은가, 영양분도 좋고 내 몸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젊고 이쁘게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품 유효기간 보통 보면 3년이잖아요. 2년에서 3년 뭐 이런데, 이 유효기간이 지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이런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3: 예, 문제 많이 나타나죠. 예. 우리 문진에도 보게 되면 그 화장품 그 이런 것 유효기 지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건 어찌 그런가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화장품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장품 뚜껑을 열지 않은 조건하에서 3년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고,
2: 네.
3: 만약 뚜껑을 연 후에는 유효기간이 반년 내지 1년으로 감소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이 기간에, 즉 반년 내지 1년간에 이 화장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화장품은 피부를 손상 주거나 화장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봉된 화장품은 공기와 접촉하여 세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화장품 속의 방부제는 유효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화장품이 변질 혹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화장품을 쓰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화장품 불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2: 그 화장품 유효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인데, 개봉됐다면은
3: 예, 이제 써버려야죠.
2: 반년에서 1년 사이에 다 써버리는 것이 원칙이고, 이 어린이용 화장품은 특별히 뭐 신경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들한테서 뭐 이 과민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어때요?
3: 예, 이것도 구체적 문제 구체적 분석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린이 화장품은 전

0: 기본적으로 신생아에서 6세까지 아이들을 위해 설계하는 피부 보호하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위생 상품입니다.
1: 네.
0: 이 화장품은 뭐 공능을 중시하고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통 잘 아이들은 곱게 하기 위해 수식을 목적으로

0: 일부 특수 요구와 제한이 요구됩니다. 그래도 특수 정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쓸때 주의해 살펴봐야 합니다. 즉 화장품 문제, 유효기 문제, 보관 문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우리 주변을 또한 둘러보면은 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분.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물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과민 현상이 왜 어째 더 쉽게 생길까요? 이거?
0: 예, 우리 문진에서 이런 환자 많이 봅니다. 예. 이게는 여러 가지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이건 뭐 어째 그런가 하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 가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머리 물감 중에 화학물질에 과민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과민성 피부염은 염색물감과 과민의 일종 표현인데 염색소에 어떤 화학물질이 과민에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 보통 우리 보게 되면 그 이래 머리 그 아래 그 피부가 가렵고 벌게 나고 이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 노년 시대 들어서면서 우리 그 머리 희니까 우리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생산하는 이런 화장품들이 종류도 많아지고 점점 좋아지집니다. 그러나 우리 보게 되면 무슨 정황이 있는가 하면 우리 화장품을 바꿀 때 문제 많이 생깁니다. 바꿀 때 이게 우리 피부가 그 약에 수요 적응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그 화장품을 그 머리 물감을 아예 바꾸는 것이 좋고 만약에 머리 물감을 바꿨다면 우리 가렵다거나 그 벌게 난다거나 그 이상하게 되면 과민하는구나 이거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 맞춰 어떤 사람들은 그 비싼 게 좋은 것 같아서 남이 좋은 거 쓴다 뭐 좋은 거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지 않고 자기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오래 가게 되면 습진에도 오고 전신에 퍼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병원에 찾아가지고 의사의 지도하에서 항히스타민제 약을 먹는다거나 해가지고 치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괜히 뭐 못을 따려 했다가 대배 혹을 붙이면 안 되죠. 근데 대개 뭐 부작용이다 뭐 가려움증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뭐 주사에도 그렇고 다른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이런 현상이 쉽게 걸리나 봐요.
0: 예, 그러니까 그 과민 체질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이 원칙이 뭔가 뭐 대부분 사람은 이러는데 낸데만 과민한다면 내가 이 어느 물질에 과민하는 체질 때문에 이 머리 물감 쓰지 말아야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과민 체질의 사람은 다른 물품 제품에도 쉽게 또
0: 예.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또 근년에 자외선 우려는 과민 현상도 많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자외선 과민이 많으면 이런 체질인 분들이 외출 시 어떤 면에 주의를 덜려야 할까요?
0: 예. 우리 지금 근래에 보게 되면 그 기온도 많이 상승했죠. 전체 지구가 올라가, 그 기온이 올라갔고, 예. 그리고 지금, 자외선 강도가 원래 높아졌는데 우리 사람들이가 지금은 운동하거나 등산하는,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신체 단련함에. 이래니까 자외선에 노출되는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 본인도 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외선은 이게 확실히 그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자외선은 보통 자외선 C, 자외선 B, 자외선 A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외선 C는 우리가 대기층 들어오기 전에 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주약에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자외선 B하고 A하고 B입니다. 우리 자외선 B는 피부 표피까지 침범하여 그러니까 위에 살짝 들어오고 피부를 붉게 합니다. 그러나 자외선 A는 표피하고 진피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 그 피부에 주름살을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그 피부 로화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SPF라는 우리 그 일광 차단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이고 보통 10부터 50 또 50의 플러스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자외선 B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게 발라야 되고 또 다른 한 거는 PA라고 있는데 이건 자외선 A를 차단한 지수입니다.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집 나가기 전에 20분 전에 자외선

0: 차단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의 간격으로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학 효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도 꽤 있어요. 보통 화장품과 비교를 해볼 때 이런 화장품은 어떤 다른 특점이 있다고 봅니까?
0: 예. 의학 피부 보호 개념은 20세기 70년대에 미국의 전문가가 처음 제출했습니다. 유럽은 화장품으로 팔 수 있는 약 작용이 있거나 유사한 약물 특성화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약품 가운데 있는 피부 장벽 공능을 회복하고 보조 피부병을 치료하는 피부 보호품입니다. 여기에는 약물성 치료 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감소하고 치료를 가속화하고 불쾌감을 감소합니다. 이 우리 연구하는 목적은 연구하는 과정이 신약 개발과 접근하며 모든 성분이 주요 작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을 쓸 때 전업 인원이 피부 상황에 맞춰 추천합니다. 의학 피부 보호 분류에는 우리 보통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청결제, 보호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피부 기름을 공제하고 뾰드라지를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고 피부를 미백하고 반점을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습니다. 주름을 없애는 보호품이 있습니다. 우리 응용할 때는 보통 민감한 피부병, 여드름, 건조한 피부, 일광성 피부병, 모세혈관 확장증, 색소침착증, 피부 노화 방지 있습니다. 이 주약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서 화장품보다 조금 그 요구가 높고 또 우리 약품보다 낮은 거 우리 말합니다. 이 화장품이가.
1: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우리 피부 건강과 밀접히 연관이 됐어요. 사용면에서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피부의 구조와 기능부터 요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피부 구조, 기능은 예. 어떻게 봅니까?
0: 예, 우리 그 피부는 인체에서 제일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보통 여러 급질이 있는데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표피가 있고 표피 아래 진피가 있고 진피 아래 피부 그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몇 개 부속 기관이 있는데 무슨 머리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우리 손톱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에 그다음 피부에는 신경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우리가 표피에는 보통 각질 형성 세포 이건 제일 위인데 거기서도 아래부터 하면 기저층, 가시층, 각립층, 투명층, 각질층, 제일 꼭대기 각질층입니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흑색소 세포, 랑간스 세포, 메클 세포,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 및 그다음에 그 진피하고 그 진피를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결립, 밤결립, 그리고 기저막대 그 안에는 포막층, 투명층, 치밀층, 치밀하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연결해서 아래 진피 있는데 진피는 우리 그 지금 우리 많이 나오는 콜라겐, 그다음에 메시 섬유, 엘라스틱겐 이거 우리 그 화장품에 많이 쓰는데 여기 그 아래 진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 아래는 우리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피하 조직 위에도 또 우리 피부 전체를 놓고 말하면 피부 부속 기관이 있는데 우리들 보면 모발, 머리털, 그다음 피지센, 한선, 그러니까 땀선 말하는데 소한선, 포크린 땀선 이전에 대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있습니다. 이게 부속 기관이고 그다음에 피부에는 신경, 혈관, 근육이 있는데 신경에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고 혈관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 공능에는 피부가 공능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피부 장벽 공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물리적 손상을 방어하고 화학적 자극을 방어하며 미생물이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며 그다음에 우리 인체의 영양물질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무슨 공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장벽 공능 외에도 피부 흡수 공능, 우리 피부가 그 화장품이라든가 우리 용약이라든가 흡수되죠. 이건 보통 각질층, 모낭 피지샘, 한관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흡수 공능은 많은 인수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구조, 예를 들면 우리 얇은 피부, 두꺼운 피부, 이게 흡수되는 게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각질층의 수분 함량, 그다음 흡수 물질이 공능 등이 관계되고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피부의 감각 공능, 아까 말했지만 그 신경 외과 감각 공능.

0: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분비하는 분비와 배설하는 공을 있습니다. 우리는 땀 흘리죠. 그 소한선이라든가 대한선에서 땀이 흡입되고 피지선에서 우리 그 끈질끈질하게 나오는 게 또 관계됩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그 체온을 조절합니다. 우리 더울 때는 혈액순환이 많이 돼가지고 그 열량 방출하고 치울 때는 그 혈관 쫄아들어가지고 그 온도를 보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또 대사 공능이 있는데 당대사, 지질대사, 단백질대사, 그 다음 물 전해질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면역 공능도 있습니다. 피부의 면역계통의 새로운 성분, 피부 면역계통의 분자 성분, 이 안에는 세포인자, 접촉인자, 기타 분자 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화장품 안전성에 영향 주는 주요 요소들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이 화장품의 그 영향 주는 호소는 우리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입니다. 우리 원료가 원료까지 조합하는데 그 이미 안전성이 보존돼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과정 우리 공예라든가 설비, 조작 이게 다 영향받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인소,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는 환경, 그다음에 우리 보관하고 그 보관해서 우리 소비자까지 와야 되니까 이 두 개와 환경이 관계되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포장하는 재료, 운수, 소비자, 그다음에 보관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등이 안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1: 피부 과민을 일으키는 과민 원인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0: 예. 이 우리 과민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데 크게 말하면 내부 인소, 외부 인소가 있습니다.
1: 예.
0: 예. 외부 인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식물, 우리 먹는 물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물고기, 새우, 소고기, 양고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성, 흡입물, 예를 들면 화분, 집먼지,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 예를 들면 일광, 무더위, 건조, 그리고 동물이 모피, 각종 화학물질, 하면 화학품, 비누, 합성섬유, 화장품 등에 의하여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그다음 내부 인소에는 우리 그 사람이 체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만성 간염병소, 예를 들면 만성 담낭염, 편도체염, 장기생충염, 그리고 내분비 및 대사의 개변, 하면 월경월란, 임신 등. 그리고 혈액순환장애에 하면 하지정맥확장증, 그리고 신경정신인소, 유전인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전인소와 개체의 감수성 및 내소성과 관계됩니다. 내외인소가 상호작용하여 자발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과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0: 네. 꼭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 일어나는 전신과 피부 및 피부 부속의 불량 반응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렵거나 찌르는 듯한 아픔과 홍반, 구진, 비듬 등 그리고 계통의 손해를 화장품 불량 반응이라고 합니다.
1: 네. 화장품 불량 반응.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죠, 이것도? 그래요?
0: 네.
1: 그런 질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우리 보통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품 사용 후에 일어나는 자극성 피부염과 알레르기로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는 엄중할 때는 수포가 터지거나 심출 및 수종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여드름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화장품 속에 모종 성분이 피부의 모낭 피지선을 막아가지고 일으키는 여드름입니다. 여기에는 검은색 여드름, 염증성 구진, 농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 모발 손해,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일어나는 모발 손해, 대부분 물리 및 화학적 손해입니다. 화장품 모양 개변, 모낭이 단열, 모발 가름, 탈색, 모발 재질이 바삭바삭하고 또한 정도가 부동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 손발 손해, 손톱, 발톱 화장품을 쓴 후에 발생하는 손발톱 번신과 손톱, 발톱 주위 조직이 병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손톱, 발톱 손상은 손톱, 발톱이 변형하고 심해지면 광색이 없어지고 지질이 부석부석하고 그 다음에 손톱 주위 질병은 홍종, 심출, 건조, 비듬, 가려움증 등이 등의 엄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0: 화장품 과민성 비염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또 햇빛이 받고 일어나는 피부염 증상입니다. 화장품 속의 광광성 물질이 일으키는 피부 내막 광독성 반응 및 광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피부 손상은 주의하게 화장품 사용한 후 햇빛을 받은 부위에 발생합니다. 형태는 다양한데 홍반질 화장품입니다. 정도 부동한 위촉, 색소 감촉, 침체, 모세혈관 확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반 수종, 구진, 농촌, 비증, 자결감, 아프고 가렵습니다. 만성 때에는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자색 광증 이런 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호르몬 일회성 화장품이 증상입니다.
1: 증상 그렇고 그러면 화장품 불량 반응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나오죠, 이거?
0: 예,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명백한 화장품을 사용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림상 표현은 화장품 접촉한 부위에 홍반, 가려움증, 비등, 네. 색소 침착 등이 생깁니다. 어떤 때에는 수포가 생길 수 있고 화장품 사용 부위에 명확한 개선이 생깁니다. 얼굴 불량 반응이 생기면 얼굴이 홍반이 생깁니다. 만약 기타 부위 혹은 목 주위에 생기면 개선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점 실험을 하여 반점 실험이 양성이면 비교적 정확한 진단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꽃가루, 먼지, 진드기 등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주의하게 말하면 꼭 화장품을 쓴 다음에 나타나는 피부 증상이고 그 보통 개선이 명확합니다. 이것을 이거 보고 우리 판단합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 그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0: 예,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 화장품을 쓰는 것을 정지해야 되죠.
1: 예,
0: 계속 어떤 사람들은 그 모르고 계속 쓰거나 혹은 아까워서 약 없으면 쓰는 분도 있는데 정지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확실히 화장품 바른 다음에 일어난다게 되면 그거 살 씻어버려야 됩니다.
1: 그렇죠.
0: 씻어버리고에 그다음에는 소염 항균 이런 약들을 써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잘 모른다게 되면 이럴 때는 이사한테 가서 진단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그 반응이 나타나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죠.
0: 예예. 예.
1: 그래서 뭐 이게 긴가민가 뭐 불량 반응 일으킬까 말까 나한테 맞나 아니면은 손등이나 팔뚝에 한 좀 시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런 다음
0: 예,
1: 얼굴에 발라야 되지.
0: 예, 맞습니다.
1: 얼굴에 발라서 다 퍼진 다음에 아유 뭐 난리 난 분들도 있잖아요.
0: 예, 예.
1: 화장품이 좋다 해서 비싸다 해서 외국제에서 썼는데 아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내 맞는 거 이게 몇 원짜리라도 나한테 좋은 거 쓰면 좋을 텐데.
0: 예.
1: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할 경우 피부암에도 걸릴 수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예, 아무래도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각종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고 각종 피부염이나 피부 문제에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피부암은 주의하게 자외선 자극에 생기기 때문에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부암이 직접적 원인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부암은 개체의 유전, 면역력, 영양 상황, 생활 환경, 연령 등 많은 인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노년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피부병 문진에 피부암이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연령 증가로 이전에는 피부암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국민들이 위생 건강의식이 제고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피부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높다는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조건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피부암을 일으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영향을 주겠죠.
1: 그래, 그렇죠. 뭐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뭐 그 요소하고 이 화장품을 발라서 거기에는 아주 거리가 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소질에 많이 관계가 되죠. 피부암이라는 그 자체가.
0: 예. 그 암은 그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인소 영향 받으니까
1: 맞습니다. 이 건강한 피부는 뭐 건강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봐요. 건강한 피부.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보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예. 화장품 불량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품 유효기,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입니다. 무조건 비싼

0: 화장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장품 유효기가 지나거나 화장품이 변질하거나 이상하면 무조건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선택할 때는 정기적 상점에서 사야 하고 본인이 피부 정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의 중성, 건성, 유성, 혼합성, 민감성 피부에 따라 화장품 선택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화장품 불량 반응 예방하려면 피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피부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게 외출하고 외출 시 긴창이 모자, 양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충분히 주무시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피부가 갱신하기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주무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도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피부 보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아침 혹은 저녁에 한 번 정도 목욕하시고 겨울에는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하시면 됩니다. 목욕하실 때 물 온도를 미지근하는 것이 좋고 때, 즉 피지막을 너무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막이 없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피부에 좋다는 행위는 느리고 불리하다는 행위를 감수한다면 보다 나은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전성적으로 뭐 피부가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는 뭐 본인이 태어나기를 피부가 좀 건강하다고는 안 말하지만은 피부가 어쨌든 좀 더 붉은 반점이라든가 예. 뭐 모세혈관이 뭐 좀 더 이렇게 얼굴을 봐서 막 알긴다든가 뭐만 조만 발라도 두드러기가 돌아내리는 부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화장품을 보통 적게 사용해야 되죠.
0: 아, 그러니까 그 피부가 그런 이런 문제 생기면 그 해결된 다음에 정상 피부 된 다음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 우리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 이 나체 나게 되면 이 여성분들이 급해하는데
1: 그렇죠.
0: 이 피부가 정상 피부로 되는 게 그 28나 시간 날이 써야 되니까 그 시간을 잘 치료한 다음에 화장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불량 반응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임의사를 모시고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과 그 증상,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북경정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